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1: 예.
0: 아무래도 이제 뭐 지출도 많고 여기저기 또 이제 볼거리들도 많잖아요.
1: 예.
0: 뭐 공연, 전시 그리고 또 반가운 게 지난 4월부터인가요?
1: 예.
0: 그 예전에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매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만 그게
1: 그렇죠.
0: 적용이 됐는데
1: 예.
0: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4월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1: 아 너무 좋죠.
0: 예.
1: 예.
0: 그래서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욕구를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1: 예.
0: 네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막 영화 티켓값이 너무 많이 막 오르니까
1: 아, 예.
0: 이거 둘만 가도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근데 이렇게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서
1: 맞습니다.
0: 네 그 정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영화들 많이 볼 수
1: 네.
0: 있는 뭐 그게 뭐 공연도 되고 전시도 해당이
1: 그렇죠, 그렇죠.
0: 되고 하니까
1: 예, 예.
0: 예. 5월에는 그렇게 날도 워낙 좋잖아요.
1: 아,
0: 예.
1: 정말 푸릇푸릇 초록이 정말
0: 네.
1: 많이 시원해지는
0: 네,
1: 계절이죠.
0: 녹음이 더 예. 짙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1: 예.
0: 좋은 영화, 공연, 전시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요. 예. 요 아이 데리고는 무슨 뭐 보러 많이 가세요? 백희 씨는 초등학생 딸이
1: 저는
0: 있으니까.
1: 저는 어제 저기 덕진공원 다녀왔습니다.
0: 오.
1: 예, 특히 이제 해질녘에 가서
0: 네.
1: 해가 완전히 진 뒤까지
0: 네, 네.
1: 그 풍경을 좀 보고 왔는데요.
0: 네.
1: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계세요.
0: 거기가
1: 예.
0: 그 밤의 명소로도 유명하거든요. 한옥마을뿐만
1: 네.
0: 아니라
1: 아.
0: 밤에 가도 좋다
1: 네.
0: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러면 아직 연꽃은 멀었죠?
1: 아직은 좀 멀었고요.
0: 7, 8월이니까
1: 네.
0: 연꽃은 아직 멀었겠네요.
1: 근데 이제 연꽃보다도 그냥 공원 자체가
0: 아,
1: 예뻐서. 너무 아담하고 예쁘고 아름다워서
0: 그 도서관 예, 예. 풍경도 되게 예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연화정 도서관 풍경도
1: 그리고 그 약간 수면 가까이
0: 네.
1: 이렇게 경사진
0: 예.
1: 부분이 하나 있어요.
0: 네네.
1: 아직 출입은 통제하고
0: 네네.
1: 있는데 거기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혹시 배를 띄우지 않을까 하는
0: 아~
1: 추측이 좀 생기는 이렇게 그 연화정 다리 쪽에서
0: 네네네네.
1: 수면 호수 수면까지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경사면이 있거든요.
0: 근데 뭔가를
1: 예.
0: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 오리 가족들은 잘 있던가요?
1: 오리 가족 잘 있고요.
0: 잘 있어요? 네.
1: 오리보다 엄청 큰 조류들이
0: 그 다리 가늘고
1: 예. 우리가 뭐 학처럼 생겼는데 예. 이제 약간 빛이 약간 무지갯빛 나는 그런 새들이 이제 이름을 모르겠는 새들이
0: 네네.
1: 동물원에 탈출했나?
0: 아.
1: 아무튼 그런 새들이 다시 돌아오나 봐요.
0: 아,
1: 환경이 좋아지면서
0: 그래요, 그런가요?
1: 예. 그리고 이제 개구리인지 엄청 큰 그런
0: 황소개구리
1: 예, 황소개구리 같아요
0: 예,
1: 느낌상
0: 황소개구리.
1: 그런 소리들 엄청 우렁차게 예, 들리고
0: 예. 예. 소리 얘기하니까
1: 예.
0: 이분 또 생각나서
1: 예, 예.
0: 예. 이분만큼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없습니다. 강소리 씨 오셨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0: 예.
2: 반갑습니다.
0: 최근에 본 무슨 뭐 영화든 뭐든
2: 네.
0: 본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 꽃이든
2: 예.
0: 사람이든 뭐
2: 사람이든
0: 예, 소개팅
2: 요즘에 안 하고 있고요.
1: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요.
0: 아니, 안 하고 있다고요?
2: 네, 잠깐 멈췄습니다. 요즘 너무
0: 왜요?
2: 바쁜 바람에
0: 바빠서
2: 잠시 멈추고
0: 예.
2: 주말에는 좀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좀
1: 예.
2: 저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1: 스스로.
2: 네, 그런 편인데요. 저는 요즘에 그 넷플릭스를
0: 네.
2: 넷플릭스만 계속 보다가
0: 네.
2: 다른 OTT 프로그램을 한번 접했는데
0: 네.
2: 거기에 또 MBC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0: 아~
2: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아이유가
0: 네.
2: 나오는
0: 네.
2: 드라마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아,
0: 뭐가 있죠?
1: 문헌생활을 또
2: 21세기 대군 부인이라고
1: 네.
2: 아이유랑 변우석
0: 네.
2: 나오는 건데
0: 그거 지금 방송 중이죠.
2: 네, 방송 중이죠.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1: 예. 재밌어요?
2: 네, 재밌어요.
1: 아, 그게 초반에 약간
2: 네.
1: 뭐랄까 연기력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2: 네,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약간
0: 근데
1: 보시기에 의도된
0: 네.
1: 겁니까?
0: 의도된
1: 아니면...
0: 것도 아니
1: 예.
0: 진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1: 네.
0: 1, 2화 때는
1: 네.
0: 근데
2: 네, 맞아요.
0: 변우석이 철릭을
1: 네.
0: 입고 나오는 순간
2: 아,
0: 저는 다 용서됐어요.
1: 네.
0: 진짜로.
1: 아 저는 옛날부터 용서했거든요.
0: 아, 선제 때부터?
1: 네네네.
0: 아니 선제 때는 연기력
1: 네.
0: 논란도 없었죠.
2: 네.
0: 근데
2: 네.
0: 여기는 이제 워낙 그 이한대군이라는 그 캐릭터
1: 네.
0: 자체가
1: 네.
0: 되게 소화하기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2: 네.
0: 선지처럼 까불 수도 없고
1: 예.
2: 맞아요.
0: 그렇잖아요. 여기는
1: 네.
0: 되게 상처도 많고 무겁고 막
2: 맞아요.
0: 이래야 되니까 제가 변우석 변호사입니다.
1: 아~
2: 변변.
0: 아, 네. 누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2: 네네. 실드.
1: 무한실드입니다. 뭐, 예. 빠도 까도 아닌데.
0: 아니,
1: 예.
0: 아니 근데
2: 네.
0: 진짜 그 얘기 아세요?
1: 네.
0: 좋아하는 연예인이 예. 막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현빈의 광팬이에요. 네, 네. 소리 씨는 누구의 광팬이었어요?
2: 아, 저는 약간 광팬이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0: 그래도 누군가 예를 뭐 공유든 누구든 있을 거 아니에요.
2: 아, 박보검.
0: 박보 이렇게 있잖아요.
2: 야, 박보검이었어요.
0: 막 이러면 막 네. 누구는 지창욱 막 얘기해요. 무슨 현빈이 왜 저 아, 현빈은 건들지 마. 내가 막 이럴 거니까 아, 이게 막 갈리는 거예요. 근데
2: 로터치.
0: 이게 30년 만에 완전히 통일됐답니다.
2: 아, 뭘로 통일됐어요?
0: 변우석으로. 모든 네, 여자들이
2: 그럴 만해요.
0: 누구 좋아해? 다 변우석이래. 아, 그래서 그럴까요? 싸움 그래서 싸우지 않는데요.
2: 네.
0: 무슨 아우 무슨 현빈이야 막 이러잖아. 아우 무슨 지창욱이니 네. 흥칩 이러는데 어? 변우석 하는 순간 다 인정.
2: 어, 끝났어요.
1: 변우석 전에 누구였죠? 지금 변우석이요. 군대가 있는
2: 누굴까요?
0: 누굴까요?
1: 군대가 있는 그 왜?
0: 어디 나온?
1: 저는 남자 연예인. 네.
0: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 나온?
1: 뭐 아니 그 그러니까요.
0: 네.
1: 그 되게 얼굴 잘생김으로 예. 네. 네. 예. 최근에 이제 네. 뭐 세금 포탈 뭘
0: 아, 차은우 얼굴 천재 차은우
2: 얼굴 천재
0: 저는 제 타입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네. 그쪽으로 너무, 또 많은 네. 분들이 쏠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0: 네. 저는 아니었어요. 네, 네.
2: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보다 변우석이 조금 더 약간 거칠고 이렇게 곱게 생긴 얼굴에 뭔가 거친
0: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차은우를 미안해요. 차은우 예,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1: 예. 네.
0: 저처럼 제 주위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비슷한가 봐요. 차은우가 별로라는 사람이 꽤 있는데
2: 맞아요.
0: 뭐냐면 그냥 약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 하나의 이미지밖에 없대요.
2: 부드럽고
0: 그냥 부드럽고 잘생긴 밖에 없는데 예. 변우석은 소년미와 남성미가 다 오가요. 있어요.
2: 그 두 가지를 막 넘나들면서
0: 이게 진짜 소년소년해가지고 너무 귀여운데 어느 때는 되게 거친 남성미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2: 아,
0: 여자들 누나들까지 소녀부터 네. 엄마들까지 다
2: 심지어 진짜 60대까지
1: 오늘 뭐 변우석 특집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0: 아, 우리 기씨가 네. 오징어로 모여서 미안해요.
1: 저를 뭐라고 하는 건 없어요.
2: 안 끝나요, 이러다가.
0: 아, 잠깐만. 근데 우리 오늘 영화 얘기해야 되는데.
2: 네, 맞아요.
0: 우리가 오늘은 주제를 우리 소리 씨가 제안을 했는데 전 괜찮더라고요.
2: 네. 네.
0: 이 배우 미쳤다.
1: 미쳤다. 아.
0: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배우가 네. 정말 이 배우가 다 한다.
2: 네.
0: 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2: 네, 있어요.
0: 네. 근데 저 많아서 네, 저도 고민 꽤나 했거든요.
1: 예.
0: 이것도 한 두 번 해야지 않을까.
2: 두 번 해야 돼요. 네. 이것도 막 여자 배우, 남자 배우 같은 네, 거 네. 해서
1: 아유, 오늘은 우리 팀
0: 저는 네. 지금 오늘 다 외화만 가지고 와서
2: 네.
0: 국내 배우도 해야잖아요.
2: 해야죠.
0: 그래서 이거 한 두 번, 세 번 해야겠는데.
2: 맞아요.
0: 2탄, 3탄 한번 네. 갑시다. 오늘
2: 여자편,
0: 2탄 하고.
2: 남자편도.
1: 아니,
2: 네.
1: 2탄, 3탄이 아니라 네. 이것만으로도
2: 그냥
1: 이 프로그램은 끝나. 종료가 되지 않아요.
0: 그런가요?
2: 네버엔딩
0: 스토리입니까?
2: 네. 네. 계속 돌고 돌고. 네.
1: 지금 말씀하신 그 주 얘기 중에 씬 스틸러까지 포함하잖아요.
2: 아,
1: 그러면 전혀 끝나지 않습니다. 네. 끝날 수가
0: 그러니까
1: 없습니다.
0: 한 장면, 두 장면 예. 나왔는데 진짜
1: 너무
0: 그 배우,
1: 인상 깊었다.
0: 그 배우한테 나 예. 머리를 막 띵 하고 맞은 것 같아.
2: 맞아요.
0: 라는
1: 예를 들면 최근에 구요한 배우 있잖아요.
0: 네. 구요한
1: 예, 예. 예전에 와. 짧게 출연했던 것까지 포함시키면
0: 네.
1: 너무 필모가 많으니까
0: 네.
2: 안 끝나요.
1: 뭐 끝날 수가 없죠.
2: 예. 아, 요즘에 또 구요한 배우도
0: 네.
2: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0: 네. 오늘 맞아요. 이 배우 미쳤다. 그러면 우리 한 두 번, 세 번
2: 네. 네.
0: 한번 파보는 걸로 합시다.
2: 네.
0: 네. 네. 오늘 그러면 소리 씨가 먼저
1: 네.
0: 어떤
1: 네.
0: 배우를
2: 저는
0: 얘기를 할지.
2: 아이유 배우를 골라봤어요. 원래 가수로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0: 데뷔를 했죠.
2: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배우인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 너무 명작들을 많이 연기를.
0: 아니 근데 네. 세상이 불공평한 게 왜
2: 네.
0: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해요?
2: 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그 아이유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연기도 해보고 싶다고 연기를 배우러 다니기도 했었대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꿈을 다 이룬 모습인 거죠. 지금이.
0: 그러면 노래는 무슨 아이돌 뭐 이런 기획사 이런
2: 네.
0: 데 들어가서 시작했나요?
2: 들어가서 시작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다가 결국에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1: 네.
2: JYP 시험도 봤다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0: 네.
2: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박진영이 이제
1: 네.
2: 내가 내 발도
0: 네.
2: 내 발도 찍었다.
0: 아이유를 떨어뜨리다니.
2: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좀 후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이유 배우 같은 경우는요. 2011년에 드라마 드림아이로 이제 연기 활동을
0: 드림아이.
2: 시작을 해서
0: 네.
2: 2년 뒤 뭐 또 2년 뒤 뭐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해서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연기 활동을 이어오기로 유명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또 노래도 계속 음반도 계속되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유 배우를 고른 이유는 예. 이 열정을 담고 싶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러니까 골라봤어요.
0: 공연도 그렇게 꾸준히 하고 음반도 네, 꾸준히 내면서 드라마나 영화도 또
2: 네, 꾸준히,
0: 꾸준히 하고.
2: 도대체 그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0: 나보다 키 작지 않을까요, 백희 씨?
2: 네, 그럴 것 같아요.
1: 아이유 필모를 보고 있는데 키가 안 나왔네요.
0: 아니, 근데 그쵸? 보면 그쵸? 아니 방송에서 보면 뭐 161이라고 했다, 2라고 했다 네, 막 그쵸? 그랬대요. 그러니까 네. 나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거든요.
2: 그 아담한 체구에서 그 폭발적인 에너지와 네. 뭐 열정, 실력 뭐 다 경비하고
0: 그러니까요.
2: 있어서 예.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쏙 빠져들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배우 미쳤다로 아이유를 고르게 됐는데요.
0: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작품입니까? 네.
2: 그 드라마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영화 두 편으로
0: 골라봤어요. 네, 네.
2: 그래서 브로커랑 드림.
0: 네, 네. 비교적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네. 네. 네. 브로커는 2022년 네. 작이고요. 드림은 2023년 작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비교적 최근작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잖아요.
1: 그렇죠.
2: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흥행을 실패했었어요.
0: 둘 다?
2: 네, 둘 다.
0: 둘 다. 네, 네.
2: 아이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 강동원하고 나왔어요, 심지어.
2: 네, 강동원하고
0: 송강호.
2: 네, 송강호.
0: 예, 배두나.
2: 그리고 드림에서는 또 이제
0: 박서주.
2: 이병헌. 네, 박서준. 네.
0: 이병헌 감독이죠?
2: 네, 이병헌 네. 감독이에요. 그래서 뭐 스물부터 극한 직업을 감독했던 이병헌 네.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작품이에요. 그렇지만 의미는 너무 깊습니다. 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축구 있잖아요.
0: 네네.
2: 축구 대회, 월드컵 대회를 이제 그 홈리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0: 네. 홈리스 월드컵이 있다 그래요.
2: 네. 있었어요. 그 월드컵을 소재로 한 영화여서 소재가 정말 소재 선택이 아이유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브로커 같은 경우에도 그 아동 인신매매 에 대한 네. 그 주제를 담고 그렇죠. 있어서 네. 또 칸 영화제까지 가서 송강호는 상을 받았죠. 칸에서 네. 그런 작품입니다.
0: 아, 상을 받았나요?
2: 상을 이 받았어요. 남우주연상을 받게 됐어요.
0: 네.
2: 그래서
0: 네. 네. 그러면 이 아이유의 이제 그 뭐랄까요? 연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배우 이야기니까.
1: 네.
0: 제가 알기로는 이게 히로카즈 감독 그 작품이잖아요, 브로커가.
2: 네. 맞아요.
0: 히로카즈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고 이 아이유를 캐스팅했다라고 하던데 맞는 얘기죠?
2: 맞아요. 예. 맞습니다.
0: 많이 보입니다. 정말 나의 아저씨도 그렇고 이 브로커도 그렇고 아주 밑바닥.
2: 맞아요.
0: 가장 네. 최악인 상황을 살고 있는 여성이잖아요.
2: 네.
0: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유의 나의 아저씨를 보고 분명히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아이유는 참 되게 화려한 그 공연할 이미지죠. 때랑 보면 가수나 그쵸. 뭐 이런 건 근데 저렇게 밑바닥도 잘 어울린단 말이죠.
2: 너무 잘 어울리죠.
0: 화장기 없이.
2: 그렇죠. 너무
0: 나의
2: 잘
0: 아저씨도
2: 어울리죠.
0: 마찬가지고.
2: 네. 네. 그래서 그 연기가 어디에서 나왔나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네네. 해봤더니 유년기에서 왔더라고요. 네. 청소년기 유년기에 그 나름의 상처가 있었다고 인터뷰에서.
0: 할머니가 키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는 잠깐 그랬는데 그러면 부모님하고 함께 살지 못한 어떤
2: 사정이
0: 있었던
2: 거죠.
0: 있었군요.
2: 그 집안에 경제적으로 네네.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때 할머니한테 맡겨지면서 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어려움들이 지금 아이유가 작품을 선택한 할 때나 또 노래 가사를 쓸 때나 이렇게 항상 녹아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해서 항상 어려울 때 막 지치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2: 그럴 때도 저는 아이유를 보고 있으면 노래 가사를 듣거나 이 작품 연기를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힘이 나기도 하고 네,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서
1: 네.
2: 지칠 때, 쉴 때, 바쁠 때 아이유 작품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0: 그럼 보면 이게 경험으로서 내공이 쌓이는 네. 듯한 나이가 물론
2: 있어요.
0: 이제 30대이긴 하지만
1: 네.
0: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2: 쌓아온
0: 그
2: 단단함
0: 힘듦 뭐 네. 이런 것들이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오는구나. 연기에서도 나오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1: 전 참고로 브로커는 아까운 작품이에요.
2: 아까워요.
1: 흥행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보면 재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본 거예요, 그냥.
2: 네.
1: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초반 한 15분에서 20분까지가
2: 네.
1: 이게 무슨 얘기지?
2: 싶어요.
1: 싶은 마음이에요.
2: 맞아요.
0: 그래요? 네. 그게 왜요?
1: 왜 그러냐면 영화 6위 혹은 영화 6회를 다루려면 서스펜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2: 맞아요.
1: 내가 아이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맞아요. 들어야 돼요. 그게 없는 거예요.
2: 하나도 없어요.
0: 이 사람들이 너무 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어서.
2: 네. 맞아요.
1: 또 하나는 그럴 거면 휴머니즘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2: 나와야죠.
1: 그런데 각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내다 보니 휴머니즘이 중반 이후 어디쯤에선가 제가 그걸 느끼게 돼요. 일상 속 하나하나의 잔잔한 모습에서 아,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어. 네. 라고 느끼다 보니 이 느린
2: 흐름 자체가 예,
1: 흐름이 초반의 관객들의 눈과 귀를 못 잡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0: 딱 보면서 예. 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2: 네. 저는.
1: 심지어는 여기서 가장 악역을 하는 게 누구처럼 보이냐면 경찰 배두나처럼
2: 맞아요.
1: 보여요.
0: 그러니까 배두나 그대에서 네. 나오잖아요. 네. 내가 브로커인 것 같네.
2: 네, 네. 네. 내가 팔기를
0: 내가 아이를 팔기를
2: 같다.
0: 제일 원하는 사람인 것 같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형 동료 네. 그 부하 형사가 네. 저희가 브로커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1: 끊임없이 그 한 번 하면 말았어야 되는데. 네. 네. 끝까지 끝까지
0: 현장 범으로
2: 뭐라고
0: 하죠? 그거를 현행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돈을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는 네. 그 장면을 네. 보고 싶어서 계속
1: 그렇죠.
0: 예, 네, 보잖아요.
1: 심지어는 이제 살인 사건처럼 보이는 사건이 네. 있는데도 네. 네. 거기도 서스펜스가 없어요.
2: 네. 없어요.
0: 그러다 보니 관객들이 그랬을 것이다.
2: 네.
0: 근데
2: 네.
0: 저는 진짜 딱 히로카즈 감독답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는 네. 내내 했거든요. 한 5분 10분 지나면서부터.
1: 그래서 보면 재밌는데 네. 안 보신 거예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칸에서도 한국 영화 사상 이렇게 최장 박수 시간 12분이 나왔다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네, 네.
2: 그리고 이제 아기를 팔 때 저는 이 장면에서 팔려고 부모를 찾아다니잖아요.
0: 네, 네.
1: 부모를 몇 번째요?
0: 네. 적합한.
2: 셀 수도 없어요.
0: 적합한. 나중에 생각 잊어버렸어요. 몇
2: 잊어버렸어요. 네. 네. 계속 네. 이렇게 부모를 찾아다니는데 네. 꼭 면접 보는 것처럼
0: 네, 네.
2: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통 인신매매하면 그냥 바로 팔 것 같잖아요. 근데 인성을 보고 아이를 판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0: 아, 특히 네. 엄마가 지금 같이 보고 있잖아요.
2: 네,
0: 면접을
2: 있잖아요.
0: 네. 아이 엄마가
1: 그러니까요.
2: 아, 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안 팔려고 설정을 해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는 그 모습이 귀엽고
1: 네.
2: 인신매매하려는 네. 사람이 귀엽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0: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아이 빼고 그, 네. 그 남자아이가 이제 그렇게 따라 타가지고
1: 네네네.
0: 같이
2: 어, 맞아요.
0: 다니지만
2: 그
0: 일단 송강호 아이유 강동원 얘기만 해보자면 사실은 이들도 다 버림받은
2: 맞아요.
1: 그렇죠.
0: 다 네. 버림받았거든요. 송강호는 이혼해서 버림받은 네.
2: 그렇죠.
0: 아이유도 똑같이
2: 네 맞아요.
0: 그렇고 강동원도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2: 네.
0: 어떻게
2: 보육원에서
0: 보육원 출신이다.
2: 살았었고요.
0: 그러니까 다 자기도 버림받은
2: 기억이 있는
0: 기억,
2: 사람들이죠.
0: 그 상처가 있는데 나도 버리려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그 아이러니.
0: 이 아이러니는 무엇이냐.
2: 네. 또 생각하게 네. 되죠.
0: 그 생각도 진짜 많이 했어요.
2: 그래.
0: 그러면서 이제 늘 히로카즈가 가장 천착하는 부분. 진짜 가족은 무엇이냐.
2: 맞아요.
0: 이들도 가족이 되어 갈 뻔했죠.
2: 그 느낌이 네. 들죠.
0: 강동원이 곤돌라 타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2: 아유, 좋아한다고?
0: 우리 넷이 키워도 되고.
2: 네. 그렇죠.
0: 이 얘기하잖아요.
2: 그렇게 얘기를 하죠.
0: 안 보내고 우리 넷이
1: 그
0: 키워도
1: 미묘한
0: 되고.
1: 미묘한 프로틴이 계속
0: 네,
1: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죄송합니다.
2: 네.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5월에 이걸 봐서 다행이다.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0: 네.
1: 저는 이 영화를 지금 두 번째 보는데도
0: 네, 네.
1: 첫 번째 볼 때는 훨씬 더 실망을 했어요. 제가 그 스릴러나
2: 네.
1: 그 이 영화의 홍보한 그대로 이 영화 홍보한 그대로 보고 싶어서.
2: 네.
0: 아 그때는 스릴러로 홍보했나요?
1: 약간 기대해라. 뭔가 있다.
0: 아 정말요?
2: 이렇게 어,
0: 그러면 그거는
1: 궁금하지.
0: 영화사 그쵸? 잘못이네. 네. 제작사
1: 저는,
0: 잘못이네. 네.
1: 왜냐면
0: 홍보가 잘못됐네.
1: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2: 오.
1: 대부분.
0: 아니요. 네.
2: 그랬다가 반전이
0: 아니야.
1: 네. 왜냐면 그렇게 해도. 알고 보는 거거든요.
2: 이 아, 그럴 줄 알고.
1: 예, 아무리 니네가 미끼를 그렇게 던져도 나는 이 감독의 네. 이런 매력을 알아. 라고 네.
0: 아무도 모른다나 어느 가족이 네. 스릴러라 갈 네. 순 없잖아요.
2: 없죠.
0: 예.
1: 그런데 스릴러 같아요. 보면, 보면 알아요. 그 작품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하는 그 스릴러가 문법을 깨는 스릴러이기
0: 네.
1: 때문에
0: 네.
1: 더욱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미치게,
0: 네.
1: 사람 미치게 네. 만들거든요. 네. 그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2: 기다리게 하죠, 사람을.
1: 네. 근데 브로커는 정말로 제가 처음 볼 때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특히 아이유 때문에.
2: 네.
1: 저 인물이 뭐지?
2: 싶은 거죠.
1: 왜 그러지?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다가가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2: 그렇죠.
1: 아이를 팔려고도 팔지 않으려고도 할 수 없는 그 경계선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기
2: 그쵸.
1: 때문에.
2: 딱 서서.
1: 이 사람은 빛과 그림자의 딱 사이에서 그 선에서 있는 거예요.
2: 네.
1: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슬픔, 혹은 이 사람의 두려움,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끝까지 숨기고 싶은 이 범죄와의 관련성 같은 얘기들이
2: 네.
1: 나중에 보니까 좀 보이는데 이렇게 좀 침착하게 좀 보시면 여유를 가지고 보시기 추천드려요.
0: 왜냐하면 결국에 나는 잡힐 텐데 네. 라는 생각을 하면 아이를 보내긴 보내야 되고.
1: 그렇죠.
2: 그렇죠.
1: 네.
0: 근데 엄마로서는 또 보내고 싶지 않고.
1: 그렇죠. 그리고 네. 계속 또 경찰은 딜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또 유도시키고
2: 맞아요.
1: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0: 네.
1: 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죠.
2: 네. 저는 결말도 되게 좋았어요. 결말도
0: 네.
1: 결말이 약간 이거 파국인가 싶죠.
2: 네. 네. 파국인가 싶은데 결말도 마음에 들어서 네.
0: 그러면 저는 되게 네. 그 세탁소 차가 아이유가 가는 게 창문을 내리고 보잖아요.
2: 네.
0: 그게 송강호예요, 강동원이에요?
1: 저는 강동원일 것 같습니다.
0: 누구예요?
1: 네.
2: 그러니까요.
0: 네.
2: 누굴까요?
0: 근데 거기서 이제 배두나 그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송강호는 연락이 끊겨서 어딘지 모른다.
1: 네.
0: 근데 강동원이랑은 뭐 이렇게 연락이 네. 됐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2: 네.
0: 세탁소 차를 타고 아이유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2: 송강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1: 네.
0: 네.
1: 네.
0: 그렇죠. 저는 내리면서 아이유를 보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딱 커브를 돌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
1: 네.
0: 사진이 이렇게 매달아 놓고.
2: 네, 네.
0: 저게 송강호인가?
2: 근데 항상
0: 운동원인가?
2: 항상 운전을 송강호가 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송강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0: 들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송강호는 지금
2: 연락이 안
0: 떠돌 테니까 강동원이 그냥 세탁소로 운영하면서 기다리나?
1: 그렇죠.
0: 송강호를 기다리나?
2: 그럴
0: 뭐 이런
2: 수도 있죠.
0: 그러면서 아이유를 지켜보나?
2: 네.
0: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1: 네.
0: 누굴까? 그 생각을 네. 했어요.
2: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는 네. 재미도 있고요.
1: 그러니까 완전 해피엔딩으로 열어주지는 않는
0: 네.
2: 맞아요.
0: 네.
1: 그런 느낌입니다.
2: 맞아요.
0: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 가석방처럼
1: 네,
0: 나와서
1: 네.
0: 주유소에서 일하고
1: 네, 네.
0: 이 아기 우성이는
2: 네, 잘 자라고
0: 이제 잘
2: 있고요.
0: 자라고
1: 아,
0: 있고 배두나가 이제 돌보면서
1: 네.
0: 이 사람들 집행유예 받은 부부들이 이제 그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2: 네,
0: 이제 입양을 할
2: 수도
0: 거,
2: 있고
0: 이런 식으로
2: 네.
0: 그렇게 이제 상당히 열린 결말로
1: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사실 그 다섯 명 처럼 보이죠. 그 아이까지
0: 하면 다섯
2: 네.
0: 명이죠.
2: 네.
0: 네.
1: 조그만 사진 찍어서
0: 네.
1: 그 사진의
0: 그
1: 주인공들이 꼭 가족처럼
0: 가족,
1: 지냈으면
0: 네.
1: 좋겠다 하는
2: 맞아요.
1: 마음을
2: 그렇게
1: 갖게
2: 되었으면
1: 그
2: 좋겠죠.
0: 다닐 때 사람들이
1: 네.
0: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2: 네. 네.
0: 그래서
2: 맞아요.
0: 우리 놀이공원 간다 막 이렇게
1: 네.
0: 얘기하고.
1: 네.
0: 예.
1: 그리고 차 그 트렁크는 꼭 고쳤으면 좋겠어요.
2: 네. 맞아요.
1: 미칠 것 같아.
0: 그것 때문에.
1: 무슨 빨간 줄로 묶어가지고
0: 네. 우리 브로커 얘기하다가
2: 네. 네. 또 시간이
0: 드림,
2: 많이 갔어요.
0: 좀 많이 가서 드림 짧게 얘기하고
2: 네.
0: 넘어가죠.
2: 네. 드림 같은 경우는 홈리스 월드컵에 대한
0: 네.
2: 이야기예요.
0: 네. 아이유는 어떤 역할이었죠? 거기서
2: 아이유는 PD로 나옵니다.
0: 다큐멘터리 PD입니까?
2: 네.
0: 예. 네. 그럼 이 홈리스 팀 월드컵에 참가한 이 홈리스 팀을 촬영하면서 제작하는
2: 네, 제작하는
0: 다큐멘터리 PD로.
2: 네. 그래서 이거 실화 기반
0: 네.
2: 영화여서요.
0: 예.
2: 보면서 그렇게 뭔가 다이내믹한 흐름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유 이렇게 잠깐 잠깐
0: 그리고
2: 나오거든요.
0: 유쾌하게 볼 수 있는
2: 네,
0: 영화예요.
2: 유쾌하게 볼 수 있는
0: 예, 영화예요. 실화 기반으로 했다고 하니까
2: 네. 그래서 네. 실화를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네. 기회가 되는 영화.
0: 네.
1: 이 영화도 저는 그 너무 흥행이 아쉬운데.
2: 네, 너무 아쉽죠.
1: 실화라서 아쉬운 것 같아요.
2: 네.
1: 각색을 좀
2: 많이 하면 재밌을
1: 왜냐하면
2: 텐데.
1: 말맛은 너무 맛있어요.
0: 배우들 그 특히
2: 네.
0: 그 배우들
1: 말맛이 기가 막혀요.
0: 네, 네, 네.
1: 특히 아이유가 쏟아내는 속사포
0: 네,
1: 같은
0: 네.
1: 그런 대사들이
2: 재밌어요.
0: 약간
1: 너무 재밌거든요.
0: 욕도 막 이렇게 하면서.
1: 네, 네,
0: 네.
1: 네.
2: 근데 이게 이병헌 감독이 네.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다 혼자 한 최초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흥행을 네. 좀 더 아쉬워하는 분들은
0: 그러니까 이게
2: 네. 네.
0: 어떤 영화가 흥행할지는 진짜 귀신도 모른대요.
2: 맞아요.
0: 아무도
2: 몰라요.
0: 흥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폭망하고요.
2: 네, 맞아요.
0: 저런 영화가 된다고
2: 했는데
0: 되는 영화 뭐 조폭 마누라 뭐 이런
1: 네,
0: 거 있잖아요.
1: 추천하지 않죠.
0: 네,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2: 맞아요.
0: 아무도 모른다라고
2: 네.
0: 합니다.
1: 아 근데 저는 오늘 두 편 이 그 브로커랑 드림은 추천해요.
2: 네.
1: 누가 이렇게 영화 뭐 아이유 주연으로
0: 네.
1: 나오는 영화 뭐 추천해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두
2: 네.
1: 영화는
2: 예. 뭔가 잔잔한 매력이 있고요.
1: 네.
2: 또 실화 기반이니까
0: 네.
2: 또 보면서 이제. 역사도 생각해보고
0: 네.
2: 뭔가 우리 사회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겠죠.
0: 네. 그러면 우리 드림의
1: 네.
0: 그 응원가?
2: 네.
0: 아. 남다른 응원가라고
2: 네.
0: 돼 있는 예. 노래 잠깐 만나고
2: 네.
0: 예,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0: 영화 드림에 나왔던 남다른 응원가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강소리 씨와 함께하는 영화 대 영화 이 배우 미쳤다. 아. 예.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유에 이어서 백희 씨가 가지고 온 배우는 누굴까
1: 저는
0: 궁금합니다.
1: 샤를리스 테론입니다.
0: 진짜 네. 좋아해요.
2: 네. 네.
0: 진짜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1: 저랑 동갑내기고요.
0: 와, 75년생?
1: 네.
0: 네.
1: 동갑내기고.
0: 아니, 근데 샤를리스 네. 테론은 왜 그렇게, 뭐랄까요? 네. 전삼이?
2: 네.
0: 거기에 또 한없이 불쌍한 얼굴도 있어요, 또.
2: 있어요.
0: 그리고 또 여성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막, 네. 전사, 막, 이거. 네. 저 배우는.
2: 다 가져,
0: 매력,
2: 다 가진
0: 매력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구나.
2: 계속 나오는데.
0: 네.
1: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
0: 네.
1: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생각하면 이제 흑백 갈등.
0: 네. 네.
1: 거기서 백인으로 컸으니까 약간 유복하겠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
2: 네.
1: 이제 조상의 혈통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면을 좀 약간 설명해 주기도 해요. 조상의 태생이 어떻게 되냐면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독일인, 벨기에인, 스웨덴인, 노르웨이인, 덴마크인, 영국인
2: 네.
1: 이 혈통을 모두 물려받은 가족계가
0: 네네네.
1: 이 혈통을 네. 다 물려받은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또 혈통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어렸을 때는 유복하게 컸는데 또 아버지한테는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도 해서
2: 네. 상처가
1: 이런
2: 있죠.
1: 그 나중에 몬스터라는 작품 같은 네. 할 때 보면 네. 그런 네. 그 어린 시절에 네. 이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이 연기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어떨 때는 한없이
2: 여리여리하고
1: 네. 전혀 슬픔 같은 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굉장히 또 파괴적이거나
0: 네. 폭발력이 네. 있죠.
2: 네.
1: 그러니까 상대를 제압하는 액션도 하고 자기 파괴적인 것도 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다 양가적인 네. 것들을 다 표현하는데 오늘은 제가 두 작품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1: 거의 유명세를 첫 번째 치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데블스 에드워킷.
0: 이 영화는
2: 네.
0: 끝나고 났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끝난다고? 저희 네. 그랬거든요.
1: 네. 97년
0: 뭐냐 이거? 네. 제가 그랬는데
1: 거의 그 전 작품에서는 이제 거의 주조연급으로 데뷔를 했다 싶어요.
0: 아마 거의 얼굴이 알려지지 네. 않은
2: 맞아요.
0: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품으로는 이제 거의 주연급으로 네. 확실하게 키아누 리우스 네. 그다음에 이 샬리스 테론 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변호사가 악마와 거래를 하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계속
0: 승승장구하는 네.
1: 그런 내용인데.
0: 그러니까 야, 악마와 거래한다 이거잖아 한마디로
1: 네네.
0: 성공을 위해서.
1: 네. 네. 그런데 이 샬리스 테론은 뭐냐? 양심의 소리를 대변해요.
0: 네.
1: 키아누 리브스의 부인입니다. 예. 그래서 시골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한 선생님이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0: 네.
1: 재판에 지금
0: 네.
1: 맞게
0: 된
1: 재판이
0: 거예요?
1: 진행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키아누 리브스가 화장실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료가 와서 야 누구나 다 이길 순 없어. 누구나 다 이길 순 없어. 사실 이게 양심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왜? 라고 하면서 이 여학생이 선생님에게 낙서로 선생님을 욕했던 것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험담했던 것들을 증거자료로 내밀면서 이 여학생의 진술을 무력화시킵니다.
0: 네.
2: 네. 네.
1: 그러면서 선생님이 풀려나게 돼요.
0: 무죄를 네. 받죠.
1: 이때부터 네. 큰 도시로 가서 정말 고층 빌딩에 어마어마한
0: 이제
1: 사무실을
0: 거기서 그걸 예. 승리하니까 이제 대형 로펌에서 네. 부르는 네. 거죠.
1: 스카웃이
0: 된 거예요.
1: 그리고 그런 이제 좋은 회사와
0: 좋은
1: 집을
0: 네.
1: 감탄한 게 바로 샬리스 네.
0: 네. 그리고 아니 그렇게 좋아. 애기애기하게 나올 줄. 네.
1: 나 이런 데 살아도 되나?
0: 네. 네. 네.
1: 그런데 이 극이 모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악마의 얼굴들을 언뜻 보는 유일한 사람이 샬리스 테론.
0: 저는 그 장면 네. 너무 무서웠어요.
2: 네, 무서워요. 호러.
0: 뭐, 너무 무서워요.
1: 아내들끼리의 모임, 네. 친구 모임이 있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0: 아우, 너무 무서워요.
1: 옷을 뒤집어 쓰는데 갑자기 그 여성 네, 얼굴이 악마로 살짝 꺼냈다가 네. 원래 얼굴이 네.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2: 어떻게 너무 무서워요.
1: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데 그게 샬리스 테론.
2: 네.
1: 그런데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하니까 무슨 소리야.
0: 네.
1: 좀 요새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 같아.
2: 네.
1: 근데 남편이 계속 이 아내의 이런 증상을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계속 무시해요.
0: 그러니까 샤를리즈 테론 혼자 네. 이제 미쳐가는 거죠.
1: 미쳐가는 겁니다.
0: 예. 예.
1: 그리고 점점 남편이 승승장구할수록 아내는 피폐해져 가는데 네. 무슨 선택을 하느냐? 정신병원에 집어넣게.
0: 네.
2: 네. 맞아요.
0: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아요.
2: 네. 네.
1: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묻죠. 너 지금 이제 선택해라. 키아누 리브스에게.

0: 이제 결론에서 보게 되면 여러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네. 어떤 장소에서 누가 알파치노였을까라고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복기하게 만드는
1: 네.
0: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Devil's Advocate.
0: 네.
1: 무슨 뜻이죠, 일단?
0: 모르겠는데요?
2: 악마의 변호사.
0: 아, 변호사.
1: 변호사
0: 아,
1: 에드버킷.
0: 아,
1: 네.
0: 변호사예요?
1: 예, 예.
0: 네, 그렇구나.
1: 데블스 에드버킷, 네. 악마의 변호사.
0: 뜻이군요.
1: 그러니까 아, 이 영화도
2: 변호인,
1: 그
2: 네.
1: 보이는 것도 충격적이고 내용도 충격적이고요.
2: 네.
1: 결말도 그렇고 아주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0: 네.
2: 맞아요.
1: 네. 그래서 악마와 거래하는 영화는 참 많잖아요.
2: 맞아요.
1: 소설도 많고
2: 네.
1: 뭐 많은데.
2: 영혼을 팔아서.
1: 네. 근데 이 데블스 에드버킷도 상당히
2: 네.
1: 재밌으면서 그 두 사람의 젊은 시절의
0: 네.
1: 열연을 볼 수
2: 네.
1: 있는 그리고
0: 아.
1: 뭐 말이 필요 없는
2: 네.
1: 알파치노까지
0: 예,
1: 아주 매력적인 영화다.
2: 명작이죠.
0: 네.
2: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1: 네. 또 하나는 네. 어떤 겁니까? 샤를리즈 테론.
0: 제가 정점.
1: 네. 최근작.
0: 그, 네, 넷플릭스
1: 네.
0: 작품 가지고 왔는데요.
1: 네. 네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됐나요?
0: 아무튼
1: 네.
0: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1: 네. 정말 따끈따끈한.
0: 그래서 97년에 샤를리즈 테론과
1: 예.
0: 2026년에 샤를리즈 테론.
1: 그러면 거의
0: 네.
1: 30년?
0: 30년.
1: 네.
0: 네. 30년이라는 네. 시간을 두고
1: 네.
0: 샬리스 테론의 외모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 네, 50대가 됐잖아요.
0: 네. 연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 네.
0: 그녀의 눈빛이 어떻게 네. 바뀌었습니까? 이걸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연기로만 보면 정점은 정말 정점에 있습니다.
2: 네.
0: 왜냐하면 멱살 잡고 그냥 끌고 와야죠. 이
2: 네.
0: 영화 전체
1: 에이펙스니까
0: 네.
1: 에이펙스.
0: 예, 예.
1: 그 원어 제목이 네. 에이펙스로 탁 뜨잖아요.
2: 네.
0: 근데 에이펙스라고 얘기하면 이 동명의 타이틀 제목이 많아요.
2: 네.
1: 그래서
0: 정점으로
1: 네. 아마 이게 네. 한 게 아닌가.
0: 그래서 이 같은 제목에 SF 영화가 유명한 게 좀 있었거든요.
1: 네.
0: 그 작품으로 오해하시기가 쉬워서 정점으로 알고 계시면
1: 네.
0: 오히려 그 구분감
1: 네.
0: 때문에 편하실
1: 네.
0: 것
1: 같아요. 넷플 들어가면 요새
0: 바로
1: 아주
0: 바로
1: 그 핫한
2: 네.
1: 영화로 뭐
0: 네.
1: 1, 2, 3위 안에 들어있어서
0: 내용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네. 남편이랑 암벽등반 하다가 남편이 죽어요.
1: 네.
2: 네.
1: 아,
2: 네.
0: 그리고 이 암벽을 좋아하는 샬리스 테론은 이 상심 때문에 더 이상 등반을 하지 않겠다.
1: 네.
2: 네.
0: 등반을 포기하고
2: 네.
0: 산 들과 강, 이제 물이 있는
1: 네.
0: 곳
1: 네.
0: 강이 있는 곳 자연으로 그냥 스며들고 싶어 해요.
1: 네.
0: 근데 거기서 살인마를
1: 네.
0: 만나게 됩니다.
1: 호주를
2: 네,
1: 갔다가 호주에 있는
0: 네,
1: 공원을
0: 살인마.
1: 갔다가 예. 아니 우리 킹스맨이
0: 네.
1: 그런 악역을 또
2: 진짜 무서워요.
1: 깜짝 놀랐잖아요.
2: 오, 밤에 봤는데
1: 저는 이 영화의 매력이 네. 뭐였냐면 보통 이렇게 쫓고 쫓기는 건 진짜 많잖아요.
0: 네.
1: 대부분 다 쫓고 쫓기잖아요.
2: 맞아요.
1: 액션 영화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쫓고 쫓기면 이렇게 좀 붙었다가 또 있다가 이렇게
2: 떨어져요.
1: 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계속.
0: 네.
2: 절대
0: 못 끊어요.
1: 마지막
2: 아예, 네,
1: 끝까지. 거의 마지막에는 와이어로 연결해서 2인 1조로 등반까지 하잖아요.
0: 네.
1: 살기 위해서.
2: 네.
0: 물에서
1: 네.
0: 등반.
1: 네. 네. 그래서 이 줄로 둘이 연결돼 있는 게 참 기가 막힌 설정이었다.
2: 맞아요.
1: 네. 벗어날 수 없는 걸. 근데 보통은 쫓고 쫓기는데 여기는 아예 줄로 연결돼 있으니
0: 네.
1: 벗어날 수 좋잖아.
0: 네. 네.
1: 아 그래서 참 영리하게 설정을 잘 잡았다.
0: 맞습니다.
1: 그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리고 이게 이제 수미상관처럼
2: 네.
0: 남편의 추락과 본인이 생존하는
1: 네.
0: 이 과정에 예. 구도가 비슷해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렇게 일부러 짜놓은
1: 맞아요.
0: 것이죠.
1: 똑같이 예. 이게 매달려 있고
0: 한쪽에서는
1: 네.
0: 상실이고 한쪽에서는 삶을 쟁취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둘 다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이
2: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또 이야기가
1: 네.
0: 연결이 됩니다.
1: 예.
2: 아, 그렇게 강인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30대인 줄 알았어요.
0: 아, 정말요?
2: 네.
1: 75년생입니다.
2: 네,
1: 50대인가요? 저는 이제 백희 씨가 꼽아오진 않았지만 샤를리즈 테론은 매드맥스 분노에도 그 퓨리오사.
0: 아, 네네.
1: 진짜 저는 홀딱 반했어요.
2: 네.
1: 퓨리오사 너무
0: 네.
1: 아니 그렇게 섹시하고 그렇게
0: 아, 제가 이 영화를 그 매드맥스를 안 가지고 온 이유는 헤어스타일 네. 때문이에요.
2: 어?
1: 아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0: 머리 아니 왜 이렇게 아름다운 분께
1: 네.
0: 이런 극한의
2: 머리를...
0: 체험을
1: 아니요 저는 오히려 예. 그래서 더 빛이 났어요. 저렇게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0: 오.
1: 그 약간 서늘한
2: 그 느낌이,
1: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퓨리오사 영화가 나왔잖아요.
0: 네네네.
1: 이제 그때는 딸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극장에서 우리 딸들도 다 퓨리오사 퓨리오사 노래를
0: 네.
1: 부르기 시작했어요.
0: 너무 너무 강인한 여성의
2: 네,
0: 이미지죠.
1: 네.
0: 아 근데 사실 이 샬리스 테론의 패션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1: 네.
0: 지금 제가 꼽아드린 두 편의 작품 있잖아요.
1: 네.
0: 이 데블스 헤드베킷과 정점이라는 작품은 다 단발로 나옵니다.

0: 있다.
1: 네.
2: 그리고 샬리스 테론이 되게 가장 히트했던 작품은 다 단발로 나와요.
1: 그렇죠.
2: 예, 단발 출연 작품이 대부분 다 히트를 했고,
3: 네.
2: 이 퓨리오사 포함 완전 빠박.
1: 그래서
2: 스포츠물이죠.
1: 예, 하려고요.
2: 그리고 이 샬리스 테론의 똑 단발이 굉장히 또
1: 예뻐요.
2: 그 개봉이 영화가 흥행할 때마다 유행을 또 했습니다. 예.
1: 네, 약간 그 테슬 컷처럼 이렇게
2: 그렇죠.
1: 직선으로 자르잖아요. 근데
2: 굉장히 어떤 도시 여성의 어떤 매력
1: 있어요.
2: 이런 걸 좀 잘 드러내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네.
3: 아, 진짜 너무 샬세
2: 너무
3: 멋있어요. 올드가드에서도 또
2: 올드가드
3: 네, 올드가드에서도
2: 네. 그리고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런 작품들도 많았어요. 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3: 네.
2: 굉장히 막 SF 장르에서도 막
3: 네.
2: 네, 하기도 하고
3: 그리고 뭐죠?
2: 네.
3: 그 아이를 돌봐 네. 그 육아하면서 겪는 그
2: 아,
3: 트라우마 그 영화도
2: 네,
3: 되게
2: 네, 네, 네, 네.
1: 제목이 갑자기 뭐였죠?
3: 그 영화도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2: 아, 좋아, 좋아.
3: 예.
1: 그래서 작품을 보는 눈이 있는
3: 네.
1: 것 같아요.
3: 아, 그 그쵸? 영화도 그 아이 엄마의 그 심리를 그렇게 잘 표현할 수 있나
1: 되죠.
3: 싶을 정도로 그 영화도 되게 좋네. 그 영화도 OTT에 있습니다.
1: 네. 네.
3: 그래서 샬리즈 테론은 정말 믿고 보는 여배우다. 예.
2: 정말요.
3: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너무 멋진 배우구나.
1: 네.
3: 근데 벌써 50대가 됐는데 여전히 그러면 액션을 찍을까요? 정점 찍었고 그 뒤에
2: 두세 개가 더 지금 미정으로 작품이
3: 액션이래요?
2: 액션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3: 아, 네. 이제 곧 작업을 한다고요?
2: 네네.
3: 아니 그러면 네. 그렇게 배우들은 네. 이게 이제 매드맥스 찍을 때, 뭐 올드가드 찍을 때 뭐하고 어쨌든 나이를 먹잖아요.
1: 네.
3: 이거를
1: 어떻게
3: 감당할까? 어떻게 할까요?
1: 근데 전혀 우리
3: 물론 이제 무슨 기술의 네. 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액션을 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1: 안 되죠.
2: 그러니까요.
1: 안 되죠.
3: 어떻게 할까요?
2: 그런데 이 암벽등반하는 샬리스 테론의 모습을 보니까 당분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너무 잘해요.
2: 네, 너무
3: 그
2: 손가락
3: 네,
2: 하나
3: 저희 딸이
2: 체중을 매달릴
3: 저희
2: 수
3: 딸이
2: 있었던군요.
3: 클라이밍을 취미로 하거든요.
1: 네.
3: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2: 네.
3: 이제 클라이밍에 푹 빠져 있는데 보니까 그것도 발이 더 중요하대요.
1: 그죠 허벅지 힘이 진짜
2: 네.
1: 중요해요.
3: 그러니까 이게 손아귀 힘이 좋을 것 같지 아니래요.
1: 뒤에서 밀어줘야 자리, 되는 거죠.
3: 발을 이 다리 힘으로 네. 잘 짚어야 손으로도 할 수.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는
2: 네.
1: 다
3: 그러니까 정적인 골프부터
1: 네.
3: 아주 동적인 배드민턴, 테니스까지.
1: 네.
3: 모든 건 다리로 하는 거.
1: 하체로
3: 발로.
1: 한다고 하더라고요.
3: 발로
1: 하체와 복부 힘.
3: 그러니까 발이 따라가지 못하면 스트로크를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1: 네,
3: 테니스 공을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1: 갑자기 선배님 다리를 움직이시네요.
2: 엉덩이까지 이렇게.
3: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이 진짜 중요하대요.
1: 네, 운동을 해야
3: 그래서
1: 돼요.
3: 그래서 이 수시로. 허벅지 두께가 수명하고 비례한다고 안다는 거 아세요?
1: 하더라고요.
3: 네, 그래서 몇 센티 이하가 되지 않게
1: 유지해라.
3: 나이 들수록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1: 그쵸.
3: 근육이
1: 스쿼트 런지에 네,
3: 그게 진짜
1: 중요하고요.
3: 그래서 박세리가
1: 네.
3: 그렇게 잘했던 이유가 허벅지
1: 네, 탄탄해서
3: 이상화가 금메달 따고 이런
1: 네.
3: 게 그 허벅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1: 거죠.
3: 그래서 그 흑인 선수들의 그 폭발력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엉덩이 근육 때문인데
1: 네.
2: 아,
3: 단거리 그러니까
1: 네, 네.
3: 장거리는 그럴 필요 없는데
1: 네.
3: 단거리 100m, 200m는요 그 엉덩이 근육이 완전 백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1: 네.
3: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대요.
1: 아, 네. 그럼 오늘부터라도 한번
2: 네.
1: 운동을 잘 해가지고
2: 샬리즈
1: 테론처럼
2: 원래
3: 아니,
2: 운동하시잖아요.
3: 뭐, 수영도 하고
2: 네,
3: 그러지 않아요?
1: 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3: 요새는 무슨 운동을 뭐 열심히 하세요?
1: 저 요즘에 필라테스를 열심히
3: 하고 그거 얼마나 네. 최고예요.
1: 항상 이게 네. 하면 할수록 이게 늘어야 되는데
3: 네.
1: 이게 근육이 네.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3: 아니, 뭐 필라테스 대회 나갈 거예요? 아니죠?
1: 네.
3: 충분해요.
2: 필라테스는
3: 충분해요.
2: 기구로 많이
3: 기구로 하죠. 기구 필라테스 하죠.
2: 주로 하체 쪽을 많이 하십니까? 상체 쪽을 많이.
1: 돌아가면서 네. 어떤 날 가면 상체 위주, 어떤 날 가면
3: 그래요.
1: 하체 위주.
2: 그럼 이렇게 다리를 쫙 이렇게 하면서
1: 네.
2: 매달리면서 하시는 거죠.
1: 근육을
2: 그럼
1: 쓰죠. 하죠.
2: 와.
1: 뒤로 넘어가고
2: 너무
1: 하는데
2: 힘들었는데.
1: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2: 네.
1: 그래서 제 목표는
2: 안
1: 힘들게
2: 네.
3: 안 힘들게 하는 순간까지
1: 어,
3: 가야 되는 거죠.
2: 아, 원래 힘든 거구나. 아,
3: 필라테스 엄청 힘들어요.
1: 너무 힘들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3: 비명이 나와요.
2: 아하.
3: 그럼요. 요가도 얼마나 힘든데요.
1: 그렇죠.
2: 힘내시기 바랍니다.
1: 열심히 해서
2: 네.
3: 저는 요가 처음에 초기 했을 때 네. 하고 나서 좀 토했어요.
2: 아,
1: 맞아요.
3: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토할
1: 멀미.
3: 수 있다.
1: 네.
3: 근데 전 진짜 약간 이렇게 막 메스꺼리더니
1: 느낌이 있어요.
3: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확 토할 것처럼 네, 그리고 있어요. 몸살하고
1: 맞아요.
3: 진짜 그 정도로 힘들어요. 네. 너무 그런데 힘들고. 이제 계속 하니까 괜찮아지는데 네, 네. 진짜 전 토할 네. 것 같았어요.
1: 이게 이렇게 격한 운동이면 사실 네. 힘들겠구나 하고 각오를 하는데 네. 그냥 가만히 자세만 네. 하는데 뭐가 힘들어 하는데 그게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3: 8초간 유지하세요 하는데 진짜 네. 죽을 것 같아요.
1: 그게 어지럽음까지도 네. 동반할 수 있다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2: 알겠습니다. 저 필라테스 할 거 제가 할 건 아닌데 저를 설득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3: 아니 근데 진짜 좋은 운동이긴 해요.
1: 네, 다리 근육 기르는데 네. 너무 좋고요.
3: 맞아요.
1: 열심히 해서 네. 차를리즈 테론처럼 네. 그 매달려도 아무렇지도 네. 않게.
2: 본인만의 정수리 씨는 매력 있습니다.
1: 네. 네. 네, 한번 해보고 네. 싶습니다.
3: 어쨌든
1: 건강하게.
3: 차를리즈 테론의 또 다른 작품을 네. 기대하면서 음악은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그 네. 강렬한 음악 있잖아요. 그 기타맨.
1: 네.
3: 저는
1: 너무 좋아요.
3: 이 기타맨이 아니 이 심장을 막 진짜 네. 두들기는 이 북소리와 함께 네. 그 기타맨의 네. 그 기타 소리. 네. 배우 아니 연출이 미친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3: 감독 누구예요?
2: 좋은 감독이죠.
1: 너무 좋네요. 박자 네. 리듬감이.
3: 만나보겠습니다.
2: 네.

0: 자, 샤를리즈 테론 퓨리오사가 예언했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1: 조지 밀러 감독이죠.
0: 조지 밀러, 예. 네. 그 OST까지 듣고 왔고요. 오늘 이 배우 미쳤다. 저는요, 네. 한 배우가 아니라 그냥 네.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2: 오, 네.
0: 예. 왜냐면 이 두, 한평 남은씨. 이 영화도 진짜 이, 특히 이 여배우들이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거든요.
2: 맞아요.
0: 다 합니다, 진짜.
2: 네.
0: 그냥 배우가 다 한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영화, 2010년작 블랙스완입니다.
2: 네.
0: 이 나탈리 포트만이 아시죠? 레옹의 그 어린 소녀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 레옹의 어린 소녀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 블랙스완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나탈리 포트만이 레옹에서도 그렇지만, 이 블랙스완을 만나기 전까지 표정이 왜 이렇게 단순해?
2: 하나밖에 없는
0: 하나밖에
2: 그런 느낌.
0: 없어. 이런. 네. 그러니까 레옹의 성공이 조금 그림자를 너무 길게 만들어버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을 네. 정도로 그랬는데 이 블랙스완을 만나고서는 여우 주연상까지 받아버립니다. 네. 아카데미. 이 영화는요. 와 나탈리 포트만이 미쳤구나.
2: 연기가 너무 소름돋아요.
0: 그러니까 백조의 호수인데 백조와 흑조를 모두 다 연기해야 하는 네. 그 발레리나의 욕망을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네. 이입이 된 게 뭐냐면 성공에 대한 희열은 누구나 있잖아요.
2: 있죠.
0: 그 분야에서
2: 있죠.
0: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준
2: 맞아요.
0: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나탈리 포트만 뿐만이 아니고 그 감독의 뱅상 카셀, 엄마하고의 관계
2: 네.
0: 이런 것도 워낙 이 조직이 짜임새 있게 그려지면서 그 중심에는 나탈리 포트만이 있고, 그래서 자기 그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자기 파괴로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예. 그 인상적인 장면
2: 네.
0: 혹시 백희 씨는 어떤 거 생각나세요?
1: 저는 이 영화는 그냥 다 인상적이긴 한데요.
0: 네.
1: 나탈리 포트만의 등을 보여주는 장면들은 다 인상적인 것 같아요.
2: 네,
0: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1년 6개월 정도 하루에 막 네. 대여섯 시간씩 엄청나게 훈련을 해서 발레리나 역할을 이제 소화를 한 건데
2: 그쵸.
0: 어려운 게 발레리나의 등 근육과 코어 근육은요. 네. 10년 이상 해야만 만들어지는
2: 맞아요.
0: 근육이래요.
2: 잘 안 만들어져요.
0: 아까 그 등 근육이.
2: 네.
1: 되게 근데, 뼈말라요. 뼈말라.
0: 네, 그러면서도 네. 뼈말라면서도 엄청난 근육이 보여야 되거든요.
2: 보여야죠.
0: 근데 그걸 1년 6개월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2: 너무 대단한 거예요.
1: 그리고 이 영화 되게 사실적인 게 피부가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0: 네.
1: 약간 등이
2: 네. 약간 좀
1: 고생
2: 있어요.
0: 아니 그리고 거기 그
1: 피부에
0: 계속 그
1: 보여.
0: 막 자기가 긁어가지고 상처낸 네. 그 자국도 있잖아요.
1: 네. 되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등을 볼 때마다 아, 이 사람의 등도 연기를 하고 있구나.
0: 네 맞습니다.
2: 뒷모습까지도 네.
0: 어떤 장면 인상적이세요?
2: 저 같은 경우는 그 무대에서 역시 이것도 등과 통하는
0: 네,
2: 장면일 수도
0: 네,
2: 있겠는데요.
0: 네.
2: 무대에서 그 검은 깃털이 자라나는
0: 네.
2: 듯한
0: 손등에서부터 네. 이렇게
2: 쭉
0: 네.
2: 이렇게 자라나는 듯한 네. 연출이 있었어요.
0: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2: 네, 마지막.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열중을 했으면 그 연기가 얼마나 이제 이입이 많이 됐으면 그렇죠. 진정한 흑조로 거듭나는 맨 처음에 이제 백조만 할 수 있었던
0: 네,
2: 이렇게
0: 네.
2: 이제 감독이
0: 네.
2: 말을 하죠.
0: 네.
2: 백조랑 잘 어울리고 뭔가 경직되어 있고 굳은 연기를 하는데 너는 흑조랑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완벽한 흑조가
0: 네.
2: 되죠.
1: 그냥 되어버린.
2: 네, 네. 되어버린. 진짜 그냥 까만 새가 되어버린.
0: 저도 마지막에 그 흑조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찌른 거였잖아요.
1: 그렇죠.
2: 네. 네. 네.
0: 그런데 그 찔린 상처를 가지고 마지막에 그 흑조를 진짜 그냥 사람에서 정말 흑조가 돼버린 것 같은
2: 네. 네, 그 연출
0: 그
2: 네, 너무
0: 연, 공연을 하는 그 장면이 정말 네. 인상적이었고요.
1: 되게 정신분열적으로 또
0: 맞습니다.
1: 네.
0: 정신분열을 겪어요.
2: 겪어요.
0: 예.
1: 그러니까 분열적인 상태를 두 번씩 보여주잖아요.
0: 네,
1: 떨어졌는데 붙었어.
0: 네.
1: 됐어. 뭐 이런 네. 식으로 계속 그 보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만드는데 사실 이 당황은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0: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죠.
0: 네.
2: 그리고 또 그 선배 있었잖아요. 네. 발레리나 선배.
0: 예. 그 은퇴하는 선배.
2: 은퇴한 선배. 예. 그 은퇴한 선배도 조금 더 자기 파괴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선배도.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최고를 유지하려고 하면 또 자기 파괴적인 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건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1: 정말 그러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네.
2: 강박적으로. 네.
1: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저렇게 되나 보다.
2: 이렇게
0: 저 정도까지 미쳐야만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나 보다. 라고 느낄 때가 근데 있잖아요.
1: 근데 성격이 좋지가 않아 그런 사람.
2: 맞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 있어요? 위대한 예술가들 보면 고흐도 그렇고
2: 있어요.
0: 베토벤, 모차르트 이렇게 보면 다 그 정신적인 엄청난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에는 막 분열 증상까지 겪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1: 아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2: 어떻게요?
1: 그 사람들이 이제 건강 관리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자기 관리 좀 해가지고 저기 심리 상담도 좀 받고 했으면 더 긴 작품 오랜 작품들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 왜 안 그랬죠?
0: 그 안 되나 봐요. 그리고 나탈리 포트만이 이 영화에서 이 발레리나 역할을 80%를 소화했답니다.
2: 너무 대단하죠.
0: 대역은 아주
1: 아주 조금이네요.
0: 아주 조금 정말 그래서 아 여우주연상 받을만 했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 발레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0: 이게 이 발끝으로 서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린대요.
1: 그러니까 뭐 예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육체 노동을 느끼게 만드는
0: 맞아요.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바로 전 다음 영화 가겠습니다. 데미 무어의 서브스턴스.
2: 이 영화도 너무 좋죠.
0: 이 영화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마지막 결말까지.
2: 네.
0: 근데 너무나 공감이 가는 게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여기서는 지금 성공한 배우였잖아요.
2: 배우, 배우.
0: 자신이 늙어가고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서글플까.
2: 받아들이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0: 그래서 내가 정말 젊음을 살 수 있다면 일주일이라도 내가 저렇게 살 수 있다면 그걸 다 지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뭐부터 충격적이었냐면 젊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받잖아요. 키트를 받아서 이거 맞아요. 주사를 주입하면 저는 제 몸이 그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2: 맞네.
0: 근데
2: 그게 아니
0: 그게 아니라
2: 낳듯이 출산하듯이
0: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온 젊은 여자가 있잖아요.
2: 있어요.
0: 그걸 비교하는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아. 대부분은 내 몸이 젊어지는 걸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사가 막 들어가면서.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등부터 놀라웠어요. 이렇게 나체신이 나오면서 등부터 나오는데 내 몸에서 그 젊은 여자가 나온 게 거기서부터는 전 충격이었거든요.
2: 그 영화 첫 장면에 그 계란 노른자가 두 개로
0: 분리되잖아요.
2: 그게 바로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연출 너무
0: 그러면서
2: 잘했다.
0: 이제 끝까지
1: 두 개 있으면
0: 행운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럼 정말 데미 무어가 처절하게 연기를 했구나. 결국 상은 못 받았죠. 상은 못 받았어요. 근데 와 데미 무어가 작정을 하고 찍었구나. 그래서 사랑과 영혼에서의 그 사랑스러운 데미 무어와 이 서브스턴스에서의 정말 이 마지막까지 가는 파국으로 치닫는 그러니까 블랙스완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영화가 상당히 통합니다.
2: 그렇죠.
0: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지불하고 그리고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2: 근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반복하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0: 거기서 그렇잖아요.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게 반품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그만하라고 반품하시겠습니까? 몇 번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1: 저는 그게 어떤 그 욕망을 더 자극하는
0: 거예요. 맞아요. 네. 반품하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반품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2: 때문에.
0: 알고 회사에서 보내는 거.
2: 나쁘다. 너무 나쁘다.
0: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인가.
2: 끝이 없죠.
0: 근데 백희 씨 진짜 만약에 이 블랙스완의 입장이고 이 서브스턴스 데미모의 입장이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서브스턴스는 한번 해봄직할 것 같아요. 이게 남성 관객과 여성 관객의 보는 그 감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성은 출산을 하지 않잖아요.
2: 예.
1: 저는 그 약간 출산으로 보이거든요.
2: 예. 보여요.
0: 예. 아니,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1: 긴 복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출산의 통로처럼 보이기도 해요.
2: 보여요. 예. 예.
1: 뭐 자궁으로 들어가는 느낌. 예. 그 아이의 집으로 들어가는 느낌.
0: 그게 엄청 많이 나오면서 예. 거기를 막 끌고 다니고 네. 굉장한 중요한 네. 장소거든요. 네. 거기가.
1: 근데 남성에게는 그게 없어요. 저한테는 네. 그게 없죠. 근데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2: 한번 해볼까? 아~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1: 그러니까 아예 미지에 대한 네. 감각을 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여성들은 네. 똑같이 미지더라도 네. 그 이것을 언젠가는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
2: 네.
1: 것과
2: 네.
1: 남성은 저를 한 번도 그런 네. 일이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보는 것과는 좀
0: 그러니까 출산을 해보든 하지 네. 않았든 간에 여성은 네.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있죠. 감각이니까 네.
1: 네. 저는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보는 느낌들이 있어요.
0: 소리 씨는 네. 어때요?
2: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1: 안 하고 싶어요.
2: 네, 안 하고. 근데 그냥 네. 좀 자연스럽게 늙고 싶어요.
1: 자연스럽게.
2: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뭔가 되돌리고 싶죠.
1: 그렇죠.
2: 근데 또 반면에는 또 아기 자연스럽게 나이 들고 싶으면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네. 너무 열심히 바르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또 그 50대가 돼서 고르라고 하면 나도 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0: 참 어렵죠. 네. 어렵죠. 그 욕망은 뭐 지탄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나한테도 그런 욕망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네. 없고 어렵습니다.
2: 맞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 드는 게 정말 출산과 닮아 있는 게
1: 네.
2: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1: 네.
2: 너는 나의 분신이다. 이런 말을 어렸을 때 한 번 한 네. 적이 있었는데 정말 분신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일까?
1: 네.
2: 이런 생각을 또 서브스턴스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0: 이게
1: 그럴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두 번이나 했잖아요.
2: 네.
0: 오롯이 내 몸에서 키워서
2: 네. 네.
0: 네. 내 몸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2: 네.
0: 당연히 분신 같은 느낌이
1: 네.
0: 있죠.
1: 그렇죠. 네. 그럼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2: 대리 만족처럼요.
0: 그러니까 이제 저는
1: 대리 만족이기도 하고 저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나도 저 인생을 저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으로.
0: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블랙스완에서도 그 엄마가
2: 네.
0: 이 나탈리 포트만이 임신하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전직 발레리나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묘한 질투와
1: 질투하죠.
2: 네. 네. 시기 질투하죠.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추영해서
1: 네.
0: 시기와 질투와 그러면서 딸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그 복잡 미묘한
2: 그렇죠.
0: 그래서 그
2: 있어요.
0: 엄마와 딸의 그 관계도 네. 되게 묘사를 잘했어요.
1: 서브스턴스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 예. 젊은 내가,
0: 내가.
2: 네.
1: 더 사기치는 네. 걸 싫어하면서도 네. 포기는 할 수 없어.
0: 네.
2: 그 싫어하는 장면도 명장면이에요.
0: 네. 네, 맞아요.
2: 너무 명장면이더라고요.
0: 네. 그리고 마지막에 부자합니다. 결국에는 소멸해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2: 네. 그 과정도.
0: 그 과정도.
1: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죠.
0: 아니, 그로테스크 네. 정도가 아니라
2: 넘어서서 충격.
0: 그 피칠 감하는 장면,
1: 네네네.
0: 관객들 앞에서.
2: 와.
1: 이 몇몇 영화들이 약간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0: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있어요. 정말 완전 정말 네. 피칠 감을 해버리는.
1: 여기서 뭘 느꼈냐면 관객들한테 이제 거리두기 좀 하라는 얘기 같아요.
0: 네.
1: 이건 현실이 아니야.
0: 네.
1: 어떻게 봤어?
0: 네.
1: 얘기 좀 나눠볼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현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2: 그렇죠.
0: 네. 맞아요. 네.
2: 또 이제
0: 끝내야
2: 시간이
0: 될 시간입니다.
2: 나오네요.
0: 네. 음악 나오는 것도
1: 우리
0: 있죠?
1: 우리 이제 얘기 좀 해볼까?
2: 네. 좀 해볼까?
0: 블랙스완에서 나탈리 포트만이 네. 그 발레리나로 열연하면서 공연했던
2: 네. 네.
0: 그 음악. 음악은 아름답습니다.
2: 네. 네. 좋아요.
0: 퍼펙션. 네.
2: 완벽.
0: 네. 들려드리면서 저희 세 사람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1: 이렇게 했고요.
2: 강소리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5월의 어느 수요일. 벌써 5월의 중반에 왔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놀다 보니까 이런 건지 아니면 힘들어서 이런 건지. 아, 그래도 오늘은 놀자.

산타나 스모. 피처링의 럽 토마스죠. 이런 분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가끔, 산타나 노래 정말 잘하는데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노래는 이제 럽 토마스가 불렀고요. 기타를 친 분이 기타리스트가 산타나죠. 산타나는 이제 기타리스트로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세션을 뭐 싱어를 초대해서 노래를 많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럽 토마스가 먼저 어느 정도 뼈대를 만든데 여기에 산타나가 기타 연주를 하면서 발표했던 노래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라틴 필이 너무나 강한 그런 노래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수박 겉핥기라고도 많이 하고, 저는 대륙붕지시리가 하거든요. 깊이 없이 멀리 하는. 제가 좀 그러지 않을까. 좀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켈리 클락슨, 스트롱거.

네, 캐리 클락슨 스트롱거 듣고 왔습니다. 강하다는 게 어떤 때는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강할 때는 강해야죠. 이제 부러지기 쉽다는 말도 있고 요즘 이제 느끼는 것 중에 뭐랄까 강압과 권유, 대화와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태도. 우리가 대화에서 일방 통행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걸좀 갑질이라도 하는데, 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좀 반성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니 테일러, Holding Out for Hero. 그리고 Fire INC, Know Your Best.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버니 테일러, Holding Out for Hero, 바이앤시, 로의 베스트 두곡 듣고 왔습니다. 홀딩 아웃 포 히어로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뭐 드라마나 어디서도 많이 들었죠. 워낙 그 사운드 자체가 이두 노래가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좀 헷갈렸었어요. 느낌 자체가 비슷한 점도 있고, 그 빠른 드럼 웍도 그렇고 다힘 있는 보컬. 홀딩 아웃 포 히어로 같은 경우는 그 히어로를 부르는 대목에서 정말 많이 TV에서 나오고, 최근에 뭐 슈퍼마리오인가요? 거기서도 사용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힘있고 딱 박력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로열 페스티벌은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라는 영화의 사운드였죠. 아, 마이클 파레와 다이안 레인. 그리고 그 당시 크게 인기가 없었지만, 요즘 뭐 명배우로 소문난 윌리엄 대포가 좀 악역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다이안 레인이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공연장 밖에서, 윌리엄 대포와 마이클 파레가 오한마라고 하잖아요. 그 망치로 대결하는 장면도 생각나고, 마지막에 자기의 연인을 이제 구하고 그냥 뒷모습만 싹 보이는 전형적인 미국 영화. 예전에 쉐인 같은 경우가 그랬었잖아요. 쉐인, 쉐인하고 꼬마가 부르는데도 싹 뒷모습으로 사라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대판 서부 영화였죠, 이게.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아, 다이안 레인. 아, 정말 이때, 저는 이 다이안 레인 직접 노래 부른 줄 알았어요. 아, 그 당시 너무 멋있었던 공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정현준입니다. 파일럿.

FM 93.5MHz 전지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비극과 싸우다. To be. 루다였습니다. ATL 심장이 없어. 015B. 텅빈 거리에서.

네, 에이프 심장이 없어 공유롭이 텅빈 거리에서 두곡 듣고 왔습니다. 벌써 5월 중순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봄비가 그래도 상큼하게 느껴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저녁에는 좀 싸늘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상큼한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봄이 좀 길어진다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 그 느낌이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서 제가 이러는가 봅니다. 서영은입니다. 비 오는 거리.

서양은 비 오는 거리였습니다. 원곡이 이승환이었죠. 아, 이승훈이었는데, 서영은이라는 가수는 정말 대단한 게, 원곡을 지우는 가수지 않을까. 자신만의 스타일이, 너무 변화라기보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입히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아,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지, 뿜어내는 감성이 아주, 좋은 가수지 않나 싶습니다. 리아의 눈물, 소야, 눈물아, 슬픔아.

네, 리아 눈물, 소야 눈물아 슬픔아 두곡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노래방 나가 사실 다시죠. 제가 이제 비치 못할 일이 있어서 원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제가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제 목소리만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제 선거, 6월 3일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TV 방송에서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한 당의 경선의 결과만 가지고 선거가 거의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거죠? 예, 슬픕니다. 다른 후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도 좀 듣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 이야기잖아요. 전주시 골목골목의 이야기를,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펼치는지, 토론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민주주의는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만이 지켜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오늘은 놀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 보시면 오늘은 놀자 위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당첨자 발표도 올려놓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은 너튜브 채널 누르셔서 확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지막 곡으로 아일리시입니다. It's me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0: 자, 문제 나갑니다. 5, 2, 9, 3, 0.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1: 알았다. 정답.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일.
0: 딩동댕동. 네, 정답입니다. 바로 5월 29일과 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죠?
2: 본 투표일은 6월 3일. 우리 동네를 위한 정답. 투표로 말해주세요. 63 지방선거.
3: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3: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8: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 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경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9: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0: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1동, 평화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방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일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 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일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 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의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청춘의 이야기. 이 세상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청춘기록 프로젝트.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입니다.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나요? 짙은 초록의 옷을 입은 거리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어느덧 여름이 왔음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5월의 전주 역시 봄에서 여름으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떤 행사일까요? 바로 전주국제영화제입니다. 올해로 27살을 맞은 전주국제영화제는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담아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주제로 전 세계 57개의 나라에서 모인 224편의 영화가 전주의 극장과 야외 무대를 채웠습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체 상영작 예매율이 85%를 넘어섰고 축제 방문객이 7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뤘는데요. 이러한 전주국제영화제의 열기가 가시기 전에 저희 5월의 청춘기록 프로젝트는 전주국제영화제 속의 청춘의 이야기를 다룰까 합니다. 오늘은 바로 게스트분을 모셔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영화제의 또 다른 주인공인 지프지기 자원활동가분들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5월의 게스트는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지프지기 공헌장을 수상하신 시니어 지프지기 유지성님입니다. 지성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유지성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성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작은 산골에서 태어나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로 나와서 영광스럽게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로 올라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를 전공 졸업하였어요. 그래서 1976년 ROTC 12기 육군 중위로 병역 의무를 완벽하게 마치고 곧바로 이어서 제가 전공한 언어의 국가 인도네시아로 취업 출국하여 2007년까지 30년이 훨씬 넘게 인도네시아 현지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였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한 2007년 이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역시 성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전북 완주군으로 돌아와 다행히도 세 딸 모두를 출가 결혼 독립시켰고 그래서인지 가벼운 어깨로 오늘 제 고향, 제가 태어난 그 방, 그 집, 그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 농사 일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인권 교육 전문 강사와 언어 문화 및 인문학 강사도 겸하고 있어요. 또한 저의 전공어인 외국어 통역, 번역, 프리랜서와 통역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현재 조금 나이를 먹은 현재까지도 대학생 위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 문화관광재단 이사직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유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지성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청춘기록 프로젝트에서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눠봅시다. 지성님 자기소개를 들었는데 지금까지의 지성님의 인생을 함께 살펴본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꿈이 있다면 누구나 청춘이라는 우리 청춘기록 프로젝트와 찰떡인 게스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성님, 자기소개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이 지프지기 말고도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열정 가득한 청춘이신데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 네, 간단간단하게 저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콩을 심을 때, 씨앗을 심을 때 한 알은 땅 속에 있는 동물이 먹고 다른 한 알은 하늘이 나는 새가 먹고 또 다른 한 알은 우리가 먹는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전북 농업인님의 철학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 인권 교육, 문화 다양성, 언어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할 그 당시 2008년에 한국 사위는 제가 해외로 처음 출국하던 1976년 당시와는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2012년 다문화 이해 교육 우수 전문 강사로 선정되어 최우수 사례 전국 보고 경진 대회에서 청소년 특성에 기초한 다문화 이해 교육 최우수 사례로 주제 고 글로벌 리더. 자,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됩시다. 고 글로벌 리더라는 주제하에 부제는 차이와 차별 그리고 다름과 틀림의 철학이라는 주제와 부제로 전국 각지는 물론 전북 지역의 모든 그리고 또한 학부모 대상 미래 진로 교육까지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0: 네.
1: 자, 세 번째는 저의 특성인 외국어 통번역 프리랜서 및 통역 자원봉사. 저는 언어, 즉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언어는 모든 문화와 문명의 씨앗이며 뿌리이고 열매입니다. 언어는 정체성입니다. 또한 언어는 정신이요, 넋이며 혼입니다. 언어는 성격이요, 인성이고 인격이며 품격입니다. 언어의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즉 풍요로운 문화로 확장하는 이 언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도 기꺼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의 마지막으로 대학생, 저는 현재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영어를 복수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제 나이가 70대 중반에 접어듦에도 제 삶에서 또 다른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새로운 철학 세계로 학습 확장을 하는 것도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일본어도 수강 신청하여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단계로 입성할 계획입니다. 젊음의 입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완주문화관광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저는 완주문화재단 이사직 직능을 수행함에 자랑스럽습니다.
0: 와, 이렇게까지 하시는 일이 많으시면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원하는 일만 하더라도 바쁘고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목표들을 상기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매일매일의 일상을 바삐 살아가는 데에는 강한 원동력이 있지 않으면 참 힘이 들죠. 지성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원동력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지성님께선 전북일보 2024년 4월 15일자 일과 사람 기사에 실리기도 하셨고 2024년 여름 KBS1TV 전주방송국의 투데이 전북 사람의 숲 휴먼 다큐에 출연하기도 하셨잖아요. 혹시 이런 활동들이 원동력이 되기도 하나요?
1: 네. 사실 이러한 지혜와 슬기 그리고 젊음을 갖추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큰 자극과 동기 여부는 바로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저를 항상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 젊은 청춘, 우리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게 저의 영광과 위로와 용기의 연대를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지푸지기로 몇 번을 참여하면서 매번 새로운 청춘을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저는 나이가 청춘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꿈을 꾸고 항상 배우며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것을 만나면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일의 거울이니까요.
0: 지성님만의 청춘의 정의가 참으로 멋있네요. 우리 청춘기록 프로젝트 역시 공감합니다. 저희 청춘기록 프로젝트의 기획의도 역시 꿈을 꾼다면 누구나 청춘입니다인 만큼 지성님과 저희 프로그램이 찰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요? 지성님께서 전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인 지프지기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1: 우스갯소리로 석사, 박사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0: 석사, 박사 위에는 새로운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있지 않을까요?
1: 네, 저는 봉사.
0: 아!
1: 봉사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봉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봉사.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부정적인 이념과 이익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긍정적 사회, 공동체의 사랑과 소통, 그리고 문화 다양성의 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제부터인가 저의 특별한 외국어 재능을 활용한 통역, 번역 자원봉사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매우 큰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적 글로벌 행사는 물론 전북 권역의 국제 행사에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저는 큰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자원봉사 단체, 전국적인 외국어 자원봉사 단체 BBB 코리아, 그리고 전라북도 외국어 자원봉사회에 직접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주도하고 동참하며 협동하기도 하고 또한 개인 자격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하여 정해진 절차에 의거 선발되면 현장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합니다. 즉 법원, 검찰, 경찰, 병원, 인천공항, 한국산업인력공단, 평창올림픽, 24시간 온라인 통역자원봉사, 유네스코 서울대회, 전북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전북 B2B 무역상담, 2025년 APEC in 경주, 전주국제영화제 등등 동기부여 차원으로 많은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주시장상과 전북도지사상도 받은 바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기들이 쌓여가던 그런 중 내가 사랑하는 내 고향 전주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국제 영화 문화축제의 장인 전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 지프지기를 선발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어떠한 표창장을 받기 위해서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같은 팀 내에 있는 매니저님들과 젊은 청춘 동료 지프지기들의 훌륭한 문화 감수성의 지원 덕분에 2023년에는 우수 지프지기상을 받았고 25년에는 지프지기 발대식에서 큰 소리로 지프지기 대표 선서를 하는 영광도 기회도 얻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2026년에는 지프지기 해단식에서 70대인 제가 공헌장까지 수상하여 20대 젊은 지프지기님들에게 자원봉사 정신과 활동의 꿈과 희망을 주었기를 바라며 마음속으로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또한 오늘은 내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고 거울이 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조용히 빌어봅니다.
0: 네, BBB 코리아에서는 6회, 6년 동안 통역 우수봉사자 상을 받으시고 10년 이상 봉사한 분들께 드리는 로얄 멤버 패를 수상하시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장을 조금만 더 보탠다면 진행자인 제가 살아온 일생의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봉사에 쏟으며 살아오신 것 같아요. 석 박사 위에 봉사라니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네요. 정말 멋있으십니다. 저도 이번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 지프지기로 활동을 해서 지성님과 인연을 쌓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성님께서는 게스트 센터의 웃음을 대표하시는 지프지기가 아니셨나요? 제가 일하는 2층 프레스센터까지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지성님께서는 평소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해오시는데 자원봉사 활동이 사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많잖아요. 특히 지프지기 활동은 열흘간의 영화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을 응대하고 행사장 내부를 통솔해야 하는 업무라 활동을 진행하시며 체력적으로 힘든 순간도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프지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던 특별한 힘이 있으셨나요?
1: 네. 세은님의 멘트가 내 가슴에 꽉와 닿는
0: 그런가요?
1: 감동입니다. 동감하시죠?
0: 네.
1: 예. 저는 이번 27회 전주국제영화제 게스트센터 소속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즉, 게스트센터라 함은 뭐 사전활동도 있고, 게스트를 안내하고 등록을 받아 배지와 에코백을 제공하고 게스트 센터 내의 시설물, 안내책자, 카탈로그를 정리하며 그의 모든 게 끝나면 사후 활동 업무로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즉,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하시는 모든 국내외 초청 혹은 참가 등록 게스트 분들을, 즉, 배우, 감독, 심사위원, 프레스, 스폰서, 인더스트리, 그 이외에 초청된 모든 게스트들을 공식적으로 처음 맞이하여 영화제 기간 공식 아이디 카드 역할을 하는 배지와 간단한 선물과 영화 입장권을 담은 에코백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합니다. 사실 이두 가지가 힘든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힘드는 업무. 사전 활동으로 약 2천여 명의 게스트들에게 제공하는 2천여 개의 에코백 패키징 사전 작업입니다. 에코백에 컵라면, 음료, 간식 등등 7, 8종류의 물품 박스를 외부로부터 상차하고 게스트센터로 하차하여 이것을 창고에 입고하는 작업, 그리고 각 물품 박스를 해체하여 그 에코백 하나하나에 정성 들여 7, 8종류의 서프라이즈 선물들을 패키징하는 이틀간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작업하는 패키징은 남학생들에게도 고된 작업이지만 여학생들에게는 정말 버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내색하지 않고 끙끙거리며 그 사전 작업을 완료하여 개막식에 맞추어 찾아오시는 게스트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지프지기들은 잘 알기에 우리의 젊은 지프지기와 함께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들은 서먹서먹하지 않고 깊은 동료애로 호흡을 같이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들은 두 번째로 언제나 환한 미소로 친절히 맞이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지피지기들을 따라서 배우며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가 미소로 맞이하면 게스트분들도 따라서 미소를 지으며 반응합니다. 저는 게스트센터 입구에서 종일 서서 게스트를 처음 맞이하며 안내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어요. 게스트센터 안에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언제나 항상 유쾌한 분위기의 공기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모두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된 업무일 수도 있었겠으나, 다음과 같은 즐거움의 미소와 활력이 있는 것은 게스트들이 에코백을 받고, 에코백을 단추를 똑 하고 따서 에코백을 들여다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에 저 역시 너무 즐거웠습니다. 게스트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 에코백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 죽겠다는 게스트들의 표정을 읽으면 저는 곧장 달려가서 한번 딱 하고 열어보세요 라고 하면 라면도 음료도 신기한 서프라이즈 선물들도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에코백을 딱 그렇게 열어서 확인하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어주시며 고마워요 하시는 그 상황이 정말 큰 힘이 되었는가 봅니다. 또한 젊은 지푸지기들 청춘들과 함께 웃고 꿈과 오늘을 이야기하며 활동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젊은 지푸지기들이 모든 시간 서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70대 동료인 저에게 다리가 아프시니 잠깐 쉬었다 하세요. 이 한마디가 피로를 치료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배려하여 주시는 겁니까? 원치 않는 배려는 또 다른 차별인데요. 라고 하며 웃으며 따라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 있는 운동은 다리 근육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라는 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감퇴로 서 있을 수가 없답니다. 친구들은 손뼉을 치며 동의하는 그 모습에 청춘 에너지의 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곧 지푸지기 활동을 하는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0: 맞습니다. 결국 아무리 힘든 업무여도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느새 힘든 것도 잊고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영화제 기간 내내 지성님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항상 환하게 웃으며 응대해 주시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을 얻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역시 게스트 센터에 웃음을 담당하는 지푸지기님답습니다. 원치 않는 배려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말, 괜히 화들짝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우리 청춘기록 프로젝트 역시 꿈을 가진 모든 이들의 청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만큼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럼 지성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지성님께서 지프지기 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었던 순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영국에서 오신 한 신사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주국제영화제에 무려 25회 연속 참석하신 분이셨는데 올해도 영화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역시 작년에 이어 오신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분 역시 작년에 만나 인사했던 나를 알아봐 주셨던 것입니다. 아, 영화제라는 이 공간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시간을 이어주는구나 하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전주국제영화제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게스트센터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젊은 지프지기들이 제게 써준 손편지, 손쪽지 모음 롤링 페이퍼, 이 손쪽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 지프지기 한 분 한 분의 환한 미소와 그 행동이 겹쳐 보이는 감동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20대와 70대라는 세대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분명 훌쩍 뛰어넘은 사랑의 고백 청춘 러브스토리 손쪽지를 제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진심으로 써준 한 손쪽지에 단순한 종이 한쪽이 아니라 세대 간 조화로운 청춘 에너지를 선물로 주고받은 소중한 감동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주국제영화제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또 하나의 큰 보람은 우리 젊은 청춘들과 함께 아름다운 말과 친절한 미소로 존중하는 행동에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으로 인사하고 소통하며 상호 격려하는 손 맞잡음과 거리낌 없는 감동의 허그를 시시때때로 연출한 한 영화와 같은 영화문화축제의 장에서 꿈과 젊음을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며 배우고 이야기하며 동감하고 감동하며 즐겼던 그 모든 시간이 값진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곧 전주국제영화제의 자랑입니다.
0: 지성님의 가장 보람있고 기억에 남은 지프지기, 전주국제영화제의 순간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군요. 사실 자원봉사라는 행위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해서 사랑을 제공하는 행위가 바로 숭고한 봉사 정신이죠. 때문에 봉사와 사람과의 유대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고 안성기 배우님을 기리며 조금 낯선 안성기를 만나다라는 특별전 역시 진행됐는데요. 지성님께서는 매년 전주국제영화제를 참여하시면서 특히나 이번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셨다고 해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27회 전주국제영화제 국민배우 고 안성기의 특별전. 왜 저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것으로 다가왔을까요? 1972년, 반세기가 훨씬 넘은 여름, 저 앞으로 보이는 전주 소양천에서 ROTC 학예 병영 훈련이 있었어요. 잠시 휴식을 즐기며 물장구 치던 그 한 장의 흑백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한 장의 흑백 사진 속에 저 풋풋한 청춘들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배우 안성기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지푸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안성기 특별전을 생각하며 반세기도 넘은 위에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합니다. 세월이 그렇게도 흘렀어도 지금도 그는 아직도 스크린에 빛 한가운데에서 활짝 웃고 있고 저는 게스트 센터에서

0: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순하며 교육 시간 한번 빠짐없이 오직 성실함의 대명사였고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동료들을 겸손과 존중의 태도로 대했고 힘든 교육 훈련 중 시간 중 군사 훈련 시간 중 간단한 10분의 휴식 시간 평소 그렇게 순하고 말이 없는 안성기 갑자기 돌변하여 해학과 위트로 모든 동료들을 웃기고 울리며 동료를 위로했던 그 끼가 모든 국민의 배우로 자랐나 봅니다. 전주특별국제영화제의 특별전에서 국민 배우 안성기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저는 그를 흠모하고 그를 닮고자 노력했습니다.
1: 고 안성기 배우님과의 특별한 인연과 추억도 있으시고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청춘 지푸지기 분들과의 인연과 추억도 쌓으시고 감사히 저희 청춘기록 프로젝트에도 출연해주시고 애틋하고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하게 기억될 영화제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성님은 많은 활동들을 수행하시며 지치지 않는 열혈 청춘의 삶을 보내고 계신데요. 지푸지기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봉사, 전문 강사, 통역 위원을 해오시며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경험과 추억들도 있으신가요?
0: 네, 저는 제 전공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여서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며 해외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다문화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이주민,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 통역 자원봉사는 물론 통번역 프리랜서로서의 활동, 학생, 멘토링 활동 등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경험들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귀국했으니까 벌써 귀국한 지가 18년째이니 많은 시간 외국어를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과 봉사활동도 어느 정도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 몇 가지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킬 때마다 어떤 학습자들을, 어떤 학생들을 만날까 밤잠을 설치며 그 다음 날을 기다립니다. 고 글로벌 리더라는 주제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젊은 청춘들이 한국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랄 수 있는 소양, 차이와 차별, 다름과 틀림의 철학,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으며 차이와 다름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문화 다양성을 가지는 그러한 젊은 한국 청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항상 성실하게 설레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B 코리아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BBB 코리아는 무선전화로만, 핸드폰으로만 통역하는 무료 서비스 통역 업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까지도 자랑스러워하는 것한 가지와 좀내 가슴을 지금까지도 여며오는 슬픔의 통역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인도네시아 한 할머니가 일본에서 손자 두 명을 데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트랜싯, 즉 자카르타로 가야 하는데 일본에서 온 비행기가 연착하여 인도네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떨쳤어요. 즉, 이 할머니는 인도네시아어만 할수 있는, 그래서 자카르타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 저희 BBB 코리아를 찾았어요. 온라인상으로만 전화 통역하는 BBB 시스템이라 저는 재빨리 한국인 항공사 직원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0: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할머니와 두 어린 손자가 인천, 싱가포르, 자카르타로 갈 수 있는 항공편 수배와 안내는 물론 싱가포르에서도 트랜싯에, TS에 능숙하지 못한 이 할머니를 직접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꼬리표를 붙여 싱가포르 측과 확실한 코디네이션을 하여 자카르타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협조체제를 확보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여 이를 기꺼이 받아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인천공항 한국인 직원.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씀드리니 물론 인도네시아어로 유창하게 친절하게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1000번이 넘게 고맙습니다. 트리마카시, 인도네시아어로는 트리마카시, 고맙습니다를 연발하셨습니다. 네. 어떤 면으로는 참 우리 부모가 해외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 BBB가 등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열심히 자랑스럽게 이 통역 사례를 좋은 사례로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슬픈 이야기, 새벽에 통역 요청 전화가 따라랑 저에게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통역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공장 사고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 인도네시아에서 부인이 방금 한국에 도착하여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조금 전 그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사망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통역해달라는 병원 측 이야기.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통역하였던 그 슬픈 사례가 지금도 내 가슴에 뭉쳐 있습니다.
1: 사람을 돕는 통역 일을 하시면서 공경에 처한 상대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뿌듯함을 느끼는 일도 있는 반면 말을 전하는 업무이다 보니 슬픈 무게감까지 가슴에 안고 일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으시군요.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네요. 이 외에도 통역 관련한 일을 수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0: 네, 통역을 많이 프리랜서로도 하고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전라북도 외국어 자원봉사회, 유네스코 60돌 서울대회에서 참석한 100여 명의 문화부분 세계 석학, 전북권 문화 탐방 시에 1호차에 탑승하여 모든 석학들을 안내 역할을 맡았던 것이 가장 큰 통역 사례로 머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전주 향토 음식 소개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했던,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만은 번역했던 거. 전라북도 도청에서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 주지사 일행 9명이 전북 도청 방문 및 전북 권역 산업 문화 탐방을 수행 통역했던 것도 큰 어떤 일화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곳에서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많이 우리의 농업 분야, 그 중소기업 분야, 어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예기치 않게 노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요청에 의해서 저는 현장에 떨어져서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중재하는 중재 역할에 통역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병원 이런 데서는 대부분 밤늦게 아니면 새벽에 많은 통역 요청들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의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했었던 일들의 역사이고 또한 오늘의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일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허락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가 최고이기보다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실과 삶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성실이라는 단어와 삶이라는 단어를 해부해서 우리의 지표로 삼아봄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저 역시 오늘 지성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 자신을 다시 성찰하게 되고 지성님께 열정 가득한 청춘의 에너지를 잔뜩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꿈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항상 주변인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들으면 방송인이 되겠다는 장래희망보단 체계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계획한 노년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지성님이 걸어오신 삶의 발자취를 이곳에서 함께 들으며 저 역시 많이 배우고 따르고 싶은 선배님에 대한 동경이 마구 피어오릅니다. 너무 아쉽지만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질문의 순서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님께서 같은 청춘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0: 같은 청춘.
1: 네, 맞습니다. 꿈을 같이 꾸는, 꿈을 꾼다면 누구나 청춘이니까요.
0: 네, 맞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을 넘어 80대로 향하고 있는 일명 꼰대의 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식지 않는 열정과 생명력의 풋풋한, 저는 진빨강을 좋아하고 진초록을 좋아하는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춘네들에게 던지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그대여, 그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당신의 철학은 무엇이냐. 세 번째, 성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질문의 답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와 경험의 차이에 의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잘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슬럼프도 있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면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는 실패자가 된다. 그래서 잘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찾아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절대 짧지 않고 긴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복, 그것이 곧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대여, 그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철학. 네, 이미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또한 오늘은 내일의 거울입니다. 오늘은 어제이고 내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어 성실히 행하여야 하는 오늘입니다. 그러한 철학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철학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철학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했던 성실. 성실은 말 한 발을 이루면 열매를 맺는다는 단어입니다. 즉 성자, 지성성자는 제 이름이 지성이지만 지성성자는 말씀언변에 이룰 성자를 합니다. 이게 말씀언, 말 한 발을 이룰성, 이루면 곧 실, 열매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나의 차가운 머리와 나의 따뜻한 깊숙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바, 그것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성실입니다. 즉 성실은 곧 꿈의 실체입니다. 꿈을 향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행위가 성실이며 곧 꿈에 이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성실에 대한 단어를 안 이후로부터 저는 성실히 살려고 노력을 할 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즐겨 합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말 한 발을 이루어 나가는 상태이지 말 한 발을 이룬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노력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CC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CC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CC? CC가 무엇입니까? C, consistently. 내가 생각하고 좋아했던 것을 일관되게, consistently하게, 일관되게, 그리고 continuously, 즉 지속적으로 99도까지 갔다가 1도가 모자랄 때 관두면 이 물은 끓지 않듯이, 즉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우리 공동체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100도가 될 때까지 내 꿈이, 나의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곧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조심해서 써야 할 단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각자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와 슬기로 다른 해석이 되어질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원칙을 저는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의 청춘이 곧 나의 청춘, 나의 청춘이 여러분의 청춘입니다. 그것이 곧 젊은 대한민국, 젊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성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며 오늘은 내일의 거울이다. 오늘은 어제이고 내일입니다 라는 말을 상기하며 지성님의 신청곡들을 끝으로 5월의 청춘기록 프로젝트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6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우리 지역 시의원에게 어떤 점을 바라시나요?
1: 약속 지키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2: 말보다 행동이요.
3: 아파트 층간소음 좀 해결해주세요. 여름에 더위 피할 수 있는 쉼터나 그늘막 좀 설치해주세요.
4: 학교 급식 좀 맛있게 해주세요.
5: 청년 얘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1: 밤길이 너무 무서워요. 치안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6: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63 지방선거.

0: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 6월은 지방선거 기간이라 굉장히 라디오가 바쁘네요. 그래도 저희는 삶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도 코코아지트 아름답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훈 DJ님과 함께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1: 정신없는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0: 왜요?
1: 지난주에 화요일까지 저희가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0: 아, 맞아요.
1: 다녀오고 난 후로 굉장히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0: 네.
1: 이번 주는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0: 네네.
1: 손님 맞이 대행을 하느라
0: 네.
1: 조금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오, 그렇구나. 오늘 우리 지훈 씨가 들려주실 1부의 이야기는 뭔가요?
1: 이번 1부의 이야기는 먼저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 네네.
1: 왜 자동차가 예술이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자동차도 예술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조금 설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0: 뭔가 책한 편을 짧게 읽는 느낌이 들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도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넌 대체 내게 뭐를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문화적인 오브제이자 움직이는 조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1: 네, 조금 얼핏 듣기에는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0: 네네.
1: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그런 희소성 가치가 높은,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와, 저 차는 정말 예쁘다. 와, 저 차는 소리가 진짜 좋은데? 라고 들리는 자동차들이 비싼 값어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0: 네네.
1: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도 뭐 모나리자라든가 반 고흐의 작품들, 그런 게 세계에 하나밖에 없거나 우리가 흔히 보기 쉽지 않은 그런 것처럼, 그 내용을 자동차에 대입했을 때 미술 작품과 같이 자동차도 그러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멘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0: 약간 유려한 실루엣이나 엔진음, 뭐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통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모나리자처럼 기계 이상의 미학적 가치가 이제 부여되는 거란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1: 맞아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차가 아닌 정말 레어한 자동차 중에 하나가 1980년대에 나온
0: 네네.
1: 페라리의 F40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당시에 그 차가 나왔을 때도 물론 비쌌지만, 그 희소성과 그 자동차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현재 중고 경매가로 정말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때 디자인을 반영해서 최근에 나온 페라리 모델들 중에 F40이나 아니면은 더 과거에 나왔던 차량들의 디자인을 감안해서 우리가 흔히 오마주라고 하죠.
0: 네네.
1: 그걸 오마주해서 새로운 자동차의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때 과거의 추억, 노스텔지아라고도 하죠. 그거에
0: 네.
1: 젖어들어 있기도 한 거고요.
0: 그럼 궁금해요. 그때 그 자동차는 F40가 왜 그때 비쌌던 걸까요?
1: 우선 그 당시에는 구현하기 힘든 기술력이 동원됐어요. 외부, 흔히 우리 자동차의 외부 패널, 그러니까 이제 카울 또는 이제 껍데기라고도 하는 부분이,
0: 껍데기.
1: 네, 흔히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철을 활용해서 차의 그런 외골격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F40 모델은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제작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뭐 FRP 아니면은 뭐 폴리카보네이트와
0: 아,
1: 같은
0: 가벼운 거.
1: 신소재들을 활용해서 차를 가볍게 만들기도 했고, 차의 디자인 자체도 되게 멋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쇠기와 같은 그런 쇠기형 디자인에 여러 가지 이제 공기 흡입구의 형상과 배기구의 라인들, 그러한 특징적인 면들이 그 페라리 F40의 면모를 더욱 강조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약간 기술 혁신과 예술이 같이 반영된 작품이었나 봐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그리고 배기음마저도 사람들을 홀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0: 맞아요. 그 엔진 배기음은 감성을 자극하는 또 다른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대요.
1: 맞아요. 네. 제가 자동차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0: 오.
1: 그래서 중학교 때에도 친구들이 네네. 네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자동차의 이름을 알려줘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돌아다니면서 저 차는 뭐냐 저 차는 뭐냐 라고 물어보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0: 그런 어렸을 때 호기심이 아직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관심 분야가 되셨군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자동차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0: 맞아요.
1: 오늘 만난 손님도 자동차 쪽 사람입니다.
0: 세상에,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누군가가 하나를 좋아해서 미쳐서 몰입한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1: 제가 오늘 그 손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손님에서 표정이 느껴졌던 게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저걸 질문했지? 라는 약간 좀 당황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나 이 사람 좀 캐치했다.
0: 오케이.
1: 오케이. 내가 주도권 잡아왔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0: 오늘은 즐거운 하루의 예술을 하셨군요.
1: 네. 좀 피곤하긴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화상회의가 있지만
0: 멋있으세요.
1: 기대가 됩니다. 네.
0: 그 페라리가 처음에 등장한 차였으니까 그 최근에 유행했던 영화 F1 노래를 한번 듣고 올까요?
1: 너무 좋습니다.
0: 그쵸?
1: 네.

0: 방금 들으신 곡은 돈 톨리버의 Lose My Mind라는 노래고요. F1 영화 보셨어요?
1: F1 자체를 좋아하지만
0: 네네.
1: 아쉽지만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0: 왜요?
1: 제가 이 영화가 나올 때쯤에 하필이면 한창 쿠팡 플레이라는 곳을 통해서 F1에 대한 룰과 경기를 매우 재밌게 즐겨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0: 네네.
1: 그때 이 영화가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극장 관객의 리뷰를 봤을 때, 영화 자체는 흥미로울지 모르겠으나 F1에 대한 룰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영화의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평이 있어서,
0: 네.
1: 저는 이제 그러한 원리 원칙을 조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라 그 부분 때문에 보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0: 왜요? 영화는 예술인데 그냥 한번 관람해 주시지.
1: 맞아요. 차라리 그냥 SF 영화 본다는 생각으로 갔으면
0: 네네.
1: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0: 아니, 역시 전문가들은 좀 시각이 다르죠. 여기 그 신디사이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1: 네, 이게 전자음악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0: 네네.
1: 우리나라에는 이돈 톨리버라는 가수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R&B 싱어 중한 명인 더 위켄드가 이 신디사이저의 효과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네, 특히 제가 하나 추천드릴 만한 곡이 있다면 더 위켄드가 예전에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0: 네.
1: 게사벨 슈타인이라는 음악가랑 같이 콜라보를 한 앨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온 노래 몇 개가 정말 신디사이저를 정말 잘 활용한 노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그 그룹도 삶의 예술을 했네요.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1: 아, 네, 맞아요.
0: 그쵸?
1: 네.
0: 오, 노래 언제 들을까요? 자동차 얘기를 좀더 하고 들을까요? 아니면?
1: 그게 좋을 것
0: 아,
1: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아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디자인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쵸? 요새 전기차에 관심을 두고 저도 보고 있긴 한데, 원래 자동차 디자인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하나요?
1: 저는 예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0: 네네.
1: 그러한 댓글을 봤어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디자인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이 차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아, 이차 디자인 진짜 예쁘다 라고 할수 있는 게 정말 납득할 만한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기아 자동차나 아니면 국내의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 실력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 좀더 자동차 문화나 디자인에 대한 센스, 이게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이 업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시는군요.
1: 네, 맞아요. 자동차의 비율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성능도 그렇고, 이 자동차 회사가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디자인 언어를 이어나가려고 하는가가 저는 자동차 회사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고도 봅니다.
0: 어떤 디자인으로 언어를 이어가려고 하는가? 이말 굉장히 멋있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럼 그 디자인도 직관적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런 느낌이신가요?
1: 맞아요. 기능적으로도 설명이 될수 있겠지만은 예전부터 한 모델이 역사를 이어가면서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는 거, 그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AI 시대, 뭐 4차형 산업혁명, 뭐 이러한 말들이 있어왔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감성적인 부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향수,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이제 갖고 가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그런 디자인 언어를 자주 바꾸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0: 아, 일관적이지가 않다.
1: 네, 맞습니다.
0: 요새는 그래도 뭔가 미래지향적인 감성이 좀 업계에서는 뜨고 있는 키워드인가요? 아니면 옛날의 향수로 돌아가자, 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의 이야기가 있나요?
1: 반반인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자면은 우리가 한 4, 5년 전에 아이오닉 5라는 전기차가 나왔을 때
0: 네네네.
1: 그 자동차의 디자인 큐, 그러니까 디자인의 중점을 우리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나왔던 포니라는 자동차를
0: 알아요.
1: 기반으로
0: 귀여워요.
1: 해서
0: 네네네.
1: 그런 각진고 귀엽게 생긴 차를 바탕으로 지금의 아이오닉5라는 멋진 자동차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 BMW를 예로 들자면은
0: 네.
1: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 4, 5년 전쯤부터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 그러니까
0: 맞아요. 앞에,
1: 공기,
0: 맞아요.
1: 네, 그 부분의 디자인이
0: 엄청
1: 네,
0: 커졌더라고요.
1: 길고 크고 그러니까
0: 네네.
1: 뉴트리아, 비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0: 맞아요.
1: 조롱거리가 되어 오고 있단 말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0: 조롱거리가 됐나요? 저는 굉장히 그게 되게 뭔가 압도적이고
1: 네.
0: 좋았거든요.
1: 아,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참
0: 아,
1: 주관적이어서
0: 맞아요.
1: 보는 사람에 따라 아,
0: 저는
1: 나는 이차 좋은데?
0: 일반적이죠. 네네네.
1: 또 누구는 아, 나는 이차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생각하는
0: 아,
1: 경우가 많아요.
0: 그렇구나. 네.
1: 그러기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0: 그래요.
1: SNS를 들어가거나 혹은
0: 네.
1: 유튜브에 들어가서
0: 네네.
1: 신형 BMW의 디자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은
0: 네.
1: 인터넷 여론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 몰랐어요. 저는 약간 역동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고급스럽고 막나막 남자답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았거든요. BMW를 보면서.
1: 맞아요. BMW 자체가 유려한 곡선과 직선이 혼합되면서 좀 이제 각을 강조시키고 좀 앞에서 보이는 디자인이 좀 과격해, 자칫하면 과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져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의 가슴을 울린 게 BMW이기도 하고요.
0: 그래요? 근데 갑자기 비버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1: 네. 그게 왜
0: 역시
1: 그러냐면은 제가
0: 네네
1: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0: 네
1: 과거의 영광을 재활용해서 오마주해서 현재의 모델에 그거를 투영시키는 그러한 활동 중에 일환이 그 뉴트리아 이빨과 같은
0: 네네
1: 그런 라디에이터 디자인이에요. 왜냐면은 19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쯤 그때 무렵 BMW의 3 시리즈가 처음에 나왔을 때 혹은 그 전에 BMW들이 그 우리가 흔히 아는 키드니 그릴이라고 하죠. 콩팥 모양의 그두 개의 그릴.
0: 나 그거
1: 그게
0: 별로예요.
1: 길쭉했어요, 원래는.
0: 아,
1: 원래 그게 길쭉했는데,
0: 네.
1: 지금으로 넘어와서 BMW 디자이너들이, 아, 이거는 이렇게, 이거를 반영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지금의 이제 그러한 좀 괴상한 그런 모양의
0: 더 커진
1: 그릴이다.
0: 거죠?
1: 더 커지기도 했는데, 길어졌죠.
0: 괴상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전문가님은 약간 별론가 봐요.
1: 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덴티티를 오히려
0: 아,
1: 잘못
0: 그래요?
1: 가져온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은근히 클래식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1: 아, 저는 BMW는 특히 그전 세대까지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철학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한게 티가 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은 걸 바꿔버리니까 저는 그게 좀
0: 안타까운가요?
1: 예,
0: 그쵸?
1: 안타깝기도 했을 뿐더러,
0: 네.
1: 아, 물론 제가 살수 있는 차도 아닌데, 괜히, 와, 디자인을 왜 저렇게 했지? 아, 내가 차라리 디자인 했으면 더 예쁘게 나왔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0: 역시 젊은 친구들에게는 BMW라는 차가 꼭 사고 싶은 차이면서도 동경이 되면서도 뭔가 좀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 건가 봐요.
1: 네, 맞아요. 특히 제 또래 30대 분들은
0: 네네.
1: 기억하실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우렁찬 배경음을 쏟아내며 시내를 휘젓던 BMW M3. 그 E92 M3의 4200cc 8기통 그 포효를 잊으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0: 아, 그래요?
1: 네.
0: 아니요, 왜 이렇게 차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1: 이게 자동차라는 게,
0: 기억이 안 나.
1: 아, 이
0: 배기음.
1: 사람을 미치게 해요.
0: 아,
1: 특히 저
0: 그래요?
1: 같은 사람들.
0: 진짜
1: 네.
0: 웬일이에요. 아니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1: 약간 이제 흥분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0: 네.
1: 이 방이 약간 조금 덥네요.
0: 노래를 한곡 아까 시원하게 듣고 올까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0: 아니, 노래가 시원하지는 않고 조금 노래가 어두침침한 것 같아요. 좀 슬퍼요.
1: 맞아요. 이더 위켄드라는 가수가
0: 네네.
1: 원래 시작은 이런 좀 어두침침한 음악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이 음악 장르는 PB R&B라는 R&B 음악에 대체할 수 있는 뭐 얼터너티브 R&B, PB R&B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장르인데
0: 그쵸.
1: 원래 이런 식의 음악을 활동을 해오다가 드레이크라는 은인을 만나서 성공 가도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빵 터지는 앨범 하나를 내서 완전 락스타가 된 거예요. 그 락스타가 된더 위켄드가 정말 여러 좋은 노래를 냈지만 사실 저 같은 예전부터 더 위켄드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앨범을 원했었습니다.
0: 아까 방금 들은 Call Out My Name 같은 타이틀곡처럼.
1: 맞습니다.
0: 사실 저도 이 노래가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드라이브 할때 들으면 딱 좋을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1: 네, 저도 뭐 운전을 할 때는 아니지만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일이 있을 때, 뭐 버스를 타고 뭔가 괜히 우수에 잠겨 있을 때, 그때 이더 위켄드의 이 앨범을 들으면은
0: 네.
1: 괜시리 더 우울해지는 그런 감정이 생기기도
0: 이
1: 합니다.
0: 노래 비하인드가 뭐 있나요?
1: 네, 실제로 더 위켄드가 셀레나 고메즈라는 매우 유명한 가수와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0: 아, 그래서 사랑
1: 헤어지고
0: 노래구나.
1: 나서 만든 이 앨범이 이 앨범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더 위켄드가 공연을 하는데 이 타이틀곡인 Call Out My Name을 부르는 중에
0: 네네.
1: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SNS에 타기도 했고요.
0: 아, 저도 이렇게 사랑하다가 누군가랑 가슴 아픈 이별을 하면 날마다 울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공연을 하는 중에 눈물을 흘릴 정도면은 얼마나 이두 남녀가 깊은 사랑을
0: 당연하지.
1: 했는가에 대해서
0: 그들만
1: 알수 있는
0: 알겠죠.
1: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노래를 또한곡 듣고 싶어요.
1: 그러면은 이 앨범의
0: 네네.
1: 타이틀곡인 Call Out My Name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또 들을까요?
1: 너무 좋죠?
0: 아까 들었잖아요.
1: 다른 노래를 들어볼까요?
0: 뭐예요, 맞죠? 다른 노래 추천해 주세요.
1: 다른 노래는 더 위켄드가 팝스타, 그러니까 락스타의 정점이 되었을 때
0: 네네.
1: 부른 노래 중 하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노래 제목이 뭐죠?
1: Blinding Lights입니다.
0: 네.

0: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래는 굉장히 또 엄청 신이 나네요.
1: 맞아요. 아까 들었던 I Was Never There이라는 노래와는 다르게 뭔가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는 무대에서 정신없이 뛰고 춤추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려지는 노래입니다.
0: 아니, 그 음악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러니까 자동차와 예술이 만나는 게 낯설다고 하시겠지만, 그 단어들이 어원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술이랑 기술 다.
1: 오, 그거는 처음 듣는데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0: 우리 지훈 DJ님은 타고 싶은 나만의 차가 있으세요?
1: 드림카라고도 하죠. 저는 제 드림카를 뽑노라면
0: 네네.
1: 역시 페라리죠. 특히 페라리 중에
0: 네네.
1: FCB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페라리의 상징과도 같은 12기통 엔진과 그리고 뒤가 아닌 앞에 있는 엔진의 구성을 가진 자동차거든요. 저는 그 차를 참 갖고 싶습니다.
0: 페라리랑 포르쉐는 어떤, 전 사실 비슷해서 구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1: 아, 맞아요. 그럴 수가 있죠.
0: 답답하시죠?
1: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0: 어떤 차이가 있어요?
1: 페라리는요,
0: 네네.
1: 보통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페라리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빨간색의 페라리를 사요. 왜냐면은 빨간색과 페라리는 그냥 수식어거든요, 거의.
0: 맞아요.
1: 근데 포르쉐는요, 똑같은 이제 말 문양이 달려있는 자동차 회사이긴 하지만, 포르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좀 개구리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좀 동글동글하니, 둥글둥글하니, 좀 개구리처럼 생겼네? 라고 싶은 거는 포르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0: 오, 둘 중에 뭐가 더 비싸요?
1: 당연히 페라리가 더 비싸죠.
0: 페라리가 더 비싸요?
1: 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원래 포르쉐가 모기업이 폭스바겐이라는 독일의 굴지 자동차 기업이에요.
0: 그래요?
1: 거기에서 시작돼서 원가 절감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더 체계화된 공정 속에서 자동차를 좀 비교적 저렴하게, 뭐 스포츠카로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 페라리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직도 수제로 만드는 그런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0: 네.
1: 가격 자체가 많이 비쌉니다.
0: 저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타고 싶은 차는 두 개가 있어요.
1: 오,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 벤츠의 G-Wagen이랑
1: 아, 좋죠.
0: 최근에는 그 제네시스인데 뚱뚱 크게 생긴 차 있거든요. 그런 거 SUV 타고 싶어요.
1: GV80
0: 아, 맞아요.
1: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1: 아, 차 정말 좋죠.
0: 자동차 이야기는 재미없으니까
1: 아, 아니에요. 저도
0: 여기까지예요.
1: 사실 듣고 싶긴 한데,
0: 아,
1: 아쉽네요.
0: 그래요? 자동차도 예술이다 라는 1부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웠는데요. 이제 2부 지훈 씨가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음악이 있다면 어떤 건지 2부로 넘어왔습니다.
1: 음악은 우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종류로 진화를 해왔어요. 정말 간단하게 화성학

0: 팝그룹의 영향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팝그룹이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힙합도 하고 랩도 하고 댄스도 하고 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장르들의 음악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힙합을 좋아하게 됐다가 락을 좋아하게 됐다가 R&B를 좋아하게 됐다가 약간 좀 영국식 발라드를 좋아하게 됐다가 EDM을 좋아하게 됐다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아하는 장르가. 그럴 만큼 제가 정말 음악을 좋아한다는 방증이 되는 것 같고요.
1: 그쵸.
0: 지금은 R&B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R&B의 시간이군요.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0: 오늘 추천할 노래는
1: 네.
0: 아까 방금 들려드렸던 가수 중에 한 명인 돈 톨리버의 대표적인 노래를 하나 틀으려고 합니다.
1: 돈 톨리버 가수는 어떤 또 사연이 있는 가수인가요?
0: 돈 톨리버는요, 지금 힙합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트래비스
1: 와우.
0: 스캇이라는 래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R&B 가수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 12년 전에 찾아 들었었던 칼리우치스라는 남미계 R&B 싱어송라이터의 남자친구이기도 하고요. 그 둘이 같이 앨범을 낸 적도 있었고, 서로의 영향을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저희가 F1 OST였던 그 가수 맞죠?
0: 네, 맞습니다.
1: 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이돈 톨리버라는 가수는 제가 처음에 트래비스 스캇의 앨범에 피처링 진으로 참여했을 때 들었던 가수예요. 트래비스 스캇이 랩을 하고 나서 그 벌스가 끝날 때돈 톨리버가 딱 들어와서 음절을 내뱉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에 들었던 티페인이라는 가수가 다시 복귀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로 오토튠이라는 목소리를 변조시키는 그런 기술을 너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나게 들었던 티페인의 목소리처럼 변조를 했길래 처음에는 티페인인 줄 알았지만

0: 듣다 보니 티페인과 목소리가 조금 다른 사람이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 가수가 누군가 찾게 됐더니 알고 봤더니 돈 톨리버라는.
1: 팬이 되셨군요.
0: 네.
1: 이 노래는 어떤 가사의 내용이 있는 건가요?
0: 네, 애들은 가야 합니다.
1: 네.
0: 조금 너리해지는.
1: 아, 약간
0: 네,
1: 끈적끈적한
0: 파티를
1: 그런.
0: 즐기자. 네.
1: 아, 약간 파티를 즐기는 약간 어른스러운 내용이구나.
0: 네, 맞습니다. 물론 이돈 톨리버라는 가수가 R&B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힙합, 랩 이런 이제 트랩과도 같은 그런 흑인 음악을 하는 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R&B라는 노래의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돈 톨리버가 되었건 더 위켄드가 되었건 R&B와 관련된 노래를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이 R&B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지금 이제 곧 한국에 개봉할 마이클 잭슨.
1: 아, 영화 나오죠?
0: 네, 영화 마이클이 개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가 아까 들었던 더 위켄드입니다.
1: 비슷한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래서 더 위켄드의 노래가 나왔을 때 아니면 더 위켄드가 춤을 추거나 그럴 때 뭔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위켄드는 MJ를 오마주한 것 같아. MJ가 부활한 것 같아. 약간 이런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1: 역시 아까 자동차 얘기도 하셨었는데, 예술은 뭔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이덴티티도 정말 중요하고.
0: 맞아요. 그러한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위켄드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사실 마이클 잭슨이 있기 전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1: 아,
0: 있었고 뭐
1: 그쵸.
0: 흑인 음악의 뿌리가 될수 있었던 뭐 그런 노래들도
1: 있었겠죠?
0: 있었고요. 그러한 거를 뿌리로 한 영화가 더 시너스라는 영화가 또 있기도 하죠.
1: 그래요? 꼭 볼게요. 언제 나왔어요?
0: 더 시너스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개봉을 했고,
1: 뜨끈뜨끈하네.
0: 네, 올해에 큰 상을 하나 받은 걸로 알고
1: 꼭
0: 있거든요.
1: 봐야 될 영화군요.
0: 네, 한번 보는
1: 체크.
0: 걸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잔인한 장면을 견딜 수가 있다면, 네, 좀 스포이긴 하지만 좀 잔인한 장면을 견딜 수
1: 그래요.
0: 있다면, 네, 이 영화를 보는 것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어왔던 문화가 아니라 흑인들의 슬픈 삶을 담아낸 문화이다 보니까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1: 그래요. 근데 또 영화가 또그 보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창구니까 한 번쯤 보면서 음악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R&B는 보통 언제 들으세요?
0: R&B는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힘이 안날때 듣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좀, 안정을 찾고 싶을 때, 잠들기 전에 이제 듣기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신나는 R&B의 장르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장르들은 뭐, 씻을 때나, 아니면 뭐, 어디 기분 좋게 놀러 나갈 때, 듣기도 합니다.
1: 만약에 기분이 좋을 때 R&B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기분이 좋고 뭔가 어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싱숭생숭할 때?
0: 그때는 저는 주로 칼리드의 OTW, On the Way를 듣곤 합니다.
1: 오, 그 노래를 지금 듣고 올게요.

0: 네,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칼리드의 OTW, On the Way. 나 가는 길이야. 나 놀러 가는 길이야. 그런 이제 정말 기분 좋은 외출 나갈 때
1: 그렇구나.
0: 그런 노래라서요.
1: 네네.
0: 제가 이런 노래를 추천드렸고, 이번에 들려드릴 R&B는
1: 네.
0: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들었으면
1: 오.
0: 하는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R&B입니다. 블랙이라는 R&B 가수의 시즌스라는 노래인데요. 이것도
1: 시즌.
0: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It's been a little cold and not outside. Switch up the wardrobe. Gotta be dressed for the ride.

0: 방금 들으신 노래의 마지막쯤에 블랙이라는 가수가 뱉은 버스에서 너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너와 여생을 보낼 거야 라는 말을 한 거를 들었다면 너는 정말 행운하다. 너가 만약에 그런
1: 세상에.
0: 사람이라면은 정말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을 정도로 헌신을 다하는 사랑을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사랑의 순수함. 이제 정말 이제 마음이 찡해지는 그런 가사를 확인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1: 노래가 엄청 따뜻하네요.
0: 네.
1: 아니, 진짜 삶에서 음악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예술이고, 아까 자동차 얘기도 했고, 음악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삶 속에는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아트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극단적으로
1: 네네.
0: 자동차를 시끄럽게 몰고 다니는데 노래까지 빵빵하게 틀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러나 싶겠지만 그만큼 음악과 차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조금은 그릇된 방식이긴 하지만요.
1: 아니, 제가 자동차랑 음악이랑 삶의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시다니.
0: 네, 그럼요.
1: 뭔지 알것 같아요. 공감이 가요. 오늘도 지훈 DJ님과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든 예술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부드럽게 듣고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을 노래는 뭔가요?
0: 제가 잠이 안올 때,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듣는
1: 네네.
0: 노래가 있는데요.
1: 네네.
0: 갤런트라는 R&B 가수인데, 지금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1: 네네.
0: 정말 많은 가수들과 콜라보를 했었고,
1: 아.
0: 정말 뛰어난 기교를 보여줬던 R&B 초신성 가수 중 하나였기 때문에 더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노래만큼은 제가 진짜 숨어 듣는 명곡 중 하나였거든요.
1: 꼭 듣고 이 마지막
0: 제가 이
1: 시간을.
0: 노래를 방출하려고 합니다.
1: 네.
0: 오늘 듣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행운이군요.
0: 네.
1: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듣고 다음 주에 코코 아지트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주 되세요.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올 봄의 나비를 시청자 여러분 보셨나요?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바람에 실려갈 때 우리는 그냥 와 봄이 왔구나 하고 웃음 짓잖아요. 그런데 그 나비는 사실 길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비는 꽃이 한 장일 때 날아오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맞춰져 왔는데요.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꽃의 시계가 빨라졌어요. 꽃은 너무 일찍 피고 너무 빨리 져버리거든요. 나비가 날개를 펼쳤을 때 이미 꽃은 지고 없는 거예요. 약속장소에 나왔는데 상대가 이미 떠나버린 것처럼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오가며 해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용하는 제왕나비 들어보셨나요? 매년 가을 수백만 마리가 떼를 지어 멕시코 숲으로 향하고 봄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돌아오는 장대한 요정을 하는데요. 그 제왕나비가 지금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이동시기가 흐트러지고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가 되는 식물마저 사라지면서 미국의 나비 개체 수는 지난 20년 동안 22%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마리가 나뭇가지를 뒤덮이던 멕시코 숲이 이제는 조용해지고 있는 거죠. 나비가 사라진 봄은 어떤 봄일까요? 꽃은 피어도 날아오는 나비가 없는 계절.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작은 날개짓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지그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그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방송을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지그로운 채식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그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는 사랑입니다. 이번 주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인 뉴스 그리고 지구 쓰다미 코너는 쉬어갈게요. 음악 듣고 오늘의 초대 손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밀리 사이러스의 Butterfly Fly Away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호 라디오 방송 지그로운 채식 생활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채널 주파수 돌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저희 지그로운 채식 생활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6월 3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후보자 이름은 알아도 공약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공약은 봤어도 이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 선거철마다 느끼는 그 묘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은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그걸 후보자에게 직접 들고 찾아가는 프로젝트 이름하여 김정배가 간다입니다. 혹시 웹 배달이 배달 웹 이름 같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민재 연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선거판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전북지속가능발전협회의 김민재 연구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정책연구원 김민재라고 합니다. 네, 저희 김정배가 간다 지금 지방선거 사업 담당하고 있고, 저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모르시는 분들을, 네, 모르시는 분들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0: 네,
1: 네, 저희 전주지속협은 지속가능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NGO, 전문가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0: 네. 네,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관입니다. NGO 단체라고 봐도 되겠죠? 아닌가요?
1: NGO와 행정의회 모두를 협의한, 네, 협의체 기구라고 보시면, 네, 중간, 네, 연결 기구입니다.
0: 네, 중간 연결 기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전주지속발전협의회에서 각각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누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정배가 간다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배가 간다, 아까 제가 웹, 어떤 배달 웹 이름이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김정배가 간다라는 것이 지금 전주 지속 발전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사실 저희가 지방선거 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항상 전달은 하는데, 이 전달 과정이 뭔가 배달 과정과 유사하겠다, 뭔가 배달하는, 네, 컨셉으로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제일 유명한 배달의 민족,
0: 네,
1: 이 어플리케이션 떠올랐는데요. 정책 배달하니까 줄여서 정배,
0: 네,
1: 하면 되겠다.
0: 정책 배달, 네. 네.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김신, 김을 붙여서,
0: 네,
1: 김정배가 간다라고 하면 어떨까?
0: 네.
1: 이렇게 이제 저희 사무국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0: 네,
1: 이제 갑급 지어지게 됐습니다.
0: 네.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죠. 김정배가, 네, 간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라디오 청취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확인이 어렵겠는데, 지금 우리 연구님께서 정책 배달이라는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한번 나중에 또 그 저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매년마다, 매년이 아니죠,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전달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배달 컨셉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해야 했던 어떤 문제의식에서,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신다면은요.
1: 네, 저도 지방선거 사업을 이번에 두 번째 해봅니다, 벌써.
0: 네. 네,
1: 지방선거 때마다 정책을 모여서 뭐 시민들과 이런 캠페인도 하고 후보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모두가 좀 즐기는 그런 축제 분위기의 지방선거 사업을 만들고 싶었고,
0: 네,
1: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민들이 만든 정책이 후보자들이 읽어볼 수 있게 하고 그 후보자의 공약으로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정책을 배달하는 과정을 쇼츠 짧은 영상으로 남기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홍보해보고 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딱딱한 정책 협약이 아니라 시민과 후보자 모두가 즐거운 그런 선거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0: 선거 문화, 즐거운 선거 문화가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자들끼리 굉장히 서로 네거티브한 어떤 전략으로 서로 얼굴을 찌푸리다 보면은 그것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후보자들이 만드는 것보다 지금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또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을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때는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고 좀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1: 네, 우선 정말 많은 시민 정책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총 208개의 정책이 있습니다.
0: 네, 208개.
1: 저희가 5개의 분야로 나누기도 하고, 또 다양한 뭐 장애인, 뭐 이주민, 그렇게 대상별로도 정책을 좀 분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이제 교통 흐름이 좋은 그런 출근길. 그래서 여기에는 뭐 승용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보행자,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출퇴근이 더 편리하고 원활해질까 그런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정책이 지역화폐 듀얼 엔진이라고 지역화폐를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0: 지역화폐를 관광객이 그러면 관광객은 그 지역화폐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 지역만의 특징인데.
1: 네, 전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 현지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을 좀 만들기도
0: 그것도
1: 했고.
0: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특히 전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까지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앞에
1: 그
0: 그리고
1: 외에도 네, 뭐 중요한 뭐 기후 정책이라든지 그런 햇빛 에너지 정책들,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0: 그러면 이 의제들이 조금 아까 이제 그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분야별로 또는 대상별로 우리 대상 다른 대상별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떻게 좀더 그럼 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 좀더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1: 크게 시민 정책의 출처는 세 개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 25년 10월에서 11월 2달간 진행된 전주시정연구원에서 전주 시민정책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모집된 128개의 정책, 시민정책들이 있고, 또 저희 전주지속협이 뭐 시민조사단 전문가, 다양한 시민들, 기관들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모니터링도 하고 연수도 가면서 발굴된 또 31개의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주시의 정책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탄소중립 기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녹색전환연구소라는 곳에서 전국의 49개의 기후 정책을 책으로 발간을 했었어요.
0: 어떻게 보면 공동 정책이라고 보면
1: 그렇죠.
0: 되겠네요. 전국적으로.
1: 거기에 우수한 기후 탄소중립 정책 49개를 또 가지고 와서 총 208개의 정책이 모여졌습니다.
0: 전주시정연구원에서 시민정책 공모, 거기에서 굉장히 128개면 꽤 이제 208개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한 거, 그다음에 전주지속발전 가능협의회에서 받아온 정책들, 그리고 녹색전환연구에서 전국적인 공통 어떤 주제에 관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요. 그럼 배달은 실제로 누가 언제,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후보자 중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자 중에서도 배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좀 배달에 관한 내용을 좀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여기 좀 전체적인 과정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208개 정책을 저희 전주지속협 블로그에 정책 메뉴판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0: 네.
1: 그래서 모두가 볼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정책 메뉴가 주문이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까? 배달은.
0: 네.
1: 주문은 시민도 아닌 후보자도 아닌 5개 지역의 정당이 주문을
0: 아,
1: 했습니다.
0: 먼저 정당이요?
1: 네,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힁, 진보당, 조국혁신당, 정의당까지.
0: 네.
1: 그리고 정당에서 주문을 사무소에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만든 정책이니까 그거를 출고하는 것을 시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환경단체, 시니어 클럽,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에서 대표 정책들을 출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후보자들이 받아보는, 이제 배달을 받아보는 것이었고, 그 배달원은 김정배가 배달원인데, 가상의 배달원이지만 사실은 저희 전주지석회 사무국 직원들이 2인 1조로 이제 한 명은 촬영하고 한 명은 배달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
0: 옷을
1: 민트색
0: 입고,
1: 점퍼를 입고 이제 아이스박스를 들고 헬멧을 쓰고 그렇게 후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0: 굉장히 재밌어요. 정당이 주문을 하고, 시민들이 출고, 주문 받은 것을 출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보자들이 받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선거가 6월 3일에 이제 실시되니까 그 전까지는 모두 배달이 완료가 되겠네요.
1: 그렇죠. 저희 선거 전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0: 네, 선거 전까지 계속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정책을 받아본 그 후보자들이 어떤 반응인지 좀 궁금해요.
1: 네, 사실 지역에 처음 해보는 컨셉의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후보자분들이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뭐 청년 후보자들은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런 게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겨주시는 분들 많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선거 사무소, 각 후보자, 예비 후보자들 사무소에 찾아뵈었었는데, 굉장히 어색해 하시면서 또 즐거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저희도 사실 촬영하는 것들이 어색했는데, 많은 후보자들이 반겨주고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0: 그 아까 초기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가 좀 재미있는 선거. 그냥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그분들의 그동안 과거 이력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리고 후보자가 받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지방선거여서 굉장히 좀 뿌듯하다. 그리고 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함께 시민들을 만들어가는 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배달하면서 좀 인상적인 어떤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항상 있잖아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좀 풀어주실까요?
1: 우선은 모 후보자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이번 2026년 지방선거에서 김정배가 간다 말고는 재밌는 일이 없다. 그런 말들도 했었어요. 근데 좀 사업과 별개 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희가 김정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진짜 지역에 김정배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저희 사업을 보시고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재밌는 지방선거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제 농담 삼아 내 이름이 활용되고 있는데 저작권을 여러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재미있게 좀 올려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0: 김정배 김종배였나요? 우리
1: 네.
0: 옛날에 드라마에서 나온 배신한 김종배였나요?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1: 처음 들어보는 배우 이름입니다.
0: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요. 좀 웃음이 나왔으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것에서요. 자, 그런 얘기 이제 그좀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기고요. 그 정책을 이제 후보자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1: 사실 저희가 후보자들이 김정배가 간다를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한 모든 후보자가 208개 정책을 한 번씩 쭉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는 경로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여한 모든 후보자가 이 시민정책을 받아들이기 위해 캠페인을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 방식이 그 저희가 네이버 설문을 이용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후보자가 후보자 이름도 쓰고 정당도 쓰고 208개 정책 중에 자신이 꼭 이행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중복해서 고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꼭 이행하고 싶은 대표 정책 한 개를
0: 네.
1: 고르는 그런 방식으로
0: 어, 네.
1: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선거에서 이제 됐을 경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을 경우에 그 정책은 꼭 지키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1: 맞습니다.
0: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의 약속이 아니라 시민 거죠. 약속인 셈이잖아요.
1: 네,
0: 네.
1: 저희가 그 배달 과정이 다 영상으로 촬영되고
0: 네.
1: SNS에 게시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든 박제됐다고 볼수 있죠.
0: 네, 그러겠네요.
1: 그리고 저희가
0: 네.
1: 그 선택해주신 정책들을 영수증처럼 저희 배달 컨셉이다 보니까 영수증으로 정책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그거를 촬영할 때 기념품으로
0: 네.
1: 그래서 어떤 후보자분들은 사무소에 그 사무소 벽면에다가 그
0: 네.
1: 영수증을 붙여놓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네, 그걸 보고 이제 이행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1: 네.
0: 것도 볼수 있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거절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1: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0: 네.
1: 근데 일부 이제 경선 과정이 조금 바쁘시거나 그래서 좀
0: 네.
1: 미뤄진 적은 좀
0: 네.
1: 있었었고 어떤 분은 사실 오늘 촬영하기도 했는데
0: 네.
1: 사무소에 누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0: 네, 어떡해.
1: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촬영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거절당한 적은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굉장히 이해적인 어떤 거부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그좀 궁금한 게 208개 이제 의제들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공감을 하거나 또는 선호한 의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1: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역시 교통
0: 아,
1: 정책이었습니다. 네.
0: 네.
1: 그래서 뭐 주차 문제도 있지만 그 출퇴근, 특히 출퇴근
0: 네.
1: 시간에 교통이 좀 어려운 문제들,
0: 네.
1: 대중교통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그런 교통의 흐름을 좀 개선해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0: 매일 일상에서 느끼는 부분들이잖아요.
1: 네.
0: 교통정책은. 그래서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주시 그리고 모든 전라북도 어떻게 보면 행정 전체적으로 이걸 움직여야 될것 같은 건데요. 시민들이 그 교통 의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또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의제들이 있잖아요. 네,
1: 네.
0: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우선 가장 기대하는 변화는 이 사실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지만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방선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체감이 되는
0: 그렇죠.
1: 선거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방선거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고,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선거로서 우리 시민들이 정책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만든 정책들이 후보자의 공약으로 반영되는 그런
0: 네.
1: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했지만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까 지방선거 투표율이 가장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어떤 선거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더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그 김정배가 간다라는 프로젝트가 또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지금 핫한 어떤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엄청 핫하지는 않은데요.
0: 좀
1: 저희,
0: 뻥튀기 하면서.
1: 네. 사실 얼마
0: 네.
1: 전에 저희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활동가들이 매년 모여서
0: 네.
1: 뭐 서로의 사례를 우수 사례도 소개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활동가 대회가 있습니다.
0: 네.
1: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이번에 경남 산청에서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연락이 와서 그 지방선거 세션으로 김정배가 간다를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0: 네.
1: 그래서 그 활동가 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박 2일 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전국에 있는 활동가들이 이 사업 너무 좋다, 너무
0: 네.
1: 새로운 사업이다, 우리도 해보고 싶다, 그런 피드백들을 좀 많이 받아보고 왔습니다.
0: 네. 그래서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켓팅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그리고 후보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게
1: 그렇죠.
0: 이행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근데 이 후보자가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공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 이후에 이것들이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1: 저희가 후보자들이 주문한 메뉴를 모두 매출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매출 장부.
1: 네.
0: 네.
1: 그래서 실제로 후보자분들이 선택한 정책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의
0: 네.
1: 지방선거 끝나고도 계속되는
0: 네.
1: 사업 중에 하나고요.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분들의 약속 영상이 저희 SNS에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0: 그래서 도망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되는지 계속 팔로우해서 또 그러한 내용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 또는 후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1: 네, 지방선거가 사실 대선 총선에도 관심이 많지만 지방선거보다 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체감이 가는 것은 지방선거입니다. 그랬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김정배가 간다는 계속 선거 때까지 계속 배달을 합니다. 갑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진짜 정책 선거가 되고 그 정책 선거가 시민들의 선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배가 간다는 계속 배달을 하겠습니다.
0: 네, 김승배 간다. 계속 배달 이어지고, 혹시 시내에서 김승배가 간다 정책 배달 보신 분들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김민재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방송 지그러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93.5MHz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실 거죠? 버리면 그만, 사면 그만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낡고 해진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분을 모셨습니다. 충남 논산에 살면서 버리는 대신 고치는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경력이 좀 특이합니다. 뜨개 수선 공예가 그리고 수선의 기쁨의 저자인 재탕한 안미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멀리서 오셨죠? 아침에 바쁘셨을 것 같아요.
2: 아니요, 괜찮아요. 요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어서.
0: 네,
2: 네.
0: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8년 전에 귀촌해서 살고 있고요. 새 아이의 엄마가 우선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뜨개 수선 네, 예술가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이제 뜨개 수선 공예가 예술가 그리고
2: 네.
0: 수선의 기쁨의 저자이신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할 때 제가 재탕한 안미영님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 처음에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이분이 외국인이신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습은 외국인이 아니셨어요. 본명은 안미영님이신데요. 제타란 이름을 특히 쓰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2: 네, 오래전에 이제 블로그를 쓰려고 할때 이제 닉네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그 제타 레디큘리라고 부르는 행성이 있더라고요.
0: 네.
2: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아갈지도 모르는 이제 이게 검증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행성이 있어서 이제 제타 뭔가 의미가 좀 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타라고 쓰게 됐습니다.
0: 네, 지구 안에 또 다른 행성이 여기
2: 우주.
0: 있습니다.
2: 아, 네. 아, 네. 아, 지구 안에는 네.
0: 아까 본인 소개하실 때 아이가 셋이라고 하셨고 아이의
2: 네.
0: 엄마로 산다고 말씀을 하시셨는데
2: 네.
0: 좀 특이한 것은 홈스쿨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0: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새 아이인데 고등학교까지 홈스쿨링 굉장히 어려울 텐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2: 뭐 벌써 20,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큰 아이가 27살이에요.
0: 네.
2: 큰 아이 9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둘째는 입학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막내는 지금 늦둥이여가지고 14살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네, 입학 사실은 없고 정원의 관리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0: 네.
2: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어쨌거나 이제 첫 큰애가 가람인데 가람이가 학교에 갔을 때 너무 행복해서 갔는데
0: 네.
2: 네, 저가 다닐 때랑 그닥 달라진 게 없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1년간 상태를 좀 잘 보고 많이 아팠거든요.
0: 네.
2: 그래서 물론 적응은 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아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협의해서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랑도 다행히 잘 협의가 돼서 그 당시에 정원의 관리로 네, 돌려서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었죠.
0: 네.
2: 네.
0: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 그 홈스쿨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2: 네.
0: 부모가 그 핸들링 할 수 있는 네.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이제 중학교를 가는 이제 일반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 셋을 홈스쿨링으로 키웠다는 것은 아마 부모님의 어떤 특별한 철학이 있었어야만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는 거죠?
2: 아, 네. 뭐 많은 질문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0: 네.
2: 사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철학이긴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족과 가족으로 만났으니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보자라는 게 철학이면 철학이고요. 매일매일 즐겁게. 그리고 사실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0: 네.
2: 네. 아이들과 지냈던 시간이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물론 바쁜 적은 있긴 했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로스터리 카페를 같이 운영했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거를 다 오픈하면서 카페 가서 손님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런 많은 거를 그냥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배운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2: 아마 다시 돌아가도 다시 하지 않을까.
0: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만나는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는 손님과 대화는 또 다르기 때문에 또래 문화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학교를 그리워하지는 않았을까요?
2: 글쎄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은 더 많이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 다시 가고 싶은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매일매일 대화를 했고 그리고 뭐 유치원 친구들도 다 성장해서 중학교 나이 되었을 때도 만나고 스카우트해서 만나고 했는데 본인들이 보기에도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조금씩 애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뭔가 순수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라든가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고요. 15살이 지나면서부터

0: 그러면서 지내다 오다 보니까 다른 문화들을 더 느끼게 된것 같고요.
1: 그렇죠.
0: 네,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한국의 뿌리는 있지만 다른 곳도 있구나. 그리고 다른 곳도 갈 수가 있구나. 네, 언어도 다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어릴 때부터 접해주다 보니까 에, 그렇게 그냥 같이 지내는 게 서로 같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직접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교육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AI 시대에서 사실은 앞으로 갈수록,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교육 체험한다는 것이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하고, 외적으로나 아니면 내재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할 것 같은데, 좀더
0: 맞아요.
1: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지금의 어떤 시스템이 아닌 좀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계 현장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뒷전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새로운 어떤 프론티어 선구자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0: 고맙습니다.
1: 네. 가장 제가 궁금했던 건 뜨개질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나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시간 잡아먹기나 아니면 잡념을 좀 없애기 위해서 뜨개질을 했던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볼때 굉장히 어깨가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되게 이게 하나의 그 취미로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하나의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뜨개질 이제 뜨개수선 공예가 예술가로 제가 이제 불리잖아요. 근데 이 뜨개질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0: 뭐 사실 뜨개질은 뭐 결혼하면서부터 남편한테 조끼를 한번 떠주고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된것 같고요.
1: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0: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엔 전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시장에 가면은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가르쳐 주면서 실을 구입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로스터리 카페를 남편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카페에 필요한 저희가 약간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냥 다 활용해서 쓸수 있는 카페 인테리어도 했었고, 그리고 따뜻함을 담기 위해서 제가 뜨개질을 해서 뭐 받침을 만든다던가 뭐티 워머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귀촌을 하면서 뭔가 독립적으로, 왜냐면 남편과 함께 보조적인 입장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했다면, 아, 독립적으로 여성인 엄마가 제가 뭔가를 할수 있어, 뭐가 있을까? 아, 뜨개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뜨개질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뭐 가방이나 머플러. 사실 저는 큰 작업들, 이렇게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잘 못하고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엄마 부르면 달려와야 되니까. 그랬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어깨 아프고 뭐 힘든 그런 과정을 저는 이렇게 좋아한 편은 아니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조각뜨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각조각 떴던 거고. 그리고 우연치 않게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캠페인 하는 연구소랑 인연이 되어서 거기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 뜨개 조각으로 그러면 의류 교환하고 거기에서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뜨개 조각으로 주머니를 만들다던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뜨개 수선에 대한 매력에 더 빠졌던 것 같아요.
1: 이제 다시 입다 연구소 만남에서 이제 뜨개에서 이제 개인이 쓰던 어떤 소품에서 이제 이게 수선으로 이제 이어진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오래 같이 학교를 가지 않고 생활했었는데, 뭐 어릴 때 애들이 엄마 모자 떠줘, 모자가 여기 추우니까 목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목을 덧대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걸 계속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각자의 개인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 스타일에 괜찮으면 주머니가 없어도 일단은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머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머니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어 달았던 것 같아요. 니트였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네. 네. 네.

0: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수선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양말 구멍이 나더라도 그 금방 꿰매서 쓸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이렇게 수선하면은 재사용이 될수 있는 건데 그냥 버리면서 또 버리고 또 사고 하는 그런 그 순환 시스템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그 평균 수명이 거의 20년에서 30년이라고 제가 책에서
1: 네네, 맞아요.
0: 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1: 그러게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엄마 옷장에서 80대 넘으셨는데, 잘안 버리시고 보관을 오래 하세요. 그것도. 그래서, 이 스커트가 너무 예쁜데, 주름 스커트. 그럼 제가 늘려서 입고, 뭐,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제가 입었던 젊을 때, 20대 때 입던 거를 딸이, 이거 요즘
0: 유행
1: 스타일이야.
0: 돌고
1: 네,
0: 도니까요.
1: 맞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의류를 구매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면, 이거 계속 입고 싶은데, 그럴 때 이거를 약간 보이는 수선으로 하면 좀더 매력 있게 탄생이 돼서, 네, 계속 이렇게 입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려주면서.
0: 네. 예를 들어서 옷이 헤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버리기는 좀 아깝고 유행이 지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지갑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꽃무늬를 이렇게 내서 만든다든지 새롭게 옷을 새롭게 재탄생을 시키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제 리디자인이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왜냐면은 저는 바지 통을 넓히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뜨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을 자세히 알고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가 먼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유행에 휩싸이지 않고 내 몸에 어울리고 나는 어떻게 연출해서 입는 게 매력이 있을까? 나를 돋보일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남들하고 똑같지 말고 내 매력을 찾아가는, 거기에 더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0: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이잖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1: 맞아요.
0: 트렌드에 맞춰서 옷을 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몸과 내 색깔에 맞게끔 다시 리폼은 아니지만 어떤 그 수선도 아니잖아요.
1: 네네, 어떻게
0: 어떤
1: 보면. 네,
0: 덧붙이는 거.
1: 맞아요.
0: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
1: 네.
0: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즐기는 문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패턴의 옷, 똑같은 색깔의 화장,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개성이 없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1: 맞아요.
0: 그렇게 만들면 훨씬 더 그런 옷을 입으면 내가 더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그래서 좀 무난한 색깔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나 자신을 찾아가는, 내 색을 찾아보는, 이제 그런 워크숍을 테마를 저는 늘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간단하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 뜨개, 조각조각을 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공예가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다시다 연구소 대표님이, 거기서부터 처음으로 뜨개 수선 예술이라고 테마를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뜨개 수선 예술가가 되었는데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그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예술가다. 그래서 공예는 뭔가 더 전문적이고 정교하고 이렇게 해야만 될것 같은데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재능으로 각자의 걸 만들어가고 삐뚤빼뚤해도 매력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게 예술인 것 같아요. 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뜻으로 그랬군요. 와, 너무 멋있어요. 저도 이제부터는 뜨개 수선 예술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예가는 아니라고.
0: 그러니까요. 예술가,
1: 네.
0: 수선 예술가
1: 네.
0: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어떤 예술가일까요? 갑자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능력, 꼭 이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부터 좀 고민을 해서 저도 뭐의 예술가라는 한번 애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라디오에서 예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0: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가 어떤 예술가가 될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아까 전문가가
1: 맞아요.
0: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말을 잘 꾸미면 양말 공예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요.
1: 네네.
0: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또 우리 목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 우리가 패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친환경 패션 업사이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선생님과 하는 것과 좀 다른 결의인 거죠.
1: 네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으로 사회에 나왔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집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보통 희생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엄마가 네. 되면 저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어떤 거를 물려줘야 될까?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 그리고 네. 철학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쓰레기 문제에 더 관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십다 연구소와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꼈죠. 그 현황들을 보고 그래프를 보고 그러면서 아 다행히 면 티셔츠를 샀을 때 그냥 하나를 오래 입는 게 좋았던 거구나.
0: 네.
1: 말 그대로 면화를, 목화를 키우는데도 그렇게 많은 살충제와 물이 들어가는 거고
0: 네.
1: 염료로 인한 내 공해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몰랐던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알게 된 것 같고요.
0: 네.
1: 아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좋은 기업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으로 최대한 만드는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의 거를 구매를 해서 오래 입고 수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구나.
0: 네.
1: 그리고 저는 이제 뜨개질을 하니까 뜨개질을 해서 정말 뭐 스웨터나 머플러 선물해주고 싶으면 100% 울을 네. 털실을 구매해서 그거는 100% 썼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동물 털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걸 저도 배웠던 것 같아요.
0: 네네. 네. 그래서 그 뜨개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패션 산업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의류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1: 네네.
0: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쓰레기가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얘기 나눈 이야기는 의류 폐기물.
1: 네네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는 많은 물과 네. 살충제가 필요하다는 얘기,
1: 네.
0: 또 그 염료로 인해서 네. 또 노동자들이 네. 입는 피해라든지 여러 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단순하게 면 티셔츠 하나 빠르게 만들어서 나오는 거 한번 입고 버리는 것보다 오래 입고 또 해지면 다시 수선해서 입을 수 있는
1: 네.
0: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도 이게 하나의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하나의 실천 전략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수선 워크숍도 하시고
1: 네.
0: 이제 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뜨개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전주에 있는 세활행센터 다시 보험에 입주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 네네.
0: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1: 네네. 제가 어쨌든 뜨개 회사의 크리에이터로 낙양모사라는 대구에 있는 큰 회사가 있어요. 오래되고. 크리에이터로 만나서 털실을 작업을 했는데요. 다십다 연구소 협업을 하면서
0: 네.
1: 폐기되는 털실에 대해서 궁금해졌더라고요.
0: 그래서, 폐기되는 털실이요?
1: 네네. 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폐기되는 털실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주 많죠. 이러시는
0: 네.
1: 거예요.
0: 네, 네.
1: 네. 돈 주고 다 폐기하는 걸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저는 이번에 릴레이 그 당시에 릴레이 전시가 있었는데 윈도우 작은 전시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보통 크리에이터들에게 원하는 털실을 가져가게 해서 새 거를 그걸로 작업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그냥 폐기된 털실을 보내주세요. 그걸로 작업을 할게요.
0: 네.
1: 그래서 폐기된 털실을 그때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다 버렸군요.
0: 네.
1: 그래서 와 이걸로 그래서 제가 워크숍을 할 때 그 낙양모사의 폐기 털실을 기부받아서 그걸로 워크숍을 진행을 해요.
0: 네.
1: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털실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조각을 뜨기 때문에.
0: 네.
1: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기는 저는 다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미 생산된 거고
0: 네.
1: 폐기되지 않으려면 사용을 해야 하는데 뭘로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걸로 크리에이터들에게 뭔가 창작을 하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나 플랫폼을 만들면 서로에게 많이 사용되고 이미 생산된 거기 때문에
0: 네.
1: 뭔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얀스무크라고 하는 브랜드를 네. 야는 털실이고요. 스모크는 네. 덴마크어로 아름다운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패기 털실과 자투리 털실에서 보물을 찾다라는 뜻의 브랜드로 재활용 센터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0: 네. 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1: 워크숍은 주로 지원받아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워크숍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기술들을, 왜냐하면 뜨개질은 보통 겉뜨기라는 기술과 안뜨기란 두 가지만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걸 아주 쉽게 배워서 아주 작은 조각들을 만들어가면서 줄이거나 늘리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뜨개를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한 작업으로 네.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워크숍은 계속 시민들과 이루어질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건 좀 더 유쾌하고 상상력 있고 재미있는 그런 소품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완전 비영리는 아니더라도 약간 네. 비영리 쪽으로 가서 네 그게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어서
0: 네. 네
1: 많은 사람들께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는 소품이나 뭐 네 그런 걸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창작자들과 연결도 할 수 있는
0: 네,
1: 네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월형 센터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0: 얼마 전에 오픈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네. 워크숍은 이제 열릴 때 아마 세월형 센터에 공지가 네네. 나갈 것 같고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거기 이제 상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시민들이 가서 이 세월형 센터 선생님의 그 코너에서 네네. 어떤 것을 워크숍 빼고 배우거나 네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1: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 네. 이제 연구 중이고 이제는 시작할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이제 5월에 미리 있던 덴마크 일정이 있어서 다녀오고 네. 나서 6월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자주 오셔서 그냥 왜냐하면 거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네, 길특이꾼 5번방
0: 네.
1: 항상 오셔서 보시고 정말 폐기털실이 이렇게 많았어요 라는 네. 것도 그거에 대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맞아요. 네. 모든 생산품에는 폐기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네.
0: 그러면 5번방을 방문하셔서 네. 지금은 워크숍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진 않지만
1: 네네.
0: 6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네네. 개시할 텐데요.
1: 네.
0: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 청바지 같은 거 오래된 거 있잖아요.
1: 네네.
0: 이제 통이 이렇게 넓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통이 좁거나 근데 청바지를 오래 입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유행이 지나서 입지 않고 그냥 옷장에 있는 것들 거기에 조금만 어떤 뜨개로 네. 해서 덧붙이면 굉장히 아름다운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패션의 리더로 될 것 같은데요.
1: 네네 맞아요. 네.
0: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제가 떠올라요. 제 옷장에 있는 옷들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집에 있는 옷들 오래되어서 또 유행이 뒤처졌다고 입지 않은 옷들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활력을 옷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1: 네네.
0: 마련되었다라는 것에 큰 박수
1: 감사합니다. 네.
0: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 이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위기다 보니까 위기가 유기 같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수선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요?
1: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시민, 소수민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자. 텀블러를 네. 많이 들고 다니고 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영향이 많지 않다고는 해요, 사실.
0: 네.
1: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0: 네.
1: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우리가 이거 해봤자 영향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제가 귀촌에서도 생각해 봤을 때도 날씨 변화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0: 네.
1: 여름엔 너무 뜨겁고 올해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0: 네.
1: 그럴 때 그냥 제가 하는 수선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20년 넘게 해왔던 것들이고 이게 그냥 수선이 궁색하다고 느껴지는 수선이 아니라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나를 유쾌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어?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덤으로 오는 것 같아서
0: 네.
1: 네, 그게 뭐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나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신감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인생은 그래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면서 그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기후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네. 시민들이 그래도 뭐 나의 어떤 작은 행동이 큰 어떤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갖고 있으면 정부나 기업이 변하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게 우리 시민들이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1: 네, 네.
0: 그렇지만 위기라고 해서 너무 슬퍼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1: 네, 네.
0: 희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그 위기에 대응하는 거. 네. 그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원 이제 선생님 이제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오픈해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당장. 네. 그래서 수선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내가 집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쉬운 방법 수선이 뭐가 있을까요?
1: 사실 다 할 줄 아실 거예요. 뭐 뜨개질도 마찬가지고 바느질도 마찬가지고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거잖아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일단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워크샵 오셨을 때 네. 이거 버리지 말걸 놔둘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0: 네.
1: 그래서 신발도 제 작품 중에 막내딸이 5살 때 신던 신발이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못 버리고 있었는데
0: 네네.
1: 그 부위를 뜨개질로 수선을 해서 이제 작품으로 남겼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아마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애가 신던 건데 이거 버리지 말걸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0: 네.
1: 그래서 전주에 계신 분들은 혹시 조금이라도 아직은 5월달은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찾아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네. 이제 전주에 지금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 통해서 갖춰지게 됐는데요.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뜨개 문화로 수선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문화가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선생님께서 그 일에 앞장서 주시면 또 이런 일을 전파하는 데 많은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1: 네네.
0: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할 말씀만 부탁드린다면은요.
1: 저는 사실 이곳에 처음 왔는데요. 여기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도 이제는 들으려고요.
0: 네네.
1: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붐처럼 일어나고는 있어요. 수선 문화가.
0: 네.
1: 젊은
0: 네.
1: 친구들도 약간 힙하게 보이는 수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부터 전주에 오기 전부터 이제 서울에선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귀촌하는 8년간. 그랬는데 전주에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새활용 센터와 인연이 되면서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에서 한국에서 그 유행이 몇 년씩 뒤처지면서 달라지는데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지방으로 내려오려면 몇 년 걸리더라.
0: 네.
1: 이런 게 있는데 지방에서 있던 것들이 더 서울에 역수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겁게 뭔가를 해낸다는 게 지방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전주에 많이 내려오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예술적인 감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주에서 다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0: 네. 그 새활랑센터 이름이 새활랑센터 다시 봄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전주에서 모든 것을 다시 네. 보고
1: 네.
0: 만들어가고 또 네. 알리는 그런 네. 전주의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런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권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권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0: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과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일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노동자, 배송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9: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월은 참 이상한 계절입니다. 눈부시게 푸르고 햇살은 따뜻하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계절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과 기억해야 할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푸른 5월의 얼굴과 그 안에 남겨진 청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실버건의 주간플리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볼 뮤지션은요, 신인류라고 하는 팀입니다. 첫 번째로 들으셨던 노래는 날씨의 요정, 이어서 날씨의 요정 레인보우 버전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좋은 곡은 여러 버전으로 들어도 좋네요. 네, 계속해서 이어갈 곡은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좀 뭔가 산뜻하고 5월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곡입니다.

네, 밴드 신인류는요, 담담하면서 따뜻한 감성으로 인디씬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혼성 밴드입니다. 네, 방금 들려드렸던 1인칭 관찰자 시점에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시즌3 OST로 삽입됐었던 곡입니다.

네, 주인공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되게 뭐랄까요, 음악적 색깔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가까이에서 들어보니까 되게 명랑한 듯 하면서도 가슴을 좀 어루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류는요, 보컬 신온유를 중심으로 결성된 팀으로 팀명에는 새로운 인류들에게 우리의 음악이 닿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신인류의 이상하고 아름다운.

상당히 미니멀하면서도 서정적인 사운드가 되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뭐 쥐어짜는 느낌은 아니고요.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담담하게 위로하는 그런 느낌의 나만 알고 싶은 밴드 신인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 1인칭 관찰자 시점도 너무 좋았고요. 방금 이상하고 아름다운도 되게 실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듣고 계시는 너의 한마디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논스톱 뮤직 플레이 주간 플리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 듣고 있는 가수의 이름은 신인류이고요. 너의 한마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곡은 작가 미정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전반적으로 문학적인 그 향기를 내뿜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작가 미정 그리고 모래성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쉼없이 우리 곁에선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들의 음악, 그런 비주류의 음악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기획한 코너 논스톱 뮤직 플레이 실버건의 주간 플리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인류의 모래성 마지막 곡으로 띄울 텐데요. 네, 담백한 연주와 맑고 차분한 음색, 매력적인 신인류의 음악에 더 깊이 있게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막 문을 열었고요. 실버건의 주간플리 일부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 만났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고요. 이 방송은 목요일 6시 그리고 일요일 6시 이렇게 두 번 각각 방송됩니다. 오늘이 여러분과 만나는 5월의 깊은 날인데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2부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에서는요, 5월의 푸른 자연과 네, 5.18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함께 담은 노래 5월의 얼굴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야, 어제 오늘 조금 흐린 듯 했었지만 오늘은 또 좀 뭔가 맑게 좀 더 금방 또 개일 것 같은 그런 희망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잠깐 또 이렇게 비가 또 내리기도 하고 해야 또 꽃씨도 네, 또 싹을 틔울 수 있게 또 만남이 또 이어지고요. 또 두꺼비도 서식지로 다시 무사히 서식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5월의 얼굴, 네, 주간 김은총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과 가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 하고 있는 음악들을 뭐 준비들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특히나 이렇게 5월의 얼굴에 대한 낭독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202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2년 5월 24일 청취자 9893번님의 사연입니다. 5월은 방금 막 세수를 한 21살의 청신한 얼굴이라는 어느 수필가의 표현처럼 맑고 산뜻한 청춘의 기운이 가득한 5월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5월이지만 5월은 5.18 민주화운동의 아픈 역사가 있는 달이기도 하죠.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광주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가 전주에서 나왔고 김제 출신의 이세종 열사라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당시 이세종 열사는 모교에서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이다가 학교 건물에 들이닥친 계엄군에 쫓겨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세종 열사의 나이는 불과 20대 초반. 청춘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다 쓰러져간 청춘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자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세종 열사가 산화한 자리에 세워진 추모비를 보고 왔는데요. 실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추모비 광장을 보면서 푸른 5월의 자연을 닮은 푸른 청춘의 숭고한 저항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어서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5월의 얼굴. 사곡 김은총. 우린 어떤 얼굴일까?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까? 도무지 답할 수 없을 때 떠오르는 얼굴. 그대 떠난 5월은 어김없이 푸르러 가는데 그대 닮은 청춘은 어디에서 헤매고 있나? 실록이 우거진 광장엔 신음도 따라 우거져. 우뚝 세워진 비석은 외로이. 허나 내 가슴엔 아직 못 잡힌 그대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테요. 녹음이 깊어진 광야엔 설음도 따라 깊어져. 우뚝 세워진 깃발은 외로이. 허나 내 가슴엔 아직 못 잡힌 그대의 숨결이 깃들어 있음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테요. 깊은 이 어둠도 여명과 함께 옅어져 가듯이 푸른 하늘 닮은 청신한 얼굴로 우리 꼭 만나자. 우리 서로 닮은 푸르른 얼굴로 다시 꼭 만나자.

다녔던 학교에 그 이세종 열사의 기념 추모비가 있다 보니까 저도 그 추모식에 참석했었던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또 노래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북대를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거기 시계탑이 거의 이제 만남의 광장처럼 또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고 늘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추모비가 이렇게 너무 외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늘 모르고 지나다니고 그랬었던 곳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추모식에 참석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좀 담으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썼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 이런 이 일상의 이제 민주주의가 다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희생 하나하나가 너무 숭고하고 가치 있고 그래서 좀 눈시울이 또 붉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5월의 얼굴 제가 작곡했었던 원곡 버전으로 먼저 띄워드릴게요.

0: 얼굴. 네, 5월의 얼굴 원곡 들려드렸습니다. 아, 오랜만에 불렀고요. 사실 5월의 얼굴 라디오 당일날, 그러니까 2022년 5월 24일날 만들었던 버전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들려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너무 많이 틀렸었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제대로 완성을 못하고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이게 벌써 200곡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하고, 근데 이제 그 곡의 상태를 보면, 아, 이 곡이 얼만큼의 완성도를 갖고 있구나. 이게 그날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거든요. 또는, 아, 이날 진짜 너무 신나 보인다. 이날 정말 완성도가 좋았구나. 막 이런 곡들도 있고요. 근데 되게 그런 곡들은 기억에 남는데, 좀 나를 너무 괴롭혔던, 또는 나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곡들은 좀 기억을 좀 상실하곤 합니다. 의도적으로 뭐, 지워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망각이 확실히 어떤 지점에서는 되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5월의 얼굴도 역시나 좀 다양한 막 이런 표현들, 때문에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고 싶은 말은 확실히 코러스에 정해져 있는데 이게 프리코러스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표현이 적합할까? 적확한 표현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기억들과 뭐이 노래에 담긴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쓴 글, 에세이로 정리해 왔거든요. 그럼 에세이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1: 5월의 얼굴. 5월은 방금 막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아마 김용호 시인의 표현이었던가? 정확한 문장을 다시 찾아 읽지 않더라도 나는 오래전부터 이 문장을 참 좋아했다. 5월을 떠올리면 정말 그런 얼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막 세수를 마친 청춘의 얼굴. 맑고 환하고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얼굴. 햇살 아래 반짝이는 초록의 기운과 닮은 얼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도 있고, 실록이 우거지고 녹음이 깊어지는 계절이라는 피천득 선생의 표현도 있다. 굳이 누군가의 문장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5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거리를 가득 메운 꽃들과 푸르러지는 나무들을 보며, 아, 이제 정말 살아있구나 싶은 기분을 느끼게 되니까. 내게도 5월은 늘 초록의 에너지를 떠올리게 한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어두웠던 방 안의 공기마저 창문 틈새로 새어든 봄내음으로 맑고 환해지는 기분. 그래서 나는 늘 5월이 되면 밖으로 나가 자전거를 꺼내곤 했다. 겨울 동안 묵혀두었던 자전거에 바람을 넣고 오랜만에 체인을 닫고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밖으로 나간다. 5월의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기분은 참 상쾌하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 유난히 맑고 영롱한 하늘빛. 그런 풍경들을 보고 있으면 살아간다는 말이 조금은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5월이 깊어질수록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 푸르름과 생명력 뒤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얼굴들. 자전거를 타고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 앞 시계탑에서 진수당으로 향하는 길목을 달리다 보면 사범대학 과학관 오른편에 작은 기념비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나는 그 앞을 수도 없이 지나쳤다. 넓은 캠퍼스 탓에 강의와 강의 사이를 오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쉴새 없이 달려야 했다. 그러나 늘 그곳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사실 그 장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5월이었다.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가 추모식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그 기념비가 이세종 열사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시 전북대 농학과 2학년이었던 이세종 열사는 5월 28일 새벽 전북대 제1학생회관 건물에서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가 건물에 진입한 칠공수 부대원들에게 쫓겨 옥상으로 올라간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날 불의의 항거하다 숨을 거둔 이세종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로 기록되었고, 그의 희생은 5.18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자 도화선이 되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이세종 열사를 기억하기 위해 1985년 제1학생회관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을 이세종 광장이라 이름 붙였고, 학생회관 내에도 기념관을 마련했다. 그렇게 매년 5월이 되면 추모식을 이어오고 있다. 1995년에는 15년 만에 명예학위도 수여되었다. 그리고 2024년 2월, 5.18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통해 이세종 열사를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로 공식 인정했다. 학생들의 진술과 부검 기록, 유족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계엄군의 폭행으로 이미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려 44년 만의 일이었다. 이번 사연은 바로 그 이세종 열사를 기억하는 이야기였다. 청취자 9893번님은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이세종 열사의 추모비를 다녀왔다고 했다. 실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광장을 바라보며 푸른 5월의 자연을 닮은 청춘의 숭고한 저항을 잊지 말자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그 사연을 읽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머물렀다. 특히 방금 막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다. 21살.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나이다. 무언가를 충분히 꿈꿔보기도 전에 세상을 마음껏 살아보기도 전에 쓰러져간 청춘. 그리고 그 청춘의 희생 위에 지금 우리의 5월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요즘의 5월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질 때가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다. 약속이란 한데 온라인에서는 5.18을 조롱하는 영상과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떠돌고 있다. 아픔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누군가의 희생을 가볍게 소비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참 무거웠다. 왜 우리는 점점 타인의 아픔에 둔감해질까? 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웃음거리로 소비하게 되었을까? 더 마음이 무거운 건 그런 조롱과 혐오의 언어를 이세종 열사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 심지어 그보다 더 어린 청소년들까지 거리낌 없이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실 안에서 노알라, 윤어게인, 드럼통 같은 정치밈들이 웃음거리처럼 오가고 지역과 세대, 역사적 비극이 뒤섞인 조롱의 말들이 장난처럼 떠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역사적 사건은 더 이상 배워야 할 아픔이 아니라 짧고 자극적인 이미지와 영상으로 소비되는 밈이 되어버린 것 같다. 정치밈과 괴담은 전부터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넓게, 깊게 퍼진 적이 있었을까? 학생들은 그 유행이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번졌다고 한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사건들이 더 자극적인 콘텐츠가 되었고 알고리즘은 그것을 더 빠르게 밀어올렸다. 누군가는 그것을 신념이 아니라 재미라고 말한다. 그저 웃기니까 본다고 깊은 뜻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재미라는 말은 때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가. 물론 이것이 단지 몇몇 청년들만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취업난과 불안정 노동, 끝없이 치솟는 집값, 연애와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지역 불균형, 과도한 경쟁 속에서 청년들은 벼랑 끝으로 매몰리고 있다. 번아웃과 우울, 무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그들의 분노와 불안이 뒤틀린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조롱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타인의 죽음과 희생을 웃음으로 소비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장난이 될 수 없다. 다만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왜 이런 시대를 만들게 되었는지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역사 교육의 부재, 공동체 감각의 붕괴, 혐오를 더 빠르게 퍼뜨리는 플랫폼의 구조, 그리고 불안한 세대에게 제대로 된 언어를 건네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까지. 비단 청년들만의 잘못일까? 그 질문 앞에서 나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5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나는 문득 이세종 열사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 너머로 거울 속 내 얼굴을 붙추어 본다. 우리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까? 도무지 스스로 답할 수 없을 때 이상하게도 자꾸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 역사의 아픔을 뒤로하고도 내내 푸르렀던 얼굴들, 청신했던 얼굴들, 세상의 거친 시간 속에서도 끝내 흐려지지 않았던 얼굴들. 이번 녹의 노래의 제목은 5월의 얼굴이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제목을 표현 떠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고민하다 보니 결국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건 얼굴이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얼굴들,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얼굴들. 그래서 노래를 쓰기 시작했다. 노래를 쓰면서 가장 오래 붙잡았던 건 푸르다라는 감정이었다. 실록의 푸르름, 청춘의 푸르름, 그리고 아직 닳지 않은 마음의 푸르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조금씩 닳아간다. 상처받고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처음의 얼굴을 잃어간다. 그런데도 끝내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어쩌면 그건 서로를 향한 마음의 결이 아닐까 싶었다. 누군가의 아픔을 쉽게 조롱하지 않는 마음, 타인의 슬픔 앞에서 잠시라도 멈춰설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5월의 얼굴을 닮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었다. 어느덧 노래는 쓰여졌고 그 말미엔 이런 마음이 남았다. 먼 훗날 우리 서로 닮은 청신한 얼굴로 다시 꼭 만나자고, 조금 더 맑고 산뜻한 얼굴로,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다시 만나자고. 5월은 여전히 푸르다. 역사의 아픔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역설적으로 너무 푸르다. 꽃은 어김없이 피고 바람은 여전히 따뜻하고 사람들은 또 각자의 하루를 살아간다. 그런데 그 푸른 계절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얼굴들이 있다. 오늘의 맑은 날들을 가능하게 했던 얼굴들. 그래서 나는 올해도 조용히 그 이름들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노래한다. 우리의 5월이 모두에게 온전히 푸르기를 바라면서.
0: 네, 우리의 5월이 온전히 푸르기를 바라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글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치네요. 뭐 그래도 나와 있다시피 자전거를 타며 그 거리를 걷다 달리다가 만나게 됐었던 이세중 열사의 추모비도 생각나고요. 또 요즘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그 탱크데이 사건. 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예 안타까움을 넘어서 너무 개탄스러웠고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추모하지 못할 망정.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이 사회에서 또 그렇게 뭐랄까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의 영역에까지도 그렇게 그런 조롱을 표현하는 사건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청소년 친구들이 그대로 또 배우고 그대로 또 그걸 재미라고 하는 말 속에서 많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조롱하는 일로 번지는 일이 이제는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역사들을 제대로 다시 바라보고 공감하고 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5월이 정말 이 초록과 실록과 녹음이 우거지고 깊어지는 만큼 이 5월의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정말 다양한 감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런 숭고한 가치들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이런 민주주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아끼면서 보살피면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엊그제도 갔더니 추모식을 정말 하더라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북대학교 이세중 열사 추모비를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전해봅니다. 자, 그러면 5월의 얼굴 제가 편곡해온 버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3, 4부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오늘도 정말 특급 게스트 모셨습니다. 여러분은 디저트 하면 그냥 먹는 생각만 하시죠?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저는 보는 디저트, 또 보는 매력도 예쁘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은요, 전주에서 한식 디저트를 먹는 예술로 확장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분 모셔보겠습니다. 원지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그 마이크가 아니었군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과 지금 3, 4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지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마이크가 또 틀렸네요. 네, 제가 그러면 조정하는 와중에 또 듣고 올 노래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케이크 중에 요 케이크 제일 좋아합니다. We are the night의 티라미수 케이크.

0: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티라미수 케이크. 저는 티도 아닌데 방송이 잠깐 미숙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정식으로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원지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야, 이 자리에서 또 뵈니까 더 새롭습니다. 네, 저희 얼마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1: 아,
0: 말씀드리고
1: 초대해 주셔서
0: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기꺼이
1: 네.
0: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현 대표님 이야기들을 정말 다양하게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디저트 아트를 하고 있는 프로 엔젬러 원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근데 진짜 팔방미인이시더라고요. 제가 또 케이크도 이렇게 만드시는 장면도 많이 봤었는데, 자, 이뭐 이야기들 앞서서 또 이 수상한 초대석, 이 서칭쇼거든요. AI 서칭을 통해서 대표님의 이야기들 좀 파헤쳐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질문은 똑같습니다.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원지현 대표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1: 긴장되는데요.
0: 그러니까 이 순간이 늘 우리
1: 네.
0: 게스트분들이 긴장하는 순간이세요. 네. 금방 나왔네요. 근데 이게 참이 게스트분 사상 최초로 장소까지 떴어요.
1: 아,
0: 네,
1: 장소까지요?
0: 장소까지 떴습니다. 경영하시는 장소. 네, 뭐 어차피 뭐다할수 있으니까요. 그림 그림 케이크 이 장소까지도 떴는데요. 전주에서 한식 디저트 분야를 이야기할 때 최근 꽤 주목받는 인물 중한 분이 바로 원지현 대표세요라고 뜨네요. 뭐 이미 많이 주목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디저트를 단순한 먹거리보다 하나의 문화예술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사람이라는 점이 인상적인 활동가이자 창작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좀 맞으신가요?
1: 되게 좋게 표현해 주는데요.
0: 그러니까요. 그대로 저는 읽었을 뿐입니다. 그대로 읽었을 뿐인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그림 그림 케이크와 한식 디저트 협회를 운영하면서 전주 기반의 한식 디저트 문화와 교육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팩트 체크 정확한가요?
1: 되게 이제 기사를 여기저기서 써주셔가지고
0: 네.
1: 아마 AI가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0: 네.
1: 좋은 기사들을 많이 긁어온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일단 만족해하고
1: 네.
0: 계십니다. 네. 한편으론 또 이력이 꽤 독특하세요.
1: 그런 내용도 나오는
0: 네,
1: 거죠, 다?
0: 지금 바로 나오고
1: 정말요?
0: 있어요. 네, 얼만큼 지금 너무 유명한 분을 제가 모셔서 잘못 게스트 분을 초청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가 구태여 자랑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닐까 싶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셨네요.
1: 네,
0: 조소를
1: 조소했어요.
0: 전공하셨고, 같은 대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까지
1: 네.
0: 석사하셨고요. 현재 한식 디저트 협회 협회장이시네요.
1: 네.
0: 네.
1: 제 엄마가
0: 네.
1: 제가 어릴 때부터 장하는 거 좋아했다고
0: 그러니까 제가 모신 분 중에 가장 높은 직함을 갖고 계신 분을 이 자리에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니까 그림 그림 주식회사 대표이시고, 지금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의 겸임교수까지 겸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일주일이 어떻게 돌아가세요?
1: 저 정말 바쁜 것 같아요.
0: 그쵸.
1: 제 엄마이면서, 선생님이면서, 대표이면서, 이런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약간 좀 번아웃이 오나 싶을 정도로 너무
0: 네.
1: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좀 뭔가 줄일 건 줄이고, 좀할건좀 하고, 이렇게 선택이 좀 기로에 놓여 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팔방미인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를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면 줄여야 되는데요 하시면서
1: 못
0: 결국에
1: 줄이죠.
0: 다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욕심도 많으시고 자립심도
1: 네,
0: 많으시다.
1: 맞아요.
0: 네, 그것 너무 좋은 일이죠. 요즘 시대에는요. 자, 또 특히 흥미로운 것들을 좀 짚어줬어요. 흥미로운 건요, 원지현 대표가 자신의 한식 디저트를 먹는 조각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먹는 조각.
1: 맞아요. 요즘에 좀 디저트를
0: 네.
1: 하면 작은 사치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작은 사치.
0: 네.
1: 그래서 저는 미술을 또 전공했으니까
0: 네.
1: 드시는 분들이 당연히 맛도 좋아야 되지만 좀 정말 예뻐서 먹기 아까운 그런 디저트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한껏 살려서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야, 진짜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신기하실 것 같아요.
1: 궁금하시면 검색하세요. 네.
0: 그림 케이크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네. 이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조소를 전공하셨다는 네. 거였어요.
1: 아, 그 흥미로우셨었어요. 네.
0: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에 명함 주셨을 때는 네. 이런 디저트 만들어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알고 봤더니 캐면 캘수록 어떻게 또 그렇게 하셨는지 조소를 또 네. 하셨다는 이야기들로부터 먼저 이야기가 좀 전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조소라고 하는 장르를 시작하셨나요?
1: 저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익산에 있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근데 저의 재능을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이 발견해 주신 것 같아요. 너 한번 조소 해보지 않을래? 만들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0: 만들기를 너무 잘하는
1: 만들기를 너무 잘했었어요. 네네. 그리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그런가? 이러면서 재밌어가지고 조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전공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꿈이 선생님이었다가 그럼 미술 선생님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소를 전공하는 아예 순수 미술 쪽으로 하고 이후에 대학원을 가면 되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중앙대에 꽂혔었는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교직이수가 없었음에도 그냥 정말 순수 미술을 하고 싶어서 일단 미대를 가고 그 이후에 교육대학원까지 마쳤는데요. 대학교 때 되게 매력적인 선배들이 약간 다른 전공을 했던 선배들이 편입해 오면 네. 너무 새로운 성과를 내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0: 아, 그 융합적인
1: 융합적인 네. 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선배는 뭐 엑스레이 기사를 하다가 미대를 네. 편입해서 왔는데 엑스레이 작품을 하더라고요.
0: 아, 엑스레이로 작품을.
1: 그리고 어떤 과학을 전공했던 선배는 정말 그 0. 몇 그램까지 계량을 해가지고 정말 깨끗한 아크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크릴이 생기고 안 되는데 네. 막 이런 것들이 와 되게 멋지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미술을 했던 사람이 디저트라는 장르에 오면서 또 그런 융합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 미술을 했던 기반이 제 디저트에 녹아나면서 좀 재밌고 새로운 디저트를 자꾸 해보고 싶은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조소를 네. 사실 생각하면 네. 우리는 흔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다시피 그냥 뭐랄까 어떤 큰 뭐라 조형물
1: 조형물 되게 대형 조형물
0: 네, 대형 조형물 네. 떠올리기도 하고 네. 조소 작품을 사실 일상에서 쉽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시를 찾아가지 않는 그렇죠. 이상 그렇다 보니까 더 그런 그 흥미로운 지점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런 분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쁜 제가 처음 접했었던 작품은 그 케이크 작품이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꼼꼼하고 섬세한 작품을 하시는 분이 조소를 전공하셨다니 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 아우라가 되게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1: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장르가 네. 다양한 것처럼 미술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대형 작품들을 러프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맞아요. 그런 작가들이 있고 저는 정말 작고 섬세한 작업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작품 활동을 했었어요.
0: 예를 들면요?
1: 예를 들면 정말 뭔가 어떤 판에 선 작업으로 정말 미세하게 1mm, 1mm 막 이런 간격으로 작업을 하는 작업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았었는데 이제 쌀 껍질을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붙여서 뭔가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는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꼭 지 같은 거 하고 있다고.
0: 진짜 꼼꼼하고 섬세해야 네,
1: 그
0: 되는 작업인 거잖아요.
1: 친구는 굉장히 러프한 작업을 좋아하는 친구였고 저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네. 이게 디저트에 제 성향이 너무 녹아나고 있다고 너무 뭐 잘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꼭 너 같은 거 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데 되게 칭찬으로 들리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런 지점들이 상당히 좀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음악을 상당히 러프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작가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인문학을 전공하고 음악을 네. 하고 있는데 조소를 전공하시고 네. 디저트 업계에 투신하셨다는 게 네. 되게 흥미롭게 지어지는
1: 네. 그 대표님도 그렇고 네. 뭔가 약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과거에는 네. 이제 컴플렉스일 때도 있었지만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네. 장점으로 승화하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야, 이런 이야기들이 알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꼼꼼하신 분들, 꼼꼼하게 또 섬세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고 너무 대단하게 보여요.
1: 아니에요. 반대로 저는 네. 이걸 좀 지나칠 수 있는 그 터프함과 러프함이 그럴까요? 오히려 부러울 때 있어요.
0: 근데 꼼꼼함이 결국에는 또 그 한 끗 차이의 그 꼼꼼함이. 아, 그
1: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 끗 네. 차이가.
0: 좋습니다. 네. 야,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대학 시절에 전시도 물론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1: 네, 저희 졸업 전시.
0: 그, 네, 졸업 전시 같은 걸 해야 네. 되는데 그 졸업 전시 때 인상 깊으셨던 작품이 있다면요.
1: 제가 뭔가 사실은 저는 좀 성적에 목매고 대학을 다녔던 학생이었어가지고.
0: 아, 운동생이셨군요.
1: 아, 근데 친구들이 너무 끼가 많고 정말 와 미친 것 같아 좋은 쪽으로.
0: 네.
1: 저렇게 미쳐야지 작품 활동하는구나 아. 그런 친구들 사이에 전 좀 끼 없는 약간 공부에 목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0: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본인의.
1: 제 스스로. 너무 약간 그 끼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나는 끼가 없고 이런 사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나? 막 그런 자괴감이 들 상황도 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학기 한 학기 슬럼프가 계속 길어졌던 것 같아요.
0: 그러다가 학기마다?
1: 네, 학기마다 뭐 2학년 때는 한 달 정도 힘들었으면 2학년 때는 막 두 달 정도 힘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다가 4학년쯤 되니까 한 학기 동안 작업을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0: 아.
1: 뭘 해야 될지, 뭘 어떤 걸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가라앉는 느낌?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었지만
0: 네.
1: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걸 작품화 해볼까? 그래서 그렇게 약간 미디어를 섞은 작품을 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얼마나 대학 생활을 치열하고 열심히 또 욕심껏 하셨는지가 맞아요. 느껴지지 않나요? 네, 이게 번아웃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만큼 투철하게 고민했고 스스로를 또 의심하기도 하고 되묻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 그 지금의 모습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안주하기 싫으니까 그런 슬럼프가 왔던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슬럼프라고 사실 표현하기까지는 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그 과정이 성장통을 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1: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
0: 그렇죠.
1: 와, 그 순간 맞네. 정말 내가 다 선택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인생에 약간 생각이 달라졌달까? 그런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모든 것들을 사실 본인의 선택이셨기 맞아요. 때문에 그 고통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다는.
1: 제가 선택했으니 좀 즐겁게 해볼까? 라고 네. 했더니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또 조소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 괜찮으실까요? 혹시나 네. 대학에서 더 인상 깊었었던 이야기들.
1: 아닙니다. 대학생활은 네,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그렇죠. 많아가지고요. 네.
0: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네.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검정치마의 에브리띵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수상한 초대석 3,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지현 대표님 나오셨고요.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조소 하시던 뜨거우셨던 그 학창시절, 대학시절의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이 전개가 좀 너무 궁금해요. 대학원도 이제 네, 들어가셨고 네, 교육도 전공하셨었는데요.
1: 네. 아, 대학원을 저는 대학교를 4년 그냥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하고요.
0: 네.
1: 바로 교육대학원을 또 가서 네, 끝까지 졸업을 했어요.
0: 야,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4년에다가 6년 그냥 칼같이
1: 교육대학원은 2학기 반이라 네, 2년 반이라 네, 거의 뭐 이렇게 쭉 야, 졸업을 했는데
0: 진짜 독하신데요?
1: 근데 뭐랄까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휴학을 했을 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휴학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졸업을 쭉쭉 했는데 이제 그때 하던 와중에 계속 고3 미술을 가르쳤었어요. 입시 미술을.
0: 아, 입시 미술까지 네, 하셨어요?
1: 그래서 입시 미술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술 학원에 와 있는 아이들은 다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온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나중에 이제 막상 현장에 중학교에 가보니까 거기는 대다수가 미술에 관심이 없고 한두 명만 눈을 반짝이고 있어서
0: 그렇죠,
1: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 꿈이 교사였는데 내가 이 길이 맞나? 라는 좀 자문을 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좀 정말 문제아들 그 당시에 중2였거든요.
0: 네.
1: 그 정말 중2 문제아도 만나고 막 그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제가 끼 없는 학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0: 끼 되게 많으시죠?
1: 일반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직이라는 네, 곳이 굉장히 좀 정적인 곳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저는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좀 했던 것 같고 이제 과감하게 그 길을 접게 됐죠.
0: 그때조차도 정말 투철하게 고민하셨네요.
1: 그렇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명감이라든지 막 이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돈 버는 거 말고는 의미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되게 부모님이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평생 꿈이 교사였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0: 네.
1: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또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대안은 없었는데요.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포기하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죠.
0: 아니야,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 순수 미술인 조소를 전공하실 때도 네, 응원해주셨던 거죠.
1: 이제 아빠는 조금 반대를 하셨었고. 네. 이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음악할 때 부모님이 맞아요, 순수히 하라고 하시던가요?
0: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네, 내심 하겠다고 하니까 응원해주시는.
1: 네. 그래서 그때도 아빠가 주셨던 질문이 너무 기억이 나요. 너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 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도 답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였던 것 같아요.
0: 네. 물론 요즘은 뭐 하나 직업을 택한다고 해서 평생 직업이 아니라.
1: 그렇죠. 요즘은
0: 뭐
1: 그렇죠.
0: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만
1: 우리 시절엔
0: 그때는 안 그랬죠.
1: 같이 묶어 네, 갈게요.
0: 맞죠.
1: 네, 우리 얼마 시절엔 그죠.
0: 불과 몇 년 안 돼요. 불과 5년인가. 네, 그런데 그런 그런 때였었으니까.
1: 부모님이 이렇게 약간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그걸로 네,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약간 이런 걱정을 하던 시대였으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그때는 근데 지금이나 여전히 이거 평생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싶어요 였던 네, 것 같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고 져주셨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네, 그 이면에는 또 선생님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
1: 그럼 뭐 미술
0: 연결을
1: 선생님 하겠지
0: 되겠다.
1: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허락해 주셨던 네,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0: 그랬는데 이제 과감하게 이제 대차게 해보니까 아니더라.
1: 네, 맞아요. 근데 네, 좀 경험해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임용을 1년 딱 준비를 하다가 이거 내가 과연 내 길이 맞나? 라고 고민을 하는 순간 그러면 기간제 교사라도 해보자 라고 이제 기간제 교사를 했던 건데 해보니까 제 갈 길이 아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안 해보고 포기하기보다는
1: 맞아요,
0: 다 해보자.
1: 근데 시간을 한 뭐 독서실에서 매일 뭐 14시간 앉아 있어도 너무 노는 맛을 대학원 때 느껴버렸달까요? 그래서 좀 내 갈 길이 맞나 고민을 하게 되니까 시간은 앉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내 갈 길이 아니구나라는 답이 너무 확실하게 나와서 네, 과감히.
0: 그럼 보통 이제 그렇게 답을 네, 내리는 과정도 네,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1: 네,
0: 그 이유가 또 더 문제잖아요.
1: 이후요?
0: 네, 그 답을 내렸으니까
1: 맞아요.
0: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1: 근데 이미 보세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기간제를 몇 년 했으니까 이미 나이가 20대 중후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때는 우리 정말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렇죠. 나이잖아요.
1: 근데 경력은 없고 나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막 막막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동기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네 광고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한번 지원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광고회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이나 뭐 단체들이 결과보고를 할 때 뭐 이 스크립트가 아니라 이걸 이미지화해서 자료를 자꾸 넣는 게 약간 인기였는데 저는 어쨌든 미술을 했으니까 그 디자인팀과 그 고객 사이에서 잘 이렇게 그 내용을 종합해서 약간은 이미지화해서 디자인팀에 연결해준 역할을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대안이 없어서 광고회사를 갔습니다.
0: 또 그곳에서도 또 추철하게 하셨겠네요. 안 봐도 미디어입니다.
1: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아 사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좀 느꼈던 사건들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쉽지 않은.
0: 그래도 똑소리 나게 또 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똑소리 나게 하다가 많은 힘듦도 있었고요.
0: 네, 어떤 지점이 좀 힘드셨나요?
1: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친구가 저를 되게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커리어가 없는데 그냥 이제 학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대리를 달아주셨어요. 그 회사에서. 네. 근데 아예 밑단부터 밟아온 친구가 너무 그게
0: 배악했나
1: 봐요.
0: 상대적으로.
1: 네, 그래서 저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대리냐 약간 이래서 저를 좀 이렇게 되게 시기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일을 잘 하게 되니까 이 친구랑은 당연히 좀 그냥 거리를 두게 되고 또 이제 되게 광고회사라는 곳이 특이한 구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긴 좀 어려운 방송에서 그런 구석들도 많아서 아, 나 여기 못 다니겠다 했는데 대표님이 불러서 너 원하는 팀으로 보내줄게 이러셔가지고 그럼 저 기획팀에 가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그 뭔가 광고 제안하는 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0: 네.
1: 이제 전 당연히 뭐 할 줄 아는 게 많진 않으니까 자료 조사랑 이런 걸 같이 하고 이제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 약간 어깨 넘어 배웠던 것들이 지금 제가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최근에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획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크리에이터, 기획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에서
1: 실제로 너무
0: 깜짝 놀랐어요.
1: 기획을 하고 싶 더라고요. 뭔가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끌고 가고 싶은.
0: 사실 검색어는 그냥 단순했는데 그 안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직함이라거나 뭐 위치라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스펙트럼을 다 표현해냈다라는
1: 맞아요.
0: 점에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 기획이라고 하는 그 접점이 그 광고회사에서부터 시작되었네요.
1: 약간 그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그 기획자로서의 가장 큰 자질은 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들이 일단 원래 잘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1: 원래
0: 하는데요.
1: 원래 좀 호기심쟁이고요. 뭐 물어보고 찾아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깊이 있게보다는 얕고 넓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0: 요즘 트렌드가
1: 그렇죠. 요즘 트렌드는 그런데 과거에 그렇진 않았고 근데 어쨌든 전 되게 뭔가 관심사가 되게 다양해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살아오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저것 너무 궁금해하고
0: 그런 끝에 이제 디저트를 만나게 됐다. 이건 진짜 전개가 좀 약간 되게
1: 그렇죠? 약간
0: 이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1: 아 뭔가 저는 자존감이 좀 떨어지면 뭔가를 배우는 습성이 있어요.
0: 아 진짜 이분 정말 얼만큼 잘 되실지.
1: 아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힐링이라서.
0: 스스로에게
1: 스스로에게
0: 그 배우는 과정이.
1: 맞아요. 그 과정이 너무 재밌고 뭔가 새로운 걸 접하는 게 저한테 정말 힐링이어서 제가 이제 그 기간제 교사를 할 때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제 친한 친구가 자기가 이제 제과제빵도 배워보고 카페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바리스타도 해보고 싶고 이런데 너무 제과제빵을 먼저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주말반 등록해서 한번 배워볼까? 이래서 배웠는데 저는 이제 흙을 주물렀던 사람이 빵을 주물르니 성형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딱딱하고도
1: 맞아요. 그래서 반죽이 어쨌든 부드럽잖아요.
0: 그런데
1: 선생님들이 해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저 흙은 많이 해봤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취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냥 취미로 빵을 굽고 뭐 케이크를 만들고 이러던 것들이 어느 순간 너무 재밌다. 이렇게 좀 전개가 돼가서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제가 너무 취미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0: 거의 전공자고.
1: 심취해 있고, 제가 만든 케이크 선물해서 드리면, 야, 파는 것보다 더 예뻐.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막 혼자 막 뿌듯해 하고.
0: 네.
1: 막 그러다가 베이킹에 입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0: 그러니까요. 약 이, 그냥 평소에 내가 했었던 그런 뭐랄까, 취미, 또는 나에게 힐링이었던 활동이, 네. 지금 어쩌면, 대표님을 대표하는
1: 맞아요.
0: 그 장르가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제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데,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제 주변에 처음이세요. 독보적으로.
1: 네.
0: 이렇게, 아, 아버지께서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인생에서 쓸데없는 게 없더라. 다 쓰는 거 있더라.
1: 아버님 만나봐야겠네요.
0: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렸을 때 저도 듣고 자랐었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뭔가 저한테도 좀 경종을 울리는 것
1: 같아요. 저 너무 꼰대 같은데요.
0: 아니 약간 우울할 때 뭔가를 네. 배우러 가.
1: 저 진짜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뭐가 됐든 결국엔 도움이 되더라고요.
0: 움직이는 거죠.
1: 네 맞아요. 그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가라앉으니까 제가 그걸 약간 해소하고 싶어서 탈피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어느 날은 저 꽃꽂이도 되게 배우고 싶었어가지고 그걸 배웠는데 그 꽃꽂이에 배웠던 것들을 어느 날 또 케이크에 그 디자인을 그쵸. 적용하고 있고
0: 그래서 꽃 케이크를 또 만들잖아요.
1: 맞아요. 또 꽃 케이크를 만들고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정말 배워서 쓸데 없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그러면 그렇게 디저트를 이렇게 이렇게 입문하셔서 심취하셨는데 어쩌다가 다시 이 고향인 전북으로 돌아오셨나요? 물론 이제 네. 우리 대부분의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뭐 서울로 가지 못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서울로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가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지역민들은 좀 있잖아요. 근데 서울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터를 잡고 한식 디저트 협회까지 만들게 된 배경이 너무 궁금합니다.
1: 뭔가 이게 네. 저희가 대본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런 깊이 있는 질문들이 들어오니까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0: 네.
1: 그런 느낌인데요. 생각을 해보니 네. 뭔가 서울 생활에서 지쳤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고
0: 네.
1: 정말 서울 가보면 사람들 걷는 속도부터 다르거든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정말 경주마처럼 이렇게 좀 계속 앞만 보고 뭔가 다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지방 사람이었던지라
0: 네.
1: 그게 또 적응해 가기도 했지만 이런 뭔가 여유로움이 좀 그리웠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되게 예쁜 얘기. 근데 이제 저도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랬는데 서울 집값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0: 그렇죠. 쉽지 않죠.
1: 쉽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이제 신랑은 좀 되게 저처럼 뭔가 열정적이거나 성취욕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성향의 사람인데 너무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자기 워라밸도 없고 너무 힘들다.
0: 네.
1: 그래서 자기 이직을 하고 싶은데 혹시 지방에 갈 생각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방에 가면 뭔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럼 지방 갈까?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방에 내려오면서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0: 네.
1: 그냥 그때는 일단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0: 네.
1: 이러면서 한번 그럼 지방에 가면 어쨌든 여기보다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래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인연이건 그런 우연이 좀 가져다주는 그런
1: 그쵸?
0: 선물 같은
1: 그런 우연들이 약간
0: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1: 쌓이고
0: 네.
1: 뭔가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나비 효과처럼 뭔가
0: 네.
1: 작은 사건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뭔가 또 새로운 게 생기고
0: 네.
1: 이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0: 네.
1: 네.
0: 그러면 이제 다 돌아오셔서
1: 네.
0: 이 본격적으로 첫 스텝을 그걸 밟았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1: 일적으로요.
0: 네. 네.
1: 아, 제가 저희 동생들이 맨날 놀리는데요.
0: 네.
1: 아이를 낳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아 나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0: 네.
1: 육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육아가 정말 쉽지 않구나. 전도 연년생이었어가지고
0: 아, 그러셨군요.
1: 서울에서 전주로 왔다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집으로 이사를 온 느낌이었어요. 밖에 못 나가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정말 몇 년간은 정말 꼼짝없이 육아만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0: 그런 과정들이 너무 가치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정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모든 엄마들의 고민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네. 그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고
0: 그쵸.
1: 그 이후엔 정말 누구 엄마로 불리면서 네. 자기를 잃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0: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너무 뜨겁게 해왔었던 내 경력이
1: 맞아요.
0: 단절되는
1: 맞아요.
0: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 하나의 또 좀 힌트가 이 방송을 듣는
1: 맞아요.
0: 또 어떤 정말 뜨겁게 달리셨던 분들이 잠깐 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원준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돌파구로 마련하게 된 게 작업실인가요? 네,
1: 맞아요. 네. 그때는 정말 한 15평 정도 공간에 제 기억에는 월세가 한 500만 원에 30 정도 되는
0: 500에 30.
1: 500에 30. 네. 보증금 500에 30 네. 정도의 공간이었고 그냥 정말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집 가까운데 아이들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렇게 작업실을 마련을 했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저는 되게 이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쵸.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 어떤 분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뭐 미리 창업하신 선배님이신데 그분은 사실 저를 기억 못하죠. 저는 그분을 같이 케이크를 배웠던 분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런데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이 아, 그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되게 응원의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0: 네.
1: 그리고 뭐 어떤 기구를 사야 되는지도 막 알려주시고 그래서 왜 이게 그분은 나중에 여쭤보고 더 친해지게 됐는데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옛날이고
0: 네.
1: 그런 일이 있었어요.
0: 그렇게
1: 우리가?
0: 묻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
1: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분이 워낙 잘하고 계셨어서 근데 이걸 받는 입장에서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0: 그러니까 흔쾌히
1: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네. 너무 감사해서 아 나도 나중에 이런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분이 되고 싶어.
0: 디딤돌이자 뭐랄까
1: 완전.
0: 약간 등대
1: 네.
0: 같은
1: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싶고 너무 이분들에게 나의 한마디가 그렇게 제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기 때문에
0: 네.
1: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알려드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1: 네.
0: 굳이 사업체만 잘 돼도 되는데 또 협회를 만드셨어요.
1: 네. 서울에 있는 협회들이요.
0: 네.
1: 정말 자격증 발급만을 위한 협회들이 민간협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자격증 장사? 나쁘게
0: 네.
1: 말하면. 근데 저는 제가 로컬에 있으니까 이 로컬에서 저에게 수업을 들어온 선생님들과 뭔가 같이 함께해서 시너지를 좀 내고 싶고 이들을 어쨌든 제가 먼저 선배잖아요. 뭐 선생님이라는 개념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는 선배니까 이분들의 조금 힘든 부분을 조금 끌어주면서 같이 좀 성장하면 어떨까 그래서 협회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또 그 힌트를 받고 사실 좀 이 세상이 좀 험난하기도 해서 나만 잘 돼도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나누기 위한 어떤 협회를 만들었다는 네. 점이 되게 인사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제 주변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도.
1: 같이 잘 됐으면 네.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은총 작가님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0: 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싶네요.
1: 네. 잘 됩시다, 우리. 네.
0: 좋은 기운을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이 네.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그러면 그 협회를 통해서 뭐 어떤 일련의 활동들을 좀 하셨나요?
1: 일단은 저한테 창업을 하고 싶어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대부분이
0: 네.
1: 경력단절 여성이세요. 그 전에는 다들 뭔가 화려한 일을 하셨었어요.
0: 그쵸.
1: 아가씨 때.
0: 네.
1: 근데 결혼과 출산, 육아가 이어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고
0: 그쵸.
1: 이미 또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못 따라가는 영역들도 있잖아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서.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오세요. 아, 저 정말 100만 원만 벌고 싶어요.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거예요.
0: 아, 그냥 소일거리.
1: 소일거리. 왜냐면 애들 케어가 이분들은 어쨌든
0: 본업인
1: 우선이니까.
0: 거니까.
1: 네. 이걸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싶은데 9-to-6는 힘든 거죠.
0: 그렇죠. 안 되죠.
1: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과 뭔가 재밌는 일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0: 그래서 협회를 만들게 되신
1: 네,
0: 거군요. 처음에.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협회를 통해서 다 같이 뭔가 이런 예쁜 디저트, 맛있는 디저트가 있는 걸 좀 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미술이 전공이니까
0: 네.
1: 그러면 디저트 전시를 하면 어떨까?
0: 디저트 전시? 그러니까 진짜
1: 네.
0: 인생이
1: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0: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네요.
1: 네.
0: 이것도 작가님이셨기 때문에 작가님이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0: 가질
1: 네.
0: 수 있는 아이디어의 연결인
1: 맞아요.
0: 거잖아요. 네, 그럼 디저트 전시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 저희 이제 그린그린 케이크를 검색하셔도 나오고
0: 네.
1: 유튜브에 한식 디저트 협회를 검색하셔도 아침마당 방송도 막 나와요.
0: 맞아요.
1: 보시면 저희가 지금
0: 책자까지 챙겨 올렸어요.
1: 벌써 3회차

0: 전시를 이렇게 했는데요.
1: 네.
0: 첫해 전시가 전주를 빚다.
1: 전주를 빚다. 에이. 야, 이거 아주 로컬리즘 네. 아주.
0: 저희가 지원금을 좀 받았어요.
1: 중요하죠.
0: 네, 이게 왜냐면 너무 사비로 하기에는 그렇죠. 큰 금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주시 사업도 좀 받고 뭐 아니면 이제 저기 정부 사업도 네, 네. 중앙부처 사업도 좀 받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주를 좀 녹여내야 명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 아니 그게 사업의 네. 목표이기도 해요, 사실.
0: 그래서 전주를 네. 빚다라는 첫 전시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피우다 꽃이라는 피우다 전시를 꽃. 했고요.
1: 네.
0: 이제 작년이 마음을 담다라는 전시였는데 이렇게 전시를 진행하면서 약간 우리의 생각들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디저트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될지 막 그런 고민들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먹는 것이잖아요.
1: 네.
0: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했을 때 그분께도 좋은 응원이 되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디저트가 잘 되는 거는 정말 맛있어서 또는 그게 이제 어떤 트렌드를 타서 네. 유행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그 두촌쿠의 그 이런들을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렇게 먹는 예술, 보는 네. 예술로서의 디저트 이 접근법이 되게 참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떡케이크, 앙금플라워 등을 배우던 강사와 수강생들이 모여서 K-디저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0: 와,
1: 출발했다.
0: 너무 좋게 풀어져 있는데 정말?
1: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AI가 정말
0: AI가
1: 잘 추격해서 정말 정리를 잘해줬네요.
0: 잘하네요 AI가.
1: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한식 디저트를 먹는 예술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네. 본인의 그 여정들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0: 이게 사실은 네.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행해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저는 그 지원 사업이라는 걸 굉장히 해보고 싶었어요. 정부
1: 네.
0: 지원 사업. 사실 돈보다도요. 제가 그냥 공방에 앉아서 늘 케이크만 만들면 그냥 케이크로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근데
1: 그렇겠죠.
0: 저는 루틴한 걸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술가적 기질이 좀 남아있는 건데요.
1: 네. 이 전시 끝났으니까 새로운 전시. 나 이 똑같은 전시 하기 싫어. 이런 마인드인 거죠.
0: 그러고 네. 제 케이크를 이렇게 보고선 주문을 해주시면 저는 이 케이크를 카피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좀 재미가 없는 때도 있어요.
1: 그렇죠.
0: 네.
1: 저도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의 노래 하기가
0: 그렇죠.
1: 조금 가끔 재미 없을 때가
0: 맞아요.
1: 있거든요.
0: 그래서 저희 단골 고객님들은요 저한테 그런 거 안 주세요. 그냥 선생님
1: 마음껏 해주세요.
0: 그럼 저 막 작품처럼 만들어 드려요.
1: 그럼 작품인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작품처럼 정말 만들어 드리면 보는 이제
1: 작품처럼이
0: 받으신 분들
1: 작품이 있잖아요.
0: 받으신 네. 분들은 이거 못 먹겠다고 늘 하세요. 저는 그런 데서 너무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1: 네.
0: 뭔가 늘 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뭔가 좀 재밌는 일 없을까, 새로운 일 없을까 늘 도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냥 디저트 만드는 쿡 그게 아니라
0: 네.
1: 예술가이신 거죠. 예술가가 네. 펼치고 있는 여정
0: 그렇죠.
1: 작품 세계를 디저트가 만난
0: 맞아요.
1: 거죠.
0: 좀 끼가 좀 부족했던 예술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역시 협회장님 다음 겸손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0: 네.
1: 왜 이렇게 높이 가신 분들은 다 겸손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본격 자랑방송 수상한 초대석에서 지금 원재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케이크 말고도 다양한 또 대표적인 또 상품이 있어요. 떡 케이크 말고 화가자의 네. 예술성을 입히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0: 이제 네. 화가자는 사실은 그 화자가요. 꽃화자가 아니에요. 모두들 화가자를 꽃처럼 예뻐서
1: 네,
0: 화가자라고
1: 생각하잖아요.
0: 생각하시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 과자를 한과라고 하는 것처럼
1: 네.
0: 화과의 화자는 일본을 상징하는 화자예요. 화할 화자를 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원래는 일본의 디저트인데
1: 네.
0: 제가 굉장히 섬세하고 이런 작업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0: 제가 또 다도를 취미로 하고 있어요. 저 완전 프로 야, 취미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 이런 또 디저트가 너무 아름답고 섬세한 디저트들을 또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웠는데 요즘에 되게 디저트나 한국 음식 쪽에서 핫한 게 있어요.
1: 네.
0: 과연 양념치킨이 한식이냐 아니냐 이런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1: 그쵸.
0: 한식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그렇지 않아요? 양념치킨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1: 맞아요.
0: 프라이드 치킨은 뭐
1: 저도 양념치킨이 제 소울푸드거든요.
0: 그렇죠.
1: 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음식인 게 뚱카롱이 또 한식이라고 한국 디저트라고 얘기하는
1: 거군요. 뚱카롱이.
0: 왜냐하면 맞아. 그 프랑스 디저트인 원래 마카롱은 굉장히 작고 얇아요. 그리고 정말 향으로 즐기는 디저트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온갖 맛으로 뚱뚱한 크림이 이만큼 들어가서 정말 한국적인 디저트로 네. 변화한 거거든요. 전 일부러 화과자라고 안 하고 그래서 꽃과자라고 표현해요.
1: 꽃과자.
0: 네. 그래서 그 화과자, 일본의 화과자를 저 일본 선생님께 화과자를 배웠어요.
1: 네.
0: 근데 그렇게 배우고 나서 우리나라화 시켜서 일본과는 조금 다른 매력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또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전주를 대표하는 이미지들을 담은 이제 꽃과자도 만들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1: 네. 네. 아 저는 자칫 화과자가 일본 과자라고 하셔서 네. 한식 디저트 협회장이신데 일본 과자를 굳이? 이라고 했는데 네. 그거조차도 한식
0: 화,
1: 예,
0: 한
1: 한식화 하신
0: 네,
1: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1: 예, 네. 역시나 네 저의 의심이 짧았었습니다. 잠깐 가벼웠습니다. 네, 아, 한식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 그 화과자와 이제 떡케이크와 뭐 다양한 이제 한식들을 개발하고 계신데 네.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여정을 또 계획하고 계세요?
0: 이제 은총 작가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정말 다양하게 제가... 지금 대학에서 또 교육하는 이야기도 사실 또 해주셔야 되는데
0: 저희가 로컬 벤처 학부가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오시는 과예요.
1: 네.
0: 전주대학교에서 정말 4년제 학과인데 네. 학생들이 나이대가 저랑 비슷하세요. 네. 평균 나이가.
1: 다 그럼 사회적인 경험들을 많이
0: 네, 맞아요.
1: 쌓고 20, 오신 분들이시네요.
0: 20대 중반부터 50대 중후반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70 미신 분들이세요.
1: 네.
0: 근데 그 대부분의 이제 그 학생들이 한 반쯤은 창업을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 반은 창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오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만나다 보니 저도 어떻게 이분들에게 더 인사이트를 더 드릴까 늘 고민을 하게 되고 스스로 네. 굉장히 좀 아,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걸 더 이론화해서 어떻게 잘 전달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다 보니 작년 말에 딱 12월에 종강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뭐 배우는 걸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1월, 2월을 쉬자, 방학 기간에. 과감한 결단 내리고 정말 제가 창업한 지 이제 거의 9년 차인데
1: 네.
0: 1, 2월 주문을 아예 안 받아버렸어요.
1: 아.
0: 그러니까 진짜 정말 친한 분들이 해줘라고 하는 부탁 말고는 웬만하면 홍보는 전혀 올리지 않고요.
1: 네.
0: 이제 아름아름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해드리긴 했지만
1: 그쵸. 웬만하면 거절하기 거의, 어렵죠.
0: 거의
1: 지역에서.
0: 네. 모르는 분들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거절하고 정말 명절 특수까지도 포기하면서 1, 2월은 정말 쉬었거든요.
1: 네.
0: 근데 또 쉬어보니까 이것도 관성이 있나 봐요. 노는 것도. 노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아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일을 했는데 그럼 이제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뭐지? 이런 그렇죠. 고민들을 요즘 하고 있어요.
1: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네. 계시고 오늘 보니까 방송도 곧잘 하세요.
0: 같이 방송을 할까요?
1: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다 보니까 뭐 네. 교육이면 교육, 창작이면 네. 창작, 또 협회 일, 뭐 기획 다양하게 전시 뭐 다양하게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 다음 스텝이 또 너무 궁금해지는 네, 것 같아요.
0: 저도
1: 듣다 보니까.
0: 저의 그 다음 스텝이 궁금합니다.
1: 네.
0: 그 다음 스텝이 정해지면 다시 나올까요?
1: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또 그 다음 스텝은 또 다양하게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영역에서 또 전개될 확률도
0: 맞아요.
1: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 사실은 여름쯤에 약간 네. 해볼 사업을 구상 중이긴 한데
1: 네.
0: 아직은 뭔가 완벽히 픽스되진 않아서 지금의 구조에서 조금 벗어나고 조금 시스템화된 제가 아니어도 되는 약간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1: 네.
0: 이제 제가 또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올해 끝나면 내년엔 또 다른 사업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때 아예 약간 피버팅을 해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해볼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갈피를 잡아야 될지 사실은 완벽히 또렷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1: 네.
0: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성인의 진로 지도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아, 뭐, 진로 지도는 다 어렵겠지만, 네. 이미 또 이렇게 많이 쌓아왔었던 네. 그 배경이 있으면 그 위에 또 하나의 돌을 또 올리는 과정인 거니까요. 네.
0: 누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힘들어하는 과정도 이제 즐기는 모든 과정도 다 너니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봐라 해서 되게 맞는 말인 것 같다. 요즘엔 조금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좀 분명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욕심냈을 땐 분명하지 않았는데.
1: 네.
0: 그래서 요즘은 조금 쉬엄쉬엄 가려고 해요.
1: 네. 좋습니다. 쉬엄쉬엄 가려고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쉬엄쉬엄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원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PB의 네. First Day Cake 듣고 와서 가겠습니다.
0: 네. 와, 끝나가네요, 벌써.

0: 비의 벌스데이 케이크 듣고 왔습니다. 네,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 이제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계시는 원지현 대표님과 또 이야기 해볼 건데요. 야, 이곳 이제 전주에서 한식 디저트 협회가 있다는 얘기 아마 이 청취자분들도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전시를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네, 앞으로의 그 여정들도 좀 너무 궁금하고요. 전주에서 어떻게 또 전개하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하고. 네. 또 그림 그린 케이크의 여정도 저 홍보해 주실 거 있으시면 홍보의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그림 그린 케이크 검색하셔서 팔로우 네.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 진짜 작품이 모여있는 그런 네. 계정 같아요.
1: 저의 활동들도 많이 이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소속되다 보니까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도 하게 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학교에서 지원해 주셔서 네. 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0: 교육 강좌나
1: 네, 맞아요. 같은. 그런 것들도 네. 많은데 사실 이제 큰돈 들여서 뭔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저하신다면 저는 뭐라도 시작해보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오셔서 저도 만나시고 다른 강사님들 얘기도 들으면서 좀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0: 네. 한식으로 꿈꾸는 네. 어떤 뭐 전주에서 한식으로 꿈꾸는 어떤 미래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해요.
1: 전주의 한식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0: 네. 한식은 너무 유명한데.
1: 너무 유명한데.
0: 디저트가 좀 디저트 약한 것 같아요.
1: 유명하지 않잖아요.
0: 네. 약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저는 좀 저에게 한옥마을의 어떤 공간을 좀 대여해 주실 분이 안 계실까. 그런 생각도 맞아요. 하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이게 관광객들이나 타지역 분들, 전주 분들 뿐만 아니라 그런 네. 다양한 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 한옥마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 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디저트를 우리 전통 디저트가 이렇게 아름답고 맛있다는 걸 좀 알릴까. 그래서 디저트 전시를 하게 된 거였듯이 네. 이런 디저트를 이제 정말 고객들에게도 보여주고 약간 쇼룸 같은 개념으로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전주에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가 있어. 와. 전주 한식만 유명하지 않아.
0: 맞아요.
1: 막 이런 막 자부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네. 좀 알리고 싶은데 조금 어떻게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꿈꾸다 보면
0: 저는 네. 가끔씩 전주는 네. 그냥 비빔밥으로만 비빔밥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러고만 하는 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뭐 성심당 이정당
1: 다니잖아요? 네. 무슨 파이 다니잖아요?
0: 네. 그런 걸로만 하고 있어서 뭐 물론 너무 초코파이 좋아하지만
1: 맞아요. 근데 좀 전주의 개성을 담은 전주의 아름다움을 네. 더 담은 네. 스토리를 담은 이런 그쵸. 좀 디저트를 선보이고 싶어요.
0: 네. 지금 보니까 그림 그린 케이크 원지현 대표님 또 제가 봤을 땐 지금이 저점입니다. 원전 대표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을 네. 테니까 지금 저점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네. 네. 늘 이렇게 저희 방송을 마무리할 때 외치는 네. 구호가 있습니다. 전주에 오면 원지현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셔야 끝이
1: 그렇게요.
0: 납니다.
1: 김은총입니다. 그러면
0: 네, 그런 것처럼 하는 네. 겁니다. 네. 네.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 전주의 맛과 멋, 감성을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예술로 빚어내는 분, 원지현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1: 원지현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0: 이번에 시의원 선거 있는 거 알지?
1: 아 알지. 근데 생각 중인데 왜 그래?
0: 우리 동네에서 같이 투표하러 가는 약속 캠페인 한다는데 같이 갈게요.
1: 그래요? 아까 덜 성가시긴 없었네.
0: 그리고 투표하고 인증하면 이웃끼리 응원 메시지도 남긴다는데.
1: 참 별놈의 짓거리가 다오네.
0: 여 투표장소랑 시간도 정리돼 있은 게 싸게 댕겨올 수 있단 게.
1: 그래 그럼 같이 가더라고.
0: 우리 한 표가 동네를 바꿔본단 게.
1: 투표
0: 함께 하더라고잉.
2: 6월 3일
0: 6월 3일
3: 6월 3일
2: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4: 초록이 하루하루 짙어지는 5월의 저녁 오늘도 기분 좋은 온도에 적당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며칠 사이 거리의 나무들도 초록빛이 한층 깊어졌는데요. 연두빛이던 잎은 어느새 초록의 물기를 품어 겨울의 흔적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눈부신 실록은 치열한 경쟁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의 상징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매일 아침 마주하는 출근길의 나무, 오후의 햇살 아래 동그라미 놓인 벤치, 그 위로 드리워진 초록의 그림자와 귓가를 스치는 다정한 바람 소리까지 이 풍경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소비하거나 성취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온몸으로 계절을 느끼는 존재가 되곤 합니다. 사람은 빠르게 달릴 때보다 이렇게 잠시 멈춰 계절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영혼이 더 깊어진다곤 하죠. 풍성의 초록이 짙어지는 풍경 앞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한층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이 여유 덕분인지 감사할 일이 많았던 5월입니다. 어린이날의 웃음, 어버이날의 안부전화, 스승의날의 문득 생각나는 이름들 자꾸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올해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괜히 안부를 묻게 되는 것도 아마 이런 계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보다 누군가의 안부를 궁금할 때 더 따뜻해진다고 하죠. 오늘 한 시간은 그 다정한 마음들을 음악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사심 담은 B급 클래식 전문방송 한밤의 음악제. 오늘 첫 곡은 마리아 조앙 프레스의 피아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7번 2악장 라르게토, 지휘 존 엘리엇 카르트너,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22년 7월 런던 세이크리스 처치 라이브입니다.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5월에 자연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지나온 하루, 그리고 오늘 나와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사람, 나를 감싸는 따뜻한 날씨 같은 평범한 일상 속 작은 감사들 말이죠. 사람은 많이 가진 순간보다 이미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순간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5월의 숲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듯 무럭무럭 초록빛이 짙어집니다. 나무마다 잎이 피어나는 속도가 다르고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저마다 다르니까요. 오늘만큼은 우리도 남들의 시선 대신 자신만의 속도를 가만히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다음 곡은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소품집 나무 중 가장 사랑받는 다섯 번째 곡, 가문비 나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원래는 피아노를 위해 쓰인 곡이지만 쇠줄을 때리는 피아노 음색 대신 나무 건반을 두드리는 마림바의 둥글고 다정한 울림이 곡 속에 가득 차오르는데요. 마치 가문비 나무가 스스로 온몸을 울려 우리에게 숨고르기에 부드러운 위로를 건네는 것만 같습니다. 숨의 숨결을 닮은 마림바의 선율로 시벨리우스의 가문비나무 감상해 보시죠. 작품 번호 75번, 곡 번호 5번입니다. 퍼커셔니스트 샹들러 보그라니 마림바 연주로 편곡한 버전입니다.

다음 곡은 유명한 오페라 곡중 하나인 헨델의 쉐르세 중 옴브라바이프입니다. 오늘은 성악가의 목소리 대신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았다고 하는 악기 오보의 연주로 골랐어요. 웅장한 선율 때문에 종종 경건한 종교음악이나 목숨을 바치는 대단한 사랑 노래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곡에는 아주 엉뚱하고 귀여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노래의 진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정원에 서 있는 커다란 플라타우스 나무거든요. 오페라가 시작되자마자 페르시아의 왕 세르세가 밖으로 나와서 그저 시원한 나무 그늘을 바라보며 찬사를 보냅니다. 아, 이 정답고 감미로운 나무 그늘이여. 너만큼 시원한 그늘은 세상에 없었노라 하면서 말이죠. 나무를 향한 왕의 지극한 그늘 사랑이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명곡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초연 당시 오페라 자체는 큰 실패를 거뒀지만 이첫 아리아만큼은 살아남아 이제 수많은 성악가와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친 일상 속 잠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바람을 맞는 듯한 편안함을 선물해 드립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쉐 중 옴브라마이프, 요셉 체이카의 오보에 연주, 그리고 리하르트 에드릴 링거가 지휘하는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의 협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 현악 오중주 시장조 작품 번호 956번 2악장 아다지오.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 사중주단과 개건뱀버 강민지 첼리스트 24년 3월에 있었던 이건 음악회 라이브였습니다. 이건 음악회는 이건 박영주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세계 유수의 아티스트 초청 음악회인데요. 올해는 37회가 된 역사가 오래된 음악회 중 하나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고, 티켓은 신청 사연을 남기면 1,000명가량을 선발해 드립니다. 매 늦가을쯤 만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곡은 멘데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번 3악장, 알레그레토 마농 트로포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세르게이 슴바티안이 지휘하는 말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협연으로 보내드립니다. 말타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 라이브입니다.

클래식에도 트렌디함이 있는데요. 영 트렌드의 대표 주자인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연주를 들으니 지난주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만났던 우리나라의 스타 연주자 중한 명인 선우애권의 피아노가 떠오릅니다. 호쾌하지만 명료한 음색이 그의 매력인데요. 특히 남자 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의 연주가 끝나자마자 탄성과 기립박수를 보내던 무수한 남성 밴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이번 달 30일 토요일엔 유려한 피아노의 김선욱과 BBC 프롬스 등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섬세함과 밸런스가 돋보이는 클라라 주미강의 최정상급 듀오 무대를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드물게 만날 수 있는 세계의 정상급 연주이고요. 좌석이 타 지역보다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시기를 추천드리는 공연입니다. 익산 예술의전당은 홀이 조금 작아서 A석도 굉장히 시야가 좋은데요. 10열에서 15열 사이로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도 높은 시야와 음질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곡은 노브스 콰르텟의 보로딘 현악 사중주 2번, 녹투르노 안단테. 15년 4월 24일 제1회 경기 실내악 축제 개막 공연 용인 포은아트홀 라이브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의 작곡가인 보로딘을 자주 듣는 이름은 아닌데요. 전업 음악가가 아니라 당시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천재 화학 교수였습니다. 논문을 쓰고 실험을 하느라 늘 시간이 부족했던 그는 주말이나 휴가 때만 짬을 내어 음악을 만들던 일요일의 작곡가였는데요. 1881년 여름, 보로딘은 아내 예카테리나와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해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젊은 날의 가슴 벅찬 기억과 오랜 시간 동안 그의 곁을 지켜준 아내를 향한 고마움과 다정함이 곡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가장 찬란하고 활기찬 선율입니다.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중 프렐류드를 아주 색다른 감각으로 만나볼 텐데요. 독일의 재즈 피아니스트 팀 아로프가 현대적인 감성으로 편곡을 맡았고요. 노르웨이의 보석 같은 바이올리니스트, 엘드뷰르그 햄싱의 거침없는 질주의 현악 오중주와 피아노가 더해지면서 마치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숲속을 바람처럼 달리는 듯한 상쾌함을 전해줍니다. 5월의 푸른 햇살과 참잘 어울립니다. Colors of Bach 앨범 수록곡인 바흐 파르티타 변주곡 듣고 오겠습니다.

5월의 적당한 온도와 부드러운 바람으로 시작한 오늘입니다. 이 바람이 만나는 다정함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니까요. 초록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새삼 깨닫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꺼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줄 때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난다는 걸요. 5월의 풍성함과 싱그러움은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오면 다시 사라지지만 우리가 건넨 온기들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진짜 빛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마지막 곡은 클래식 역사상 가장 다정하고도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되는 실황 음원으로 준비했습니다. 1986년 4월,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르비츠가 고국을 떠난 지 무려 61년 만에 러시아 모스크바 무대에 다시 섰던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거창하고 화려한 대곡 대신 백발의 노거장이 고향의 청중에게 들려준 곡중 하나인 절친했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쥐장조였습니다. 마치 고향의 봄바람을 다정하게 쓰다듬듯 연주하는 맑은 초록빛 선율을 듣고 있으면 그가 음악으로 건네는 따뜻한 악수가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당시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바로 그 전설적인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 프렐류드 쥐장조 작품 번호 32, 곡 번호 5번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93.5MHz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목요일 저녁 8시 본방송, 격주 같은 시간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들고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0: 전주시민이 마음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민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요. 생활 속 민원을 가장 먼저 듣고 해결해야 될 사람들, 바로 지방의원일 텐데요. 이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에서 누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인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따져보고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해서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학술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토론회 전주시 12개 선거구 가운데 이 후보의 다양성 그리고 의제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6개 선거구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담토론을 진행할 곳은 전주시 다선거구입니다. 동서학동과 서서학동 그리고 평화1동과 평화 2동을 포함한 지역인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4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겠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1명, 조국혁신당 후보 1명, 그리고 무소속 후보 1명 등 총 6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당초 전체 후보자를 초청해서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오늘 토론회에는 무소속 양영환 후보만 참석 의사를 밝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불참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요. 이 조국혁신당 김준현 후보는 오래전 예약된 병원 진료를 이유로 그리고 민주당 김정명 최주만 후보는 이 특별한 설명 없이 일정상의 이유다 이렇게 밝혀왔고요. 그 외 후보들은 별도의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후 5월 22일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송출이 됩니다. 자,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에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무소속 양영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 네, 그리고 오늘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요구할 검증 자격으로 함께하셨어요.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검증 자격 문지연입니다.
5: 네, 기대해보겠고요. 자, 오늘 대담 토론에 참석한 양영환 후보 먼저 본인의 이력을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6: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의 지역구를 둔 무소속 기호 5번 양영환입니다. 여튼 의정활동 12년차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5: 네. 전주시 다선거구는 무려 4명의 전주시 의원들을 선출한 지역인데요. 근데 가장 많은 후보가 좀 등록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단 한 분, 무소속 양영한 후보만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문지연 처장님,
7: 네.
5: 네, 오늘 상황 어떻게 보세요?
7: 네, 씁쓸하죠. 그 유권자의 알 권리의 무시이고 적어도 후보자라면 나와야 될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책임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너무 씁쓸합니다. 그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후보자가 시민 앞에서 자신의 자질, 공약을 검증받는 최소한의 의무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당의 이름만 믿고 당선된다라는 안일함, 유권자가 후보들을 좀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외면한 행위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래서 이 씁쓸한 이 상황 안에서 책임감 있는 그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유권자들이 더 냉정하게 판단할 때라고 봅니다.
5: 네, 한때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일당 독점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좀 그 결과가 아니냐 좀 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양영한 후보 사실 오늘 토론에 좀 진행되면서 혼자만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언제 들으셨어요?
6: 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혼자만 나온다고 해서
5: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6: 저는 그러려도 그러리라 생각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서는 그냥 죽은 사람 영정사진을 걸어놔도 뭐 일본에 가는 당선이 된다. 이런 것이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도 뭐 선거운동하면서 보니까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5: 아, 선거운동도 잘 안 하세요?
6: 아니, 저는 진짜 네. 제가 뭐, 아니면 뭐 잠깐 있다가 뭐 들어가시거나 그래서, 아, 역시 이 바닥은 어쩔 수 없는 그 색깔론이 정확하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선거는 결국 시민들 앞에서 이 자신들의 정책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자리, 그리고 또 평가를 받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 수단이 있겠습니다만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자신의 의견들을 검증받고 또 상호 토론이 존재하는 선거 캠페인 수단은 이 토론회가 유일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후보자로서의 자격 검증 또 상호 토론회 과정들을 하지 않겠다 외면하겠다 이런 의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른 한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꿋꿋이 나오셔서 대담 토론에 진행하고 계신 우리 양영환 후보의 선택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이 부분도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좀 토론 이야기, 대담 이어가야 될 텐데요. 이번 코너는 문지연 사무처장께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하여 이유 있는 출마. 네. 네. 준비되셨죠?
7: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후보님은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치인의 꿈을 꾼 이유가 궁금하고요. 왜 정치를 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6: 예. 저는 평화 일동에서 1992년도에부터 그 참 넘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총포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92년도에 영구임대 아파트 내지는 그 중공 2, 3단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전주시에 계시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평화동에 거의 다 아마 결집됐다고나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특히 거기서 보면 의족, 의수를 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해서 처음에는 아무 정치에 관심 없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도 뭔 할 일이 있는가 싶어서 처음에는 쭈비쭈비했습니다. 정치가 너무 어렵고 주위에서 보니까 또 정치인들이 그때 당시는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했는데 우연치 않게 정치에 제가 이렇게 끌린 것이 사회적 약자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보듬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뭔가 할 수 있는 내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7: 아, 그러셨군요. 후보자님의 눈높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간 것 같은데요. 의원 도전만 지금 네 번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소속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연속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이 정도면 앞으로 체급을 올려볼 법도 한데 시의원 말고 다른 것도 도전해볼 법도 하잖아요. 근데 왜 유독 시의원에만 도전하고 계신지.
6: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이제 시원은 그만하고 도의원을 하든 국회의원에 나가라. 이제 그만큼 저희는 이제 주민들이 인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 제가 유난히 많이 그런 것을 지금 듣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계기인데 저만 시원 3선이 아니라 지금 나오신 분들이 3선이 두 분이나 계셔요. 근데 유독 제가 양용환 의원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큰 정치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두려운 것은 만약에 제가 큰 정치의 꿈을 꾸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자칫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그런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데 여하튼 다음 그림은 한번 큰 정치에 대한 도전을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7: 아, 이 이유인가요?
6: 네.
7: 네. 그러면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공동으로 유세하는 활동의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무소속 후보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 후보들하고도 협력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당과 정치적 위치를 넘어서 연대하게 된 이유가 저는 또 궁금합니다.
6: 제가 의정활동 12년 하면서 그 뭐 여러 번 느끼지 않은 것 느끼지는 않았는데 실체적으로 무슨 그 일에 대한 저희 지역구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투표랄지 결과적으로 할 때 항상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밀립니다. 그러나 몇 명이라도 제대로 뭉칠 수 있다면 때론 힘이 필요 힘에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힘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뭐 송촌동 분동 문제랄지 그다음에 무슨 뭐 위원장 성범죄랄지 저희가 지금 4명이 있는데요. 야당이 35명 중에서 4명이에요. 한 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이 뭉칠 때는 때로는 진짜 힘이 아, 굉장히 크구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전주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간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고 회의를 우리한테 공지할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독 하나라도 저 우리 위원장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당이나 아니 무소속이 좀 여러 명이 들어가서 정말로 시의원이 감시와 기능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저 의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국당하고도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선거도 하고 있습니다. 네.
7: 이후에 또 질문도 하나 더 해볼까요?
6: 네.
7: 예를 들어 지금 소수 정당하고 함께 이제 의견을 모아서 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부분 하나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6: 사실 저는 이제 조례에 대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조례하면 이제 뭐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라고 결국 나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저희 나와 있으면 이미 숫자에 밀려서 저희가 하는 조례는 잘 통과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댓글을 걸어서.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협치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뭐 협치, 소통 얘기지만 사실 저는 불통이라는 그렇게 지금 의회가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협치가 중요하려면 야당 소수의 인원이 좀 적정에 좀 들어가서 좀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은 그런 바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7: 네, 이번 민선 9기에서는 꼭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문재현 처장님의 이유 있는 출마, 우리 양영환 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아까 답변 중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뭐 공들여왔던 가치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런 걱정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든탑이 뭔가요?
6: 예, 사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등에는 지금 민원 해결사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받는 민원은 반드시 그날 저는 해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동네에 나가면 일자르는 의원 찍어야 된다. 지금은 당이 필요 없다 해서 상당히 좀 뭐 이제 좀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고무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저한테 반드시 제가 하루 받는 전화가 보통 한 30통화 이상씩 됩니다. 민원 전화가. 그럼 그 시의원이 하는 일이에요. 헌과 동시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많이 컸다. 저는 머리가 굵어졌다. 하면서 그동안 했던 것은 일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제일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해준다면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5: 네.
6: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저는 두렵기 때문에 사실 그 행동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것이 이제 무너질까 봐.
5: 알겠습니다.
6: 예, 그렇습니다.
5: 결국 뭐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이 밀착형 생활 민원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역할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아직 존재하는 한 시의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유 있는 출마 이야기 나눠봤고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후보 개인의 경쟁력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유권자 입장에서 결국 왜 우리가 이 후보를 찍어야 할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근거를 후보자 스스로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랄까요? 다른 후보와 좀 구별되는 나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 차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6: 사실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됐을 때는 이거 어렵겠구나. 이거 정치를 진짜 이거 해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해서 제가 금산사를 많이 넘어갔습니다. 혼자 이런 시간도 겪어보고 이렇게 어려운 것을 제가 왜 했는가 싶은 정도로 사실 이 정치에서 너무나 무뇌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 처음에 당선될 때 진짜 도둑질 하지 말고 코 잘 비치는 의원이 되자 이런 마음 하나 딱 갖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세계도 잘 몰랐었고 그다음에 저 의원 세계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 뭐 독립적 기관 찾고 뭐라고 해서 나는 의원 생활을 못 하겠네 딱 했더니 집사람 말 딱 한마디 없지다. 그 당선되었으니까 허구 안 하고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물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진짜 민생 현장에 제가 직접 이제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절차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동에다 얘기를 해야 할지 구청에 얘기할지 시청에 얘기할지도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동은 안 가고 구청과 시청 갔습니다. 저 가서 공무원들 저 가면 다 이게 숨었습니다. 왜 이미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것을 하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의정 활동 보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한 2년 동안은 저만 나가면 뭔 저런 놈이 시원하냐고 욕을 엄청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제 이제 친척한 분이 거기 계시는데 두렵더라는 거예요. 제가 왔다만 가면 네. 그만큼 제가 무지하게 민원에 관련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난간대나 설치할 때 위험하다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과장님 사람이 떨어질 때 그럼 과장님 책임단 사인만 하나 해주시오. 그럼 내가 그때부터 이제 과장님이 뭔 이런 놈 저런 놈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12년 동안 의정 활동하지만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양용 원원이 의원의 표상이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5: 네.
6: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처럼 저만의 특색. 저는 오늘 받은 민원은 메모지에 적지 않고 그날 그 자리에서 되는가 안 되는가 정확히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확실한 민원 해결사라는 것이 닉네임이 붙어서 지금 뭐 다른 의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아마 그분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5: 네. 오늘 받은 민원은 어쨌든 오늘 바로 처리한다. 네. 그게 해결될 수도 있고요. 해결되지 못할 민원도 있겠죠. 하지만 신속하게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민원 해결사. 이게 양영환 후보가 갖고 있는 차별점이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 철학, 또 강점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후보의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실제 해당 지역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후보의 주요 공약상 이것들 중에서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공약이 혹시 있을까요? 양영환 후보?
6: 아마 그 후보의 민원 공약은 거의 비슷비슷할 것인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이 이미 성립되거나 예산이 앞으로 추후에 진행될 그런 상황들이 공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누구나 연대까지 한번 쳐다보지 않는 우리 저 평화동의 그 난전들로랄지 거기에는 정말로 원래 농로였는데 그 뭐 지금 저희 지역 아파트가 뭐 한 2000세대가 넘은 곳에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 뭐 그냥 허황되게 뭐 교도소를 뭐 이전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 네.
6: 그런 것보다 저는 실질적인 품에 닿을 수 있는 민원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아까 수영장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5: 네. 어쨌든 생활 밀착형 공약들 이것들이 좀 강점이 아니냐 차별성이 아니냐 좀 이런 말씀으로 좀 듣겠고요. 문재인 처장님 네. 양양훈 후보의 공약 혹시 좀 살펴보셨어요?
7: 네. 지금 방금 봤습니다.
5: 아, 네. 지금 공보물이 네. 좀 방금 나온 공보물인 네네, 것 같아요.
7: 맞아요.
5: 그래서
7: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거라고 혹시
5: 생각이... 눈에 띄는 공약이 네. 좀 있습니까?
7: 우선은 공약 중에 전주시에서 예전부터 진행했던 사업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양영환 후보님의 장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뭐죠? 의제들이 좀 많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12년을 말씀하셨는데 신뢰의 무너짐이라고 하다면 그 민원들 중에 정말 아차 놓쳤다 하는 것들도 좀 공약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좀 의정활동에 좀 넣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6: 그래요. 지금 여기는 이제 국직국직한 것만 사실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진짜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공약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은 이 공약에 안 넣어줘야 되는가요? 네. 저런 것은 이제 뭐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공약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는 공약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 점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5: 네. 지금 공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도 좀 있고요. 이 가운데서 대표 공약이랄까요? 양영환표 대표 공약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6: 저는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수영장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수영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먼저 꼽고 싶습니다.
5: 수영장을 만들겠다?
6: 그렇죠. 지금 현재 수영장을 지금 뭐 착공을 5월 달에 6월 달에 헌해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오늘 또 제가 오면서 확인했더니 그냥 계획이다. 네. 라고. 물론 이제 전주시가 지금 상당히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전주 우리 평화동 시민들이 제일 많이 주는 민원이 수영장 언제 짓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만약 이번 당선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서두르겠습니다.
5: 네, 근데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요? 전주시가 지금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수영장을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6: 네, 뭐 이 수영장은 어차피 국비가 진행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 아, 국비 전액 국비로 네. 지원되는
6: 아니요,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5: 지방
6: 예, 국비가 네. 예, 4천 특교세가 7억 7 예. 그다음에 아, 총 40 공사에서 도비가 14억, 우리 시비가 6억 9천. 하여튼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이제 받아 가지고 네. 그런 예산은 아마 이 반다비 수영장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비가 매칭이 아직 덜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러다시피 전주가 시비가 지금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제가 가서 최우선적으로 시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제 노력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5: 네. 지역구 유권자들이 아무튼 가장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영장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번에는 후보가 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처장님.
7: 네.
5: 양양환 후보에게 따라붙는 부담과 한계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7: 우선은 그 양용환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의 무너짐, 12년의 그 역사 안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어서 더 냉철하게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대 정당에서의 나오는 그런 조직력, 자금력, 그다음에 당의 지원들이 이제 홀로 상대해야 되는 부분들, 아까 그 외로움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좀 고립감도 있었고 외로움도 분명히 느껴. 그래서 금산사도 갔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한계로 보여지고 부담감도 느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신뢰로 이제 의정활동을 펴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효능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의원으로서 내가 했을 때 아, 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효능감이 조금 낮아지는 거에 대한 그 극복도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양한 좀 고민들이 저는 보면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까 잠깐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그 수영장 관련해서는 지방채도 발행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어서 주민들의 편리해서 좀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5: 네. 그런가 하면 저는 또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민원 해결사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좀 말씀을 하시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그걸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날 이걸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민원을 특별히 가리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6: 민원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사실 민원은 뭐 사적인 민원도 많고 공적인 민원도 많지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적인 민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반드시 공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5: 네. 그러니까 사적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시의원이 해야 될 역할은 아니다.
6: 아니죠. 제가 설명을 정확히 드리죠.
5: 네.
6: 사적인 민원 잘못 사적인 민원이라면 그것까지 해결한다면 이제 어떤 민원 사적인 민원도 있긴 있어요. 사실 도로 네. 주변에 가로수 때문에 집 숨통이 물통이 막혔다 이런 네. 것은 어찌면 시적 공적과 사적의 그 어떤 그 같이 맞물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로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뭐 하다 보면 또 그런 민원을 해결하지만 어떤 뭐 그 뭐 안에 뭐 그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편입니다. 저는.
5: 네. 뭐 사적 민원이라고 하면 경계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원은 뭐 사적 민원으로부터 출발하겠죠. 다만 그 민원이 공적인 이익과 충돌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일 경우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6: 왜 그러죠. 그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네. 제가 설명을 못하면 공무원들한테 연결시켜서 공무원 이게 저희 의원들 말은 그 정치인들이 약간 불신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공무원한테 설명을 드려서 야 설명 좀 해드려. 어이 설명 좀 해드려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하면 다 주민들 이해합니다. 요즘 주민들 네. 예, 훌륭하십니다.
5: 저희 여기서 지역. 깜짝 질문. 나 이런 민원까지 받아봤다.
6: 민원 저는 네. 참 이게 뭐 화장실 민원. 야 여기서 그다음에 집 안에서 누가 와서 고양이를 죽였는데. 사람이라고 죽이지 않는 법이 있냐? 네. CCTV를 좀 설치해 주라. 얘는 그럼 참 황당한 민원도 많습니다.
5: 아, 고양이가 죽어서 CCTV
6: 고양이 집에 죽였는데 집에. 사람도 죽이 사람 고양이도 죽였는데 사람이라고 죽이지 말한 법이 있겠냐? 그러니까 무서워 죽었으니까 CCTV를 좀 설치해 주라. 이렇게 뭐 이런 황당한 민원도 있습니다.
5: 네, 그분으로서는 뭐 굉장히 심각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민원 공적 민원을 처리해야 될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아무튼 그런 질문까지 받아왔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만큼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좀 함께 해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시민들은 후보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좀 들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시민들의 목소리, 이 시민 마이크, 주민 마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직접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해당 지역구 관련 그 시민들의 목소리 저희들이 영상으로 좀 꾸며봤거든요. 이 영상 함께 보시고 나서 좀 여기에 대한 우리 양영환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8: 네, 제가 이 평화도를 20여 년 살아보니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예산이나 노인 복지나 시설이나 이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이든지 예산이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 인구 대비해서 평화동이 시장이나 다른 특별한 그 마트 뭐 대형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상가에 지원책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는데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시장의 지원 정책을 좀 평화동에도 도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0: 예, 전주 순창간 도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쪽으로 통행량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생겨서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다고 생각되어 그렇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들거나 차선을 늘리는 등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5: 네, 시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봤는데 이 밖에도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평화동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관련 시설들은 많지만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시설, 복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대형마트가 없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좀 대책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 계속해서 나오네요. 우회도로 개설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들 나왔는데 근데 양영관 후보 이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예, 좋으신 말씀이고 얼굴이 또 많이 빈 분들도 계시네요. 예, 지금 어린이에 대한 복지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지금 대형 어린이 대형 지금 거점 놀이시설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입지 선정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이제 지금 우리 한바탕 체육센터 옆에다가 위치를 딱 지정을 했어요. 근데 사전 타당성, 다른 지역의 타당성 조달 않고 허위를 딱 꽂아서 이건 아니다. 거기 가서 보면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나중에 보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되니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이번에 예, 그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위치를 한번 조달 더 한번 하라고 지금 저 지지를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형 마트가 없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온라인이 너무 형성되다 보니까 어쨌든 네. 예, 좀 마트 있는 거 저희 서수학동에도 지금 엊그저께 마트 하나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마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 생각이고 또 사업하신 분들은 요즘 뭐 택배 형성이 잘 돼갖고 뭐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집에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또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도로 문제를 말씀드린 제가 이거 5분 반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네. 빨리 이것은 시급하게 뭐 대광법인 이런 것이 통과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 거기가 지금 고속도로 몇 개 거치가잖아요. 호남 그다음에 뭐 완주 순천간도로 그다음에 뭐 익산 장수간도로 그다음에 뭐 서해안 고속도로 새만금 다섯 개나 거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 때 거기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차가 진짜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빨리 확보고 외곽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뭐 이것도 우리 지금 국토부 장관이 계시니까 이거 뭐 조만간에 저는 해결 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네. 시민 마이크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미리 좀 보셨어요?
6: 아니 전혀 못 봤습니다.
5: 지금 요구 아니 워낙 이 좀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시길래 그만큼 현안에 대한 좀 이해가 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답변 좀 보니까 소신 있는 답변도 많으시네요. 대형마트 필요하지 않다. 네.
6: 아니 필요는 한데. 네. 사실 필요는 한데 사업주들이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할 판인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생겼다 없어지고 좀 그런 상황이라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5: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가 시의원 후보자 토론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담 토론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시의원 처만큼 이게 지역 시민들에게 좀 밀착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반영하는 또 그런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예요. 이 지역구에는 평화동 마을신문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토론회 준비하면서 이 평화동 마을신문으로부터 후보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냐 좀 이런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문재현 처장님께서 직접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7: 네. 제가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동 마을신문에서 제시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도 이 부분은 좀 시민들한테 들었던 부분입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학수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원래 평화동 신성공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진 상황, 나무가 제거된 상황인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류시설 이후에 단순 복구로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신성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복구하고 활용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6: 예, 지금 학소제 저류시설은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물난리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신성공원에다가 지금 저류소를 만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둘러오고 어떤 분들은 공원을 만들어 둘러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지금 나무는 다 지금 이식을 시키고 일부 장애가 있는 나무들 일부 제거했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가 밑에가 이제 그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쉽게 뭐 사는 나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합나무 엊그저께 40줄을 지금 거기다 심어놨습니다. 심어놓고 주민들한테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공원도 중요하지만 또 주차장도 중요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때론 주민 여론이 형성되면 뭐 이쁜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공원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잠시 공원이.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학소제를 바로 공사할 거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 네, 그럴 때는 주변 주민 말고 다각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그 생각 네. 못했네요.
7: 네. 네,
6: 알겠습니다. 그 생각까지.
7: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신축 사업에 관련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장기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피로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후보님께서는 교도소 신축 사업 관련해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과 역할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교도소 이전 부지가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상생하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 그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법무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이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법무부도. 그래서 지금 뭐 교도소 이전이 지금 뭐 하루 이틀 미뤄진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이제 그 이주단지가 이제 해결돼서 진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전부 법무부를 좀 다녀서 빨리 예산이 좀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뭐 거기에 보면 무슨 그 뭐 국립 모두 예술 뭐 콤플렉스 뭐 이런 사업이 도서관에 들어간다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아직 결정사항도 아니고 지금 뭐 이거든다 저거든다 뭐 그렇다고 하지만 제 국립무형유산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좋은 시설들이 동서학동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거기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항상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좋은 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사람이 근무하는가 근무하지 않는가도 보이지 않고 가을에 한번 잠깐 좀 소리 좀 냈다가 조용하고 그래서 우리 교도소 지금 그 이전 부지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뭐 좀 이게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이 저는 나왔으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술단체 전주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 등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주시 12개 선거구 가운데 지금 전주시 다선거구 서학동과 평화동 일원을 지역구로 하는 다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대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당초 6명의 후보가 이 지역구에는 등록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다섯 명의 후보는 뚜렷한 사유 없이 불참을 좀 통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무소속 양영환 후보와 개별적으로 대담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거의 뭐 마무리를 좀 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섯 명의 후보 중에서 다섯 명이 지금 불참을 했어요.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양영환 후보 다른 후보에게 토론회가 진행이 됐다면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었다. 좀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6: 저는 이제 뭐 특별한 질문이다보다 이제 선거 운동 기간 중이라도 사업을 진행을 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기구를 여기다 설치했는데 가서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그 황당함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누가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의원들께서는 뭐 자기가 한 사업이 아닌데도 내가 했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제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은 않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 네. 자, 그런 거면 문지현 차장님도 지금 좀 이렇게 오늘 토론회가 다소 파행적으로 좀 진행이 됐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 정당 독점 구조, 정치적 다양성의 부재 현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좀 이런 이야기도 좀 부탁드릴까요?
7: 네, 우선은 저기 민선 8기에서 좀 냉정하게 보면 정당의 정치만 있었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4년을 지나

0: 네, 실은 저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에서 진행하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충만함, 저희 느끼는 그런 민선 9기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1: 네. 우리가 이 시간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데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 대리인을 뽑는 선거라고 하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후보자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대담 토론 좀 정리를 해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이번에는 좀 재밌게 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빠른 선택 속에서 후보가 평소 갖고 있었던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이름하여 밸런스 게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양정환 후보, 밸런스 게임 해본 적 있어요?
2: 전혀 안 해봤습니다.
1: 아, 네. 여기에서 주어진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택 답변은 제가 1, 2, 3, 셋을 세기 이전까지 반드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테니까요.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 다선거구와도 좀 깊은 관련이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출퇴근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라면 가로수 일부 정비도 가능하다? 아니다. 가로수는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아, 일부 정비도 가능하다. 네. 이유는?
2: 그 꼭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저는 일부 예그냐면 가로수로 인해서 사실 뭐 도로 막힘이나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가로수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데 이식시켜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랄지 시민의 그런 행복감을 우리는 더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짧게 질문 드리죠. 자, 평화동 대 서서학동. 하나, 둘, 셋.
2: 드리겠습니다.
1: 네,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규칙이.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하나, 둘, 셋. 네, 평화동. 네, 서서학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2: 네, 그럴까봐 제가 요즘 서서학동을 많이 다닙니다. 네. 네, 오늘 이 답을 하기 위해서 다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평화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거 지금 8년째 지금 하는 것이고 서서학동은 본토가 제가 서서학동입니다. 동서학동. 그래서 그 주민들은 친어머니 같고 친형 같고 친동생 같아서 아무래도 서학동 접했는데 우리 평화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그 취지에서 제가 평화동을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권 100억 원 당첨, 혼자 힘으로 지역구 예산 100억 원 확보. 어떤 게 중요해요?
2: 저는 이걸 한번 하고 싶습니다.
1: 네, 혼자 힘으로 지역구 예산 100억 원 확보 가능합니까?
2: 가능은 하지 않지만 저는 그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성취감으로 저는 그 혼자 힘으로 지역구 예산 100억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1: 네, 복권 당첨보다는 확률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제 마무리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검증 자객으로 함께해 주신 문지연 사무처장님.
0: 네.
1: 직접 후보에게 질문도 좀 하시고 답변도 좀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0: 우선은 주민들,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마음이 조금 전해지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검증 자객이란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실은 정작 검증을 받아야 될 후보들이 정당의 이름으로 뒤에 숨어서 유권자 앞에서 좀 피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씁쓸하고 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무소속 후보님을 보면서 진짜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일꾼이 누구인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가 시민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안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는 정당의 이름이 아닌 유권자 앞에서 당당히 서는 책임감을 저는 정말 후보자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은 냉정한 판단, 정당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 앞에서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오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활동가로 정치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전주시 다선거구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에 무소속 양영환 후보와 함께 해봤는데요. 양영환 후보 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포부 그리고 왜 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평화동, 서학동 주민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진짜 일꾼,

0: 일 잘하는 일꾼, 말만 하면 해결하는 일꾼, 요즘 좋은 소리 많이 듣고 다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주민을 섬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 말씀처럼 당이 번 표류가 있어. 인물 보고 찍어야지. 저는 그 말에 감동합니다. 사실 한쪽 돌아서서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주민을 잘 섬기면서 평화동, 서학동이 다른 어느 동네보다 더잘 살고 더 행복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5번 양용환에게 꼭 표를 모아주십시오.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무소속 양영환 후보 그리고 전북환경운동회 문지연 사무처장 두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6.3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바꿉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토론회 전주시 다선거구 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